6월 10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방시리의 뭐야 뭐야 함께 들었습니다. 생각이나 태도가 유연한 사람은 확실히 어른스럽죠.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고요. 내 생각만 맞다고 우기지 않고요.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 얘기 편견 없이 듣다 보면 좀 더 우리의 마음 그릇도 커질 겁니다. 최명희님께서 사춘기 우리 아들은 학교 다녀오면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문 닫고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다들 이러겠죠? 이 시기도 지나가겠죠? 그럼요. 아유, 저도요. 아이들 그 사춘기 때 겪었는데 정말 너무 황당할 때가 많아. 어느 날 집에 와봤더니 그 아들 제 준혁이 큰애 아들 문 앞에 통제구역 그게 딱 그 문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아유, 그러면서 커도 다 이제 다 제목하고 또 부모 고마운 줄 알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김영숙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의 수다 보따리 풀 수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 친구들과 맛집 가고 얘기

들어주고 하소연도 하는 날이 수요일이거든요. 러브레터 끝나면 나가렵니다. 오, 러브레터 다 듣고 나가시는 거예요? 김영숙님, 그래요. 이런 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분, 최명희님, 김영숙님, 시원한 수박주스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러브레터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 소식 보내주시고요.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 걱정되는 이야기, 일하다 지치고 힘든 이야기, 어떤 얘기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딴 방송에서는 듣기 힘든 추억의 가요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조미미의 먼 데서 오신 손님 함께 들었습니다. 4529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옛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죠. 저도 막 따라 불렀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세요. 2576님께서요. 현미 언니 반가 반가. 저는 지금 자전거 길에 오릅니다. 초록과 어울려 핀 풀꽃들이 참 이쁩니다. 눈 인사해주고 전용도로 마냥 싱싱 달려봅니다. 콧끝으로 살랑거리는 바람의 향기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으흐, 실록의 맛과 멋을 애청자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현미 언니 오늘도 샬랄랄라입니다. 오, 2576님 자전거에 네, 일부러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출근길이신가요? 아, 좋아요. 오, 참, 그 길가에 피어있는 풀꽃들 그리고 지금 아, 불어오는 바람 아, 좋죠. 2576님 아, 고맙습니다. 사연 감사해요. 시원한 수박주스 한잔 드릴게요. 오늘도 샬랄라 샬랄랄랄라. 7579님께서요. 농사 짓는 엄마가 전화로 한마디를 하셨어요. 약통이 고장났어. 그 말에 남편과 함께 충전식 약통을 구매해서 밤길을 달려 양양에서 충남 판교까지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 사용법 알려드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배추 겉절이, 멸치 볶음, 오이지, 오이 소박이, 밑반찬들과 도가니탕 한 박스, 검은 콩 두유 다섯 박스를 오, 냉장고 가득 채워드리고 왔네요. 엄마의 환한 미소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매일매일 현미 언니의 러브레터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듣고 있어요. 착한 우리 남편 칭찬해 주세요. 아구 정말 칭찬 받을 만한데요. 7579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 운전해서 아니 양양에서 충남 판교까지요. 와우 참 정성이고 참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나저나 약통이 고장 난 거는 네 뭘까요? 네 어쨌거나 그 아 농사 약통 그러게요. 아 그쵸. 그럼 농사 지으시려면 엄마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아유 빨리 달려가신 거 잘한 겁니다. 아, 네. 7579님, 제가 칭찬 많이 해드릴게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노래 들을까요? 이정호님 신청곡 최병걸의 사랑했기 때문에 3900님께서는 윤한기의 그런 거지 뭐 청해주셨거든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5952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여기는 산속입니다. 오, 옷 입다러 왔는데 새까만 게 엄청 먹음직스럽네요. 오디 탐스럽게 달린 오디 나무 나이가 저랑 같은 50대인데 이렇게 같이 늙어갑니다. 오, 어떻게 아세요? 오디 나무가 몇 살인지. 오, 신기한데요? 덥지만 날씨도 좋고 오늘 기분이 좋은데요. 와, 그렇다면 5952님

어렸을 때부터 그럼 그 오디 나무 지켜보신 거예요? 매해 오디 철이면 오디 만나러 가고요. 산 속에 오디 좋죠. 근데 그거 먹고 나면 왜 입안 까매지잖아요. 항산화 물질이 엄청 들어있는 오디. 지금 딱 와, 제철인데 네 너무 덥게 더위 먹지 마시고요. 저는 선물로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5131님께서요. 현미님 하트 뿅뿅뿅. 저는 43세 택배 아저씨입니다. 한참 동생인데요 저한테. 어제 인절미 먹고 남은 콩가루가 아까워서 남겨놨다가 오늘 아침에 콩가루에 밥 넣고 비벼서 아침 먹고 나왔어요. 오, 제가 어릴 적에 밥투정하면 콩가루에 밥 조물조물해서 입에 넣어주시던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따 어머니께 전화 한 통 넣어봐야겠습니다. 아, 5131님, 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콩가루에 밥 이렇게 하면 왜 푸슬푸슬해지면서 콩가루가 묻어서 고소하고 거기에 어떤 때는 소금을 넣어주고 어떤 때는 설탕을 좀 이렇게 넣어서 저도 엄마가 줬었던 거 생각나는데요. 아, 고소하죠. 왜 이거 반찬 없이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엄마가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동글동글하게 아 5131님 먹고 싶은데요 저도. 아니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드신 게 참 참 네. 어머니께 전화하시면서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엄마 나 오늘 콩가루로 밥 먹었어. 콩가루 묻혀서. 그러네요. 택배 하신다 그랬는데 안전운전. 네, 화이팅입니다.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정말 옛날 기억이 이렇게 나네요. 4232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제가 한 달 만에 자유부인 됐어요. 남편이 이직하면서 쉬었다가 오늘 첫 출근했네요. 아하. 24시간 24시간 함께 있으며 삼시 세끼를 챙기다가 이제 남편이 없으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이 시간도 100만 프로 즐기고 있어요. 아, 4232님 다시 찾은 자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껏 느끼시고 계시군요. 좋아요. 축하합니다. 근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러브레터 친구 삼아서 그냥 좀 푹 쉬고 계신가요? 4232님 그래도 남편분 취직해서 출근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강태식님, 문소영님, 8093님, 교회 많은 분들께서 남진의 가슴 아프게 청해 주셨어요.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7732님께서는 이동원의 애인 청해 주셨어요. 오, 이어서 드릴게요.

누가 지금 문 밖에서 울고 있는가? 인적 없는 저녁에 뮤비처럼 세상의 길들은 끝이 없어.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소희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마흔인 직장인입니다. 저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4시면 알람이 울리고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같은 시간에 출근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즘 출근길에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은 바로 택배 기사님들입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인데 골목마다 택배 차량이 서 있고 기사님들은 분주하게 상자를 옮기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는 날에도, 한겨울 손끝이 얼어붙는 날에도, 한여름 새벽부터 끈적끈적 땀이 줄줄 흐르는 후덥지근한 날에도 택배 기사님들은 늘 같은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은 도대체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하실까? 얼마나 많은 집에 배송을 하시는 걸까? 그럼 언제 쉬실까? 그러던 중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려 길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서둘러 출근하던 저는 아파트 주차장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조심하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급히 달려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택배기사님이었죠. 덕분에 크게 넘어지지 않았고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드렸는데 기사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이 길이 오늘 많이 얼었더라고요. 조심조심 천천히 가세요. 이후 저는 출근길에 택배 기사님들을 보면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먼저 한마디를 건네면 기사님들도 밝게 인사를 받아주십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짧은 인사에도 그저 힘이 나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들 저마다 많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집안 일에 치이고 사람 관계에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수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칠 때가 많이들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출근길을 다니며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도,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도, 깨끗하게 청소된 거리도 누군가의 부지런함 덕분입니다. 요즘 출근길에 택배 차량 불빛만 보여도 괜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셨구나. 나도 힘내서 하루를 보내야겠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평범한 이야기들이 모여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배려와 친절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고 짧은 인사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모두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시고 무사히 하루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인생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소중하며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송골매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이었습니다. 7005님께서요. 오늘 사연 속의 택배 기사님들은 야간반입니다. 아, 즉 저녁 6시에 일을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주어진 물량을 배달하는 야간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야지. 맞아요. 야간반, 주간반이 있겠네요. 참. 7005님도 그러면 혹시 이쪽 택배 일 이쪽에 일하시는 분이신지요. 2037님께서는 사연에 정말 공감하는 1인입니다. 목소리도 정말 어울리게 잘 읽어주셔서 더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었네요. 백수된 지 열흘이지만 저도 저의 자리에서 나름 새로운 길을 찾으며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 새로운 길을 찾으시면서 열심히 지내고 계시대는데 2037님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5765님께서는 마음 따뜻한 사연이네요. 전 가끔 택배 반품 시킬 때 미안한 마음에 기사분 드시라고 반품 택배와 함께 음료수를 두곤 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 또 이런 따뜻한 배려도 좋군요. 안일호님께서는 오늘도 새벽부터 고양시에서 배송 업무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애매하게 주차를 하시면 새벽이라 전화하기도 애매합니다. 특히 길목 코너에 주차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려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안일호님, 배송일 하시는 거죠? 네, 오늘도 이제 한낮은 좀 덥고 그럴 테니까 잘 관리하시면서 다니세요. 안전 유의하시고요. 행복은 보면 언제나 우리의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새벽 출근길에서 김소희님이 발견하신 행복의 순간을 우리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유, 정말 사연 너무 차분하게 글 좀 잘 쓰셨어요. 잔잔한 물결처럼 우리 마음 적셔준 김소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인생, 아, 네. 이 선물은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김소희님. 이렇게 그래도 인생에선요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0293님 신청곡 주셨어요. 언제 들어도 다정하고 따뜻한 주현미님의 목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출 없는 날은 9시만 기다립니다. 편안하고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의 신청곡은 이영숙의 꽃목걸이입니다. 아, 이 노래 정말 네 좋아요. 0293님 감사합니다.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노래 준비했고요. 1440님께서 박일준의 아가씨 정해주셨거든요. 이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주현미의 러브레터. 장효원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굿모닝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듣고 있어요. 오, 어제 이곳엔 비가 그렇게 오더니 오늘은 화창하네요. 멀리서 현미님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행 가신 거예요? 구마모토? 아, 네. 장효원님,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행길, 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멀리 여행에까지 가서 이렇게 들러주시는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551, 아, 네. 네,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양지은의 사는 맛 1부 끝곡으로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FM.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선 조금 전에 작업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3km 구간 정체인데요. 1대 1차로를 막고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 중이고요. 더 가서는 수원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히는데요. 서운분기점에선 3, 4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하계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선산휴게소 부근에선 2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뒤로 3km 구간 정체입니다. 50초 분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요. 임지훈, 민혜경이 함께 부른 저기 하늘 밑 어딘가에 였습니다. 조병성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5512님께서는요. 현미님, 오늘 아침은 공원 벤치에 자리 잡고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는 멍 때리는 것도 좋더라고요. 현미님 방송 들으며 멍 때리며 힐링합니다. 좋아요. 이 멍 때리는 거, 이게 우리 뇌에 그렇게 네, 좋대잖아요. 512님. 좋은 시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말 멍 때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보면서 햇살도 보면서 예.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도 좋은 노래 준비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시원한 수박주스 한 잔 드릴게요. 4824님께서는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뒤로 하고 감자 수확에 열중하는 아산의 미선맘입니다. 일할 때 현미님의 채널을 열어놓고 노래 따라 부르며 노래 감상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 오, 감자 수확하고 계시다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참 이게 와우. 아니 어쩜 이렇게 뽀얀 감자가 쪼르륵. 이게 지금 막 지금 흙에서 나온 감자들인 거예요? 어쩜 이렇게 씻어놓은 것처럼 예뻐요? 아, 참 무슨 사진인데 무슨 작품 같아요. 4824님 화이팅! 역시 시원한 수박주스 한 잔 드릴게요. 아유, 요 감자들 갖다 보슬보슬 삶아 먹으면 너무 맛있겠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환영하고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 소식 보내주시면 반갑게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고요. 방송에서 알리고 싶은 여러 이야기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고요.

0: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1: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홍사성 시인의 길 없는 길입니다. 없던 길도 누군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좁은 길도 여럿이 함께 가면 넓어집니다. 있던 길도 가지 않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모든 길은 걸어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요, 하수영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홍사성 시인의 길 없는 길 함께 했는데요. 어떤 길이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이 참 좋죠. 없던 길도 만들고 좁은 길도 여러 명이 다니면서 넓힐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우리가 하는 일과 걷는 길이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거예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9673님께서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내일 이사갑니다. 오, 예쁜 우리 언니와 같은 동네에서 살기로 했거든요. 자매지만 성격은 진짜 다르지만 이제 둘 다 60대 나이인 만큼 재밌게 잘 살아보렵니다. 아, 좋으시겠어요. 내일 이사 가시는 거예요.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가까이 좀 지내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맞으면 뭐 저녁도 같이 먹고 뭐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런데 7월 달이면 제 여동생은 또 조금 멀리 이사를 가요. 그래서 그게 저는 벌써부터 막 아쉽고 그런데 9673님은 아유 언니 가까운 데로 이사 가시네요. 부럽습니다. 아유 자매가 나이 들어서 함께하면은 전 좋더라고요. 아, 네. 내일 이사 잘 하시고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나중에는 러브레터 언니하고 같이 들으면서 또 사연 주세요. 3717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옆 방송 듣다가 옮겨왔어요. 오, 3월에 계약 만료로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네요. 나이 60이 넘으니 직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다시 일하고 싶은 의욕이 충만합니다. 러브레터 잘 듣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3월에 계약 만료됐으면 지금 이제 좀 조금 쉬고 계신데 마음 편하게 조금 쉴 때 이렇게 쉴 때는 좀 쉬고 천천히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일만 하시는 것도 조금 3717님 그럴 거 아니에요. 직장

얼른 원하는 직장, 하고 싶은 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른 오길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시원한 수박 주스 한 잔 드리겠습니다. 0093님 강승모의 무정 브루스 신청곡 주셨고, 권상철님 한혜진의 마지막 연인, 그리고 유창근님 2145님 두 분은 패티김의 빛과 그림자 청해 주셨고요. 아,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배은경님 청해 주셨습니다. 아, 노래 좋죠? 같이 들을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박이남님께서요. 현미님, 요즘 세상에 양말 꿰매 신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저는 발바닥에 볼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자꾸 구멍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양말을 꿰매고 신어요. 지금도 파크 골프공에 양말 치워서 한땀 한땀 맺고 메우고 있어요. 아유, 아니 거기 다른 데 다 멀쩡하고 한 부분만 이렇게 자꾸 닳고 그러면 꿰매 신는 거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요 더 신 있잖아요. 여름에 신는 거 그게 그렇게 저기 앞에 이음새가 잘 뜯어져서 저도 네 그 덧신은 꿰매서 신는데 박인남님 아 꿰매서 또 신으면 엄청 흐뭇하잖아요. 아 다른데 멀쩡하고 그 부분만 아예 저는 좋아요. 한우 우죽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4913님께서요. 현미님 아내의 60번째 생일 기념으로 울릉도 여행 2일차입니다. 울릉도요. 오, 여기 봉래 폭포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경치가 장관입니다. 현미님이 아내 생일 축하해 주세요. 아, 저는 꿈도 못 꿔요. 배멀미 너무너무 심하게 해서 울릉도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그런데 봉래 폭포. 아유, 60번째 생일 축하드리고요. 언제든 오시는데요. 시컷 구경하고 오세요. 네, 시간이 된다면 쭉 머물고 한번 가기가 조금 울릉도는 마음 먹고 가야 되니까요. 장관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부럽네요. 4913님. 생일 축하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드릴게요. 4956님께서는요. 현미님, 여기는 복숭아로 유명한 경북 영덕인데 아 영덕 네 지금 신비 복숭아 수확 시기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걸 알고 마산, 경주, 대구에 사는 친구들이 일주일간 일손 보태러 와준 덕에 복숭아 밭에선 수다와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특히 러브레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가수 뺨치는 노래 실력으로 얼마나 멋들어지게 따라 부르는지 우 다들 기분 좋게 일하고 있어요. 아, 저 그 복숭아 밭에 저도 가고 싶어요. 아, 네. 아는 노래가 나오면 막 네.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목청껏 따라 부르면서 일이 고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서 일하면 아 얼마나 네 좋아요. 막작지껄. 아 4956님 신비복숭아 맛있죠. 그렇군요. 작업 친구분들과 정말 재밌게 잘 하시고요. 저는요 도넛 세트 보내드릴게요. 일하다 보면 네, 힘들잖아요. 함께 당 보충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하. 0021님께서는요. 회사에서 우수 직원을 추천하라고 해서요. 항상 마음을 다해 주시는 직원분의 추천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 참 선하시고 자칫 경직되기 쉬운 회사 분위기에 숨구멍이 되어주시거든요. 그분의 존재

존중과 배려를 본받고 싶어요. 그분이 꼭 우수 사원으로 뽑히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요. 아하, 회사 내에서 서로 우수 직원 이렇게 추천하고 이런 그 제도인가 봐요. 0021님, 네, 아마 이런 분이라면 다른 분들도 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겠죠. 나중에 추천하신 분이 우수사원이 눈으로 뽑히셨는지 결과도 알려주세요. 시원한 수박주스 한잔 드리겠습니다. 4632님 신청곡 주셨어요. 린의 아이 좋아 청해 주셨고요. 8821님께서는 김수찬의 남자다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요즘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바로 골목길이죠. 새로 개발된 지역엔 넓은 도로들이 쭉쭉 뻗어 있고 보행도로도 넓어서 옛날 동네마다 구불구불 좁은 골목길의 자취는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엔 오히려 젊은 연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옛날 골목길을 찾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아마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라면 어린 시절 골목길에 대한 추억은 하나쯤 갖고 계실 거예요. 오후쯤 되면 골목길에 고무줄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한쪽에선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리고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남학생은 짝사랑하는 여학생 창문 아래를 괜히 서성거리기도 했고요. 어둑어둑 밤이 되면 술 한잔 걸치신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골목길 가득 울려 퍼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사랑하는 연인들인데요. 데이트를 마치고 집 대문 앞까지 바래다 주겠다면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던 연인들은 그 골목길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바랬고요. 여자가 집으로 들어간 뒤에도 남자는 뭔가 아쉬운 듯 그 골목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내 맴도는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낭만적이었던 골목길의 풍경들이 그리워지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걸었던 골목길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노래한 곡을 만나볼 거예요.

바로 1965년 최양숙 씨가 노래한 그대 기다리던 골목길인데요. 황혼의 엘레지를 시작으로 최양숙 씨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들을 탄생시켰던 박춘석 씨가 작사 작곡한 낭만적인 곡입니다. 그 옛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었던 추억의 골목길을 떠올리면서 감상해 보시죠.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65년 최양숙 씨의 그대 기다리던 골목길입니다.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주현미의 러브레터. 5427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기사인데요. 요즘 야간 기사 일이랑 주간 배송을 하는데 딱 배송 중에 잠이 올 시간이라 10시부터 12시까지 라디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말고 러브레터를 들으면서 제가 그만 라디오에 푹 빠지게 되었네요. 노래도 좋고 주현미님과 나누는 말과 사연들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네요. 덕분에 이 시간을 기다리며 졸음은 저만치 달아나 버립니다. 매일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근데 너무 잠이 오면 그냥 막

아유 막 억지로 참고 그러면 힘드니까 잠시 뭐 10분 20분이라도 눈 붙이시면 안 될까요? 아유 제가 다 안쓰러워서 아이고 사정 모르는 소리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죠? 10분 20분이면 얼마나 많은 곳에 몇 개를 더 배송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네 제 마음이 그러네요. 5427님 대신에 좋은 곡 많이 들려드릴게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6월 10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이승희의 슬퍼하지마입니다. 오늘도 무사무탈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조영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선산휴게소 부근에서 2차로를 막고 작업 중입니다. 뒤로 5km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이후로는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도 작업 중이라 일대 정체입니다. 반대 창원 방향은 북충주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충주 분기점부터 사고 여파로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호남지선 논산 방향 북대전을 앞두고는 5km 구간 정체 이 역시도 작업 여파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도 작업 여파로 정체고요. 2차로에서 작업 중인

그러니까 차선 변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오늘도 동호대교 부근에서 4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원효대교부터 2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50제품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심정아님이 주셨어요. 사무실에서 5분마다 하품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까지 기운이 빠지네요. 확 그냥 째려볼까요? 째려봐봤자 내 눈만 아프고요. 차라리 하품할 때마다 앞에 가서 브라보 It's gonna be alright 박수를 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로 기운도 나고 응원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저기 우리 혜원이가 쓴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니? 어? 하품하는데 앞에서 박수 치면 그 말이 돼 그게?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자,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여자가 멀어져가 빅뱅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러브송.

0: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예,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고요. 컨디션이 좋은 거 봐요라고 하셨는데, 아니, 찬물로 샤워를 했더니, 예, 코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 약을 먹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덥다고, 예, 갑자기 찬물에 확 뛰어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참 많이 힘드네요. 예, 웬 축구공이냐고 하셨는데, 저희 KBS가 이번에 월드컵, 아,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누가 사인을 해놨는데, 이영표 위원님 사인인가? 예,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거, 아, 여기 지금 홍보하려고 이렇게 놔둔 거구나, 이렇게. 예. 그래요, 예. KBS 저, 월드컵 중계 전현무 씨도 함께 하니까, 예, 여러분들께서는 KBS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같이 한번 기원해 봅시다. 예, 축구전, 예, 이제 확실하게 코를 납작하게, 예,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예전에 2002년의 그 영광과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요즘 뭐 진짜 전체적으로 지금 막 정신머리가 없는데, 예, 이때 하나 딱 좀 제대로 뭐 하나 딱 걸리면, 예, 국민들이 또 거기에 확 또 이렇게 힘을 또 모아서 응원도 하고 또 힘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은, 아, 정말 첫 경기부터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1부는요, 명수 초이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손으로 해결 못하는 각종 짜잘하고 사소한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단칼에 해결하고 맞춤 선물 드릴 거예요. 저희가 선물이 77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선물로 다 맞춰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2부에서는 도전 치킨 노래방 열립니다. 예, 오늘,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제가 이제 한 소절을 부르면, 노래가 한 소절이 나오면 그 다음 소절을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부르시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나 노래방에서 노래 좀 한다 이런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백화점 상품권이 아니에요. 예, 지금 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예, 치킨을 바로 쏘겠습니다. 치킨, 아시겠죠? 오늘의 가수는 핑클이에요. 핑클 노래 다 꿰차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디 갔어요? 얘를 들어가지고, 예, 핑클의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부분만 불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I can cry, 그러면 다음에 I can cry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 다음 소절만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정확히 딱 두 소절 정도만 불러주시면 치킨을 바로, 예, 지금 튀기고 있거든요. 우리 저 밖에 머리 벗기던 아저씨가 튀기고 있는데 그걸 치킨을 드릴 테니까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핑클 노래 다 꿰차고 있다. 핑클 매니아다. 핑클 팬클럽이다. 핑클만이 살 길이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핑클 멤버들도 좋습니다. 이효리 씨가 됐든 옥주현 씨가 됐든 누가 됐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하면 바로 치킨 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손 못 대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핑클 노래방, 핑클 도전 노래방, 치킨 노래방에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시기 바랍니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5: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예, 저 대쪽 같은 예능 외길 34년 박명수가 단칼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명수 초이스. 자, 민영사상의 해결이 안 되는 짜잘한 고민들, 아 짜증나, 아 진짜 돈에 짜증나 이런 고민들 박명수가 단칼에 해결해드리고.

아카가 아니고 역하죠, 역하. 아카는 굉장히 악화된 걸 얘기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화됐다고. 일단은 5년 이상 연락이 안 된 분은 구태여. 구태여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예. 저는 구태여.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5년 이상 연락 안 되는 사람 다 지웁니다. 예, 예. 저랑 뭐, 이제 관계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연락이 오고도 문자가 옵니다. 저 그때그때 누군데요. 혹시 기억하시겠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고받는 연락이 없다. 주고받는다. 뭔가 좀 정이 넘쳐지지 않나요? 주고받는다고 하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있으면은 또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고 오고. 그냥 뭐 타고 갈 거, 차 타고 갈 거 아니에요? 주유권 드리겠습니다. 주유권. 가고 오고. 예, 멀리 있으면 차 타고 와야 돼요. 주유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 맞아. 자, 이번에는 까꿍님이 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군산 여행 갑니다. 아, 군산 너무 좋아, 군산. 군산은, 아, 제 고향입니다만은, 예, 너무 좋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KTX가 안 가, 거기를. 근데, 그래서 좋은 게 뭐냐. 익산이나 전주에서 내리면 돼요. 그래서 익산이랑 전주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군산까지 가서 놀고, 익산이나 전주에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아, 외국 갈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갈 필요도 있겠지만 국내 여행부터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군산 좋아요. 아, 해물라면 조개. 아, 근데 원래는 조개구이를 먹고 해물라면을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만 드시면 안 돼요. 조개구이를 드신 다음에 허전한 배를 해물라면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개구이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해물라면을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할명수에서 얼마 전에 저 우리 세븐틴 멤버 두 명하고 을왕리에 갔어요. 을왕리에 가서 이것도 스폰가? 에이 모르겠다. 을왕리에 가서 조개구이를 먹었습니다. 아 기가 막히더만. 오랜만에 먹으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근데 옆에 있는 세븐틴의 너무너무 잘생긴 멤버 한 분이 해물라면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럼 해물라면 시켰어요. 그러니까 조개구이와 해물라면은 옵션이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아시겠죠? 옵션이라는 얘기예요. 같이 간다. 같이 간다는 투게더. 그죠? 투게더. 왠지 좀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 저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 있죠? 예, 아이스크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맞아요. 예, 저 희한하게 터진 입이라고 던지잖아? 다 맞아. 자, 여기 또 있어요. 정수빈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임장 다니고 있는데 구축 리모델링한 아파트로 들어갈까요? 아, 구축 리모델링한 아파트로 들어갈까요? 신축 빌라로? 그럼 이게 이제 전세죠, 전세. 전세잖아. 이거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구축 리모델링한 아파트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신축 빌라로 갈까요? 아, 이거 참, 이거. 이거 좀 고민이긴 하네요. 그죠? 일단, 어차피 제 생각에는 구축 리모델링한 아파트는 좀 평수가 좀 잘 빠졌을 거예요. 구축이 좀 잘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란다 확장 같은 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반면에 신축 빌라는 주차는 잘 될 거야. 구축은 주차가 안 돼요. 지하를 안 파가지고. 만약에 지하 파에 있는 구축이라면 저는 구축 리모델링 아파트를 들어가라고 싶은데, 아,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신축 빌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일단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 저는 신축 빌라가 난 것 같습니다. 좀 깔끔하고, 좀 깨끗하고, 그죠? 바퀴벌레도 없고, 구축은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으면은 신축 빌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신축 빌라로 가면 뭐가 필요한, 신축 빌라 가면 우리가 딱, 처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 냄새 그러죠? 신축 빌라는 신축이니까 막 그, 가구들이 냄새 막 나잖아요. 포르말데이든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친환경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좋아. 친환경으로 해서 좋아. 그러면 딱 어디를 먼저 봐. 어딜 먼저 봐. 바닥 먼저 보잖아, 바닥. 들어갈 때. 신발장, 바닥. 바닥, 클리너. 바닥 클리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보여드려요. 다 있어요. 자, 이게 뭐야? 입지는 비슷한데 아이가 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수빈님,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네. 이건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고이형, 그 입지는 비슷한 아이가 둘이 있다고 신축 가야지, 신축 가세요. 예, 신축이. 일단 주차가 편해요, 주차가. 신축 가세요, 정수빈님. 바닥 클리너 드릴게요. 고이형님, 중2 아들이 휴대폰 사주면 기말고사 평균 90점 넘길 수 있다는데 아들

믿고 사줄까요 말까요? 아이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휴대폰 안 사줘도 90점 넘고요.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뭐 사주면 잘하겠다 그래요. 아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컴퓨터 사주면 잘하겠다고. 뭘 잘해 잘하겠는. 원래 못했는데. 어? 원래 50점, 40점 하는 어떻게 90점을 받냐고. 컨닝하지 않고선. 아니야. 사주지 마. 원래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사줘도 잘해.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사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사주지 마세요. 예, 스마트폰. 사주지 마시고요. 일단, 그럼 네가 90점을 넘어서 가져와. 가져오면 내가, 사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대폰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예.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휴대폰 맨날 만지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손이 막 지저분한 게 많이 묻을 거 아니에요? 손세정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세정제가 있어요. 진짜. 예. 손세정제 보내드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애가 정신을 못 차는 것 같으니까 두뇌 영양제. 예. 이건 좀 먹고 공부 좀 잘해라. 어? 두뇌 영양제. 52번에 있습니다. 두뇌 영양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윤설님이 주셨습니다. 예, 초등학교 앞에 분식점 오픈 준비 중인데 엄마 분식과 자매 분식 골라주세요. 참고로 동생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예, 자매가 했다고 맛있고 엄마가 해도 맛있지 않습니다. 자매는 왠지 좀 그 자매님 그런 거 많이 하죠. 자매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자매보다는 예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자매님은 이제 좀 그 호칭이 좀 쓰는 데가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난 것 같아요. 엄마 자매보다 엄마가 좀 더 생각 엄마가 좀 더 보고 싶어. 자매는 안 보고 싶어요. 자매도 없지만 엄마가 더 보고 싶어요. 엄마 분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니면 외숙모 분식 좀 독특하게 뭐 매제 분식 뭐 이런 건 난 것 같아요. 나는 뭐 고종사촌 뭐 분식 뭐 독특하게 그래야 이 기억에 남지. 엄마 분식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좀 당숙 분식 이런 거라든지 자매는 좀 자매님 이런 게 있으니까 엄마 분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자 엄마와 관련된 선물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진짜 선물이 많이 있는데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엄마 항상 따뜻하잖아요. 엄마는 항상 언제든지 나를 안아줄 수 있고 그죠? 편안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자,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선물 뭐가 있을까요? 뭘 좀 드시면 편안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편안하다. 예,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편안한 거. 자, 편안한 마음이 들려면 우리가 뭔가에 좀 흠뻑 빠지면 좀 편안하지 않나요? 그죠? 내가 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막 주식 폭락하고, 막 이런저런 막 힘들 때 무언가 빠져야 되잖아. 그건 맞죠? 영화 관람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홍진 감독 영화가 좀 한대요. 예, 영화 관람권. 야, 영화에 두 시간은 빠져있을 수 있잖아. 영화 관람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 지원하기 너무 힘드네.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아유, 꽁으로 먹는 게 없어. 자, 이번에 또 김선영님. 오랜만에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직업도 좋고 재력도 좀 있다는데 우선 만나볼까요, 말까요? 무조건 만나야죠. 무조건. 사람이요. 외모는 오래 못 갑니다. 외모 이쁜 거는 오래 못 가요. 남자 잘생긴 거 다 똑같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스멜 나오고 다 방구 끼고 다 똑같아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성. 인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예,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고쳐서 쓴다? 안 돼요. 인성이 좋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인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저 문자 주신 우리 선영 씨는 무조건 만나서 토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크를 해보시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은 그 인성이 좋아야 되고 사람이 외모보다는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만나러 가는데 뭐라도 찍어 바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없으면 된장, 고추장이라도 여기다 바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에다가 빨갛게. 화장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네. 만들어낼래. 너무 힘들어. 자, 뭐 이렇게 고민들이 많니 이렇게. 예, 이승민님. 배에서 신호가 살짝 오는데 곧 12시면 퇴근하거든요. 사무실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갈까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편하게 볼까요? 사무실에서 보세요. 왜 물 한번 내리는 것도 우리 집 물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피셜, 예, 사무실에서 보고 왔어요. 사무실에서 봐야지. 왜 우리 집 가서 물 한 번 더 내립니까? 이왕이면
우리 집 건 아껴야 돼.

그러니까 물론 회사 거를 낭비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원하게 보시고 집에 가서 누워서 편안하게 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집에 갈 때 저 화장실 또 비우고 화장실 가서 비우고 가면 속이 또 허전하니까 떡볶이와 어묵탕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드시면서 근데 무슨 일을 하시는데 12시 퇴근하는데 부러워. 난 12시 끝나긴 하는데 뒤에 일이 지금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화장품 세트 아니 죄송합니다. 떡볶이와 어묵탕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기에는 시간이 좀 그래? 하나만 더 하고 노래로 마감할게요. 자, 아는경님이 주셨습니다. 인형 뽑기에서 꼭 뽑고 싶은 인형이 있는데 정말 안 뽑힙니다. 계속 도전할까요? 그냥 돈 주고 살까요?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형 뽑기를 요 근래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봤는데 재밌더만. 재밌어요. 인형 뽑기가 재밌어요. 근데 방법들이 있고요. 아, 이게 돈 주고 사면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돈과 땀을 흘려서 노력에 의해서 그 인형을 산다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돈을 내고 뽑아서 한번 재밌게 인형을 한번 따봐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 좀 해봐서 한번 도전을 해서 노력에 의해서 한번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선물로 자 인형과 관련된 선물이 뭐가 있어요? 인형은 예쁘고 예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몸에 품고 다닐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지금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인형을 뽑으려면 발이 편해야 돼요, 그죠? 하이힐 신고 못 뽑아. 하이 신고, 왜냐면 균형을 못 잡거든. 기능성 신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있어요, 신발이. 기능성 신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 2부에서 도전 노래방. 오늘은 핑클 편입니다. 핑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핑클 노래 다 꿰차고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전화가 아니고요. 문자로 참여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불어서 성공하면, 바로 치킨 저희가 튀기고 있는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피니티의 노래예요. 파라다이스. 2부로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터지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친이나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 너무 못해요. 보컬 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취도 살게 내버려 둘까요? 예, 그냥 음취도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치, 박치, 군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시까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한 소절만 이어 부르면 행운의 치킨이 쏟아집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도전 치킨 노래방. 스타가 되고 싶으신 죄송합니다. 스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전국 노래 자랑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 치킨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저를 꾸짖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인이죠. 이유리 씨가 속해 있는 핑클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각 번호에 핑클의 히트곡이 적혀 있는데요. 전화 연결이 되면 번호 하나를 고르시고요. 한 소절 듣고 바로 뒤를 이어서 불러주시면 성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서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그 다음에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오늘은 뭐겠죠.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하고 솔직히 오늘 너와의 만남, 그 다음 소절까지만 정확하게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너 지금 이쁘다고 너라고만 틀려요.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치킨 바로 지금 튀기고 있거든요. 저 아저씨가 튀기고 있는데 아저씨 지금 그만 튀겨. 180도로 튀겨. 온도 떨어지잖아 지금. 어떻게 장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튀긴 거 바로 쏴야 될 테니까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노래는 핑클의 노래 다섯 곡을 준비해놨어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스타트와 함께 노래가 나가고 딱 끊으면 그 다음 소절만 정확히 딱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하고 이거 딱 끊겨. 그러면 나 지금 예쁘다고 안 돼. 이쁘다고 말해봐 이렇게 해주시면 딩동댕 하고 치킨 바로 쏩니다. 아시겠죠? 그 시동 걸어놓으라고 그래. 빨리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자, 핑클 노래 하나 듣고 가죠. 핑클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0: 노래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분 모시고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진사랑 나라사랑 99년 핑클 일산 최용현 인사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 여보세요? 용현 씨,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광화문에 나와 있는 최용현 기자입니다.
0: 예, 지금 저 광화문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날씨가 굉장히 좋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고요. 네. 지금 점심시간이 임박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0: 오늘 점심으로는 어떤 거를 좀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1: 네, 오늘 점심은 아주 맑은 날씨 그리고 좀 더운 관계로 냉면 추천드리겠습니다.
0: 아, 냉면이란 노래 혹시 알고 계십니까?
1: 물론 알죠.
0: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1: 하나, 둘, 셋, 넷! 냉면, 냉면, 냉면! 냉면.
0: 처음부터 하시죠. 차가워 너무나 아, 저의 팬이 아니었군요.
1: 미안합니다.
0: 아, 보기 안 좋네요, 되게.
1: 미안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리포터 네.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핑클, 네. 핑클 좋아합니까?
1: 굉장히 사랑합니다.
0: 핑클의 노래 다 꿰차고 있나요?
1: 꿰차고 있습니다.
0: 자, 치킨 바로 튀기고 있는데 바로 광화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 감사합니다.
0: 연습을 해볼게요.
1: 예,
0: 자,
1: 예.
0: 내 남자친구에게 자, 제가 부르면 다음 부분을 불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네.
0: 이거, 자, 갑니다.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다음!
1: 나 지금 이쁘다고만 해봐. 솔직히 너를 반하게 할 생각에 난생 처음 치마도 입었어.
0: 오, 좋아, 좋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1: 네.
0: 자, 1번부터 5번 중에서 노래 고르세요.
1: 3번!
0: 3번, 화이트. 자, 문제 나갑니다.

0: 하셔야죠. 자, 고생하셨어요.
1: 예.
0: 넘어갔어. 나의 작전에 넘어갔어. 자, 땡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분명히 핑클 좋아한다고 해서 다음 분입니다. 아, 핑클 세대입니다. 이효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여보세요. 0112님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핑클 닮았어요?
2: 아, 그땐 닮았었어요.
0: 누구, 이효리 씨?
2: 아, 네네네.
0: 인기 폭발이었겠네. 예?
2: 20대 초반에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요?
0: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저 20대 초반에도 엉망이었어요, 저는. 웃어,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2: 예? 아니,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0: 좋은데? 청취자도 얘기할 땐 해야 돼. 아니, 뭐, 당신 유명한 거 아니에요. 주인 거 좋아요. 자, 오늘 네.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죠?
2: 네.
0: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네. 제가 부를 때 다음 불러보세요. 이것 봐, 네. 나를 한번 쳐다봐. 다음!
2: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0: 솔직히 너
2: 나를 나타나게 할 생각에
0: 난생 처음
2: 잘 모르... 치마도 입었어.
0: 날 봐. 뭐 잘 모르 잘 못하네. 다시 한번요.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다음.
2: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0: 좋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2: 네.
0: 자, 1, 2, 4, 5 중에서 골라주세요. 하나 골라주세요.
2: 3번이요.
0: 아, 3번이지. 정신이 있는 거 없네. 1, 2, 4, 5.
2: 알려.
0: 자, 집중하세요. 우지만 집중.
2: 정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0: 자, 자, 숨 한번 크게 쉬고. 집중. 1, 2, 4, 5 중에 하나 고르세요.
2: 2번.
0: 2번. 네. 2번 노래는 나옵니다. 나오. 자, 문제 주세요. 다음.
2: 꿈꿔왔던 Very special 모든 내 사랑에 다 주고 싶은 날.
0: 다, 좋아. 저, 거의 맞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2: 재민.
0: 어? 왜냐면 거기 영어가 네. 있기 때문에 영어로 정확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요.
2: Very special.
0: 다시 한번요.
2: Satisfaction.
0: 정답! 오! 오, 좋습니다. 예, 아, 잘했어요. 오,
2: 감사합니다.
0: 너무 잘해서 하나도 안 틀렸어. 정말 정확히 100번 맞췄어요. 너무 축하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아, 잘하네. 오.
2: 어,
0: 너무 좋아요. 이 기쁨을 누구한테요?
2: 이 기쁨을요?
0: 네.
2: 자양동 육각형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니, 이유리 씨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이유리 닮았다면서요.
2: 아, 근데 뭐, 볼 거 아니니까.
0: 오, 상당히 깔끔한 정치자네.
2: 네.
0: 자, 약속대로 제가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2: 네.
0: 자, 이제 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모십니다. 자, 이번엔 0634님이신데 28년째 핑클 팬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모시기로 하고요. 이 다음에 8457님 핑클 우리 누나들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아는 뭔 얘기지? 8457님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누나들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누나들 자랑한다 그 얘기죠?
3: 네, 맞습니다.
0: 예, 예. 앞에서 방송하는 거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바로 다음 저 구절을 소절을 불러야 돼요.
3: 네, 네.
0: 알고 계시죠?
3: 네, 네.
0: 자, 연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헤이.
3: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솔직히 너를
0: 예쁘다고 이쁘다고
3: 저 이쁘다고 했어요.
0: 화를 내. 근데 저희는 예로 들렸어요.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다음이요.
3: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
0: 좋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1, 4, 5 중에서 골라주세요. 번호
3: 5번.
0: 내 남자친구에게 문제 주세요.
3: 돼버린 걸.
0: 3, 2. 아유. 뭘 돼버린 거래요, 지금. 자, 혹시 다음 부분 없죠? 제가 불러드릴까요? 자, 한번 기회 드릴게요. 또 해보세요. 돼버린 걸.
3: 형님, 저 떨려요.
0: 다시 한번 시작. 돼버린 걸.
3: 에이.

0: 아시겠죠? 여보세요?
1: 속상해요.
0: 돼버린 건 내 사랑 이제 눈을 뜬 거야 이거예요?
1: 네.
0: 아, 예, 실패.
1: 실패해요?
0: 예, 실패죠. 원, 네. 원칙과 룰이 있는데. 안녕. 기본 선물 드릴게요. 안녕.
1: 네.
0: 예, 예. 그래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또 모셔볼게요. 자, 28년째 핑글팬 0634님.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박명수고요. 그쪽은 뭐 자기소개 안 해도 상관없어요?
2: 네네, 약간 쫓기고 있어서요.
0: 아, 누구한테 쫓기고 있군요, 지금?
2: 네네.
0: 집단 밑에 숨어있죠, 지금 몰래?
2: 아, 맞아요.
0: 오, 그래요. 빨리 좀, 네네. 빨리 잡히셔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네. 맘 편한 게 낫잖아. 차라리 잡히고 맘 편한 게 낫거든요.
2: 네.
0: 알겠습니다. 핑클 좋아하세요?
2: 네, 너무 좋아합니다.
0: 핑클 멤버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2: 다 좋아하는데요. 네. 송유리 언니를 좀 좋아합니다.
0: 유리 씨 너무, 진짜, 그때 생각하면 유리 씨. 제가 예전에 핑클을 처음 데뷔했을 때 데리고 같이 이렇게 학교 가서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2: 아, 진짜요?
0: 그때 진행이 엉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핑클이, 핑클이 가면서 욕했어요, 저한테. 예. 자, 농담이고. 자, 네. 농담이고, 진담이고. 한번 연습해볼게요. 네. 이것봐, 네. 나를 한번 쳐다봐. 다음!
2: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0: 예, 노래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안 틀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해보세요.
2: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0: 그렇게 하시면 돼요. 1번하고 4번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2: 4번이요.
0: 4번 루비 문제 주세요. 다음.

0: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다음.
1: 내 곁에 두는 것보다
0: 그 다음까지
1: 넌 여전히 어렵네.
0: 아, 아버지 분한테 어렵네.
1: 어렵네요. 너무 떨려요.
0: 자, 정답 들어볼게요.

0: 들으니까 알겠죠.
1: 네네.
0: 예, 아이고 어떻게 땡이 떨어졌어요.
1: 네, 괜찮습니다.
0: 그래도 재밌었죠.
1: 네.
0: 핑글 좋아한다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 아, 이게 너무 제가 뭐 요즘은 주팍을 더 좋아해서 너무 떨려가지고요.
0: 누굴 더 좋아해요?
1: 아, 명수홍을 더 좋아해서.
0: 아,
1: 요즘에는.
0: 그래요? 그러면 새까만 선글라스에 다음은요. 안 좋아하네.
1: 잠깐만, 새까만
0: 선글라스에.
1: 죄송합니다.
0: 아니, 이게 생방송이라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네. 저희가 기념 선물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 빨리 잡히세요. 예, 빨리 잡히셔야 돼요. 마음 편하게. 한 번 더요? 예, 어정쩡하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7: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6: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기저귀 준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6: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7: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듯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라카미 하루끼를 조명하는 대규모 기획전이죠. 하루끼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쥐팍도 저성이면 100% 떨어질 거리요라 0086님, 이동환님은 내가 갈걸, 예, 하메지님 너무너무 웃겨. 아, 전 SS 팬이에요, 윤상유님. 전 신화 팬이에요, 김하나님. 동방신기 팬이에요, 김영곤님.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집합 진행 재밌어요. 예전에 쇼 비디오 잡기 본 것 같아요. 아이고, 안용진님. 예, 제가, 전 전춘우예요. 유튜브 스타, 유튜브 스타. 왜 그래, 진짜. 예. 이현정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핑클의 노래예요. 내 남자친구에게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하니까, 다음 주에 동방신기, SES, 신화할지 누가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처럼 여행 떠나요.
1: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오늘은 준영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웠지만 유명산 숲속은 시원해서 준영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턱이 없는 평탄한 데크길,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던 건강한 여행이었네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쪽으로 선산휴게소 부근에서 2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오늘 내내 5km가량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는 작업을 했었던 충주분기점에서 밀리고요. 반대 창원방향 전시간에 사고가 있었던 북충주 부근 8km 구간 정체 남아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 소부터 4km 구간 밀리고요. 이후에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답답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김포 요금소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일대 정체고요. 더 가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서하남에서 정체인데 작업 여파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오면 반갑죠. 근데 포장 뜯다가 종이 뚝 떨어질 때도 있지 않나요? 마음이 급한데 박스에 테이프가 덕지덕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칼 찾으러 가야죠. 또 이거 분리수거하려면 끈적거리는 테이프 일일이 떼내야죠. 송장 떼서 버려야죠. 짜증나는 걸 꼭 한번 눌러줘야만 본품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는 포장 분노 이런 말도 있다고 하죠. 택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좋은 거에는 번거로운 과정이 세트로 묶여있기 마련이죠.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거저가 없다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대가를 치렀으면 진짜 내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마주치는 크고 작은 번거로움을 뭐 기분 좋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당히 투덜거리면서 잘 해내보죠.

나나나 수요일 인맥션의 백뮤직 오늘 여러분과 만난 첫 곡은 캐나다의 4형제 밴드예요. The Mopeds가 노래한 I'll be there for you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슬프고 그럴 때 네가 언제나 내가 곁에 있어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미영 씨가 화이트 스카프 포인트네요. 인사가 귀여워요 백천님 하셨는데 오늘 하트 5종 세트 받으셨군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팬 서비스 하고 있어요. 백선미 씨,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이제 두 번만 더 출근하면 돼요. 화이팅. 그죠. 목금. 그래요. 근데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좀 많이 힘들죠. 송영자 씨, 오늘은 오프닝 시간 맞춰서 입장했네요. 임백천의 백뮤직 이벤트 앞으로 100년만 해주세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뱀파이어인가요? 네. 뱀파이어의 백뮤직. 그 권유미 씨, 공감합니다. 어제 딸이 면접 보고 왔는데 합격하면 4주 인턴하고 인턴 직원 중에 50%만 최종 합격이래요. 그 과정 잘 견뎌내고 취업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 조금만 더 힘내자. 사랑해 하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두 배수를 뽑는군요. 그래서 4주를 인턴을 해보고 이제 그중에서 또 탈락자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참 살기 어렵습니다. 꼭 좀 됐으면 좋겠네요. 유미 씨 딸이요. 네. 5335님, 세상 참 좋아요. 라디오 방송에 엽서 보내놓고 며칠씩 기다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문자하면 바로바로 읽어주시니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날로그 시대 때는 예쁜 엽서 전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보낼 때 내용 잘 적고 그림도 그리고 네, 다시 고쳐 쓰고 뭐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주위에 다 얘기해놨는데 소개가 안 돼요. 아, 그럼 좀 실망하고, 그죠. 홍영민 씨는 오늘 오프닝 멘트 택배 얘기했는데 택배 기다리신다고요? 뭐 주문하셨어요? 예. 네. 시간 맞춰서 라디오 켜고 아니면은 뭐 콩 열고 채널 선택하고 이 귀찮은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임백천의 백뮤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 찾아오신 보람이 있게 오늘도 좋은 음악을 제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신청곡 환영합니다. 신청곡이 먼저예요. 연주곡도 좋고요. 여러분 표현대로 수입산 음악이면 다 좋습니다.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0: 웃을 일이 없다 뭐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웃겨서만 웃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기가 막혀서도 웃고 어이없어서도 웃고 실수하고 나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웃기도 하고요. 어떤 일에 웃으셨는지 사연 주시면 돼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문자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Inner Circle의 Games People Play, 이어서 Atomic Kitten, Be With You였습니다. 지금 끝난 노래부터 해설을 좀 해드리죠. 영국의 걸 트리오입니다. 원자력 고향이라는 뜻, Atomic Kitten, Be With You.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라는 내용인데 어디서 많이 들은 음악이죠. 예, Electric Light Orchestra의 Last Train to London을 샘플링했는데 뭐 이거 거의 샘플링이 아니라 커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원곡자도 작곡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답니다. 이 노래는. 그 전 노래는 자메이카 레게 밴드죠. 이너서클의 노래 Games People Play. 세상은 사랑보다 욕심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진실한 사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김정화 씨, 백디 부산 아지매 와십니다. 반갑네요 하셨고, 이주연 씨가 스카프 다시 매세요. 삐뚤어졌어요. 아니에요. 못 뿌린 거예요. 오른쪽으로 좀 밀었어요. 이게 저 철사를 넣으면은 그 스튜어디스들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걸 하고 싶었는데. 오영숙 씨, 오라버니 스카프 멋있네요. 방송 끝나고 그거 저 주시면 안 되나요? 축구공도 있네요. 그것도 저 주시고요. 다 갖고 싶군요. 네. 지금 아마 KBS

라디오 여기저기 보시는 분들은 스튜디오에 지금 이 축구공이 보일 거예요. 이번 2026 그러니까 북중미 월드컵의 공인구죠. 네, 아주 특이합니다. 색깔이 세 색깔이 나와 있는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징하는 색으로 이렇게 이 공인구 이름이 트리온다라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냥 트리온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저기서 온다. 그냥 트리 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나라의 물결을 뜻한다고 합니다. 트리 온다. 온다는 저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물결을 얘기하는 거죠. 트리 온다. 개최 도시도 지금 16개 도시나 되죠. 세 나라에서 분산 개최하니까 캐나다, 멕시코, 미국. 네. 우리는 이번에 1, 2, 3차전을 모두 멕시코에서 합니다. 그래서 고지대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훈련하고 그랬을 거예요. 1차전이 이제 그 체코랑 하고 멕시코가 2차전이고 남아공이 3차전인데 멕시코 과달하라에서 1, 2차전을 하고 3차전은 몬테레이라는 도시에서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8강을 노리고 있죠. 8강이 목표인데 그 이상도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그 청소년 축구 멕시코에서 할 때 4강 신화를 이루었잖아요. 우리도 거기서 진짜 물론 뭐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4강 신화를 썼지만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축구 데이터 업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32강 진출 확률을 85에서 90%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16강은 뭐 50% 가까이 되고 8강도 25%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 네, 화이팅 해야 됩니다, 우리. 뭐, 저, 요즘에는 뭐, 막 승부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보는 사람들도. 우리 태극전사들이 후회 없이 싸우는 모습,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48개국이나 참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2강은 좀, 제 생각에는 무난히 진출할 것 같고요. 16강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은경 씨가 이 노래 들으니까 내일 산악회 갈 생각에 마음이 들떠요. 세종 오봉 산악회 화이팅 하셨습니다. 산악회. 저도 산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택배가 너무 반갑지만 테이프 뜯을 때마다 한숨이 가득하다고 오프닝 멘트 공감하셨군요. 자기 멘트인 줄 알았대요. 지금숙 씨가. 사실 그거 좀 번거롭긴 하죠. 귀찮고. 그런데 택배 하시는 분들의 그 지금 얼마나 노고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이제 특히 이제 날이 더워질 텐데, 네, 고마워 하면서 우리가 언박싱을 해야 됩니다. 샤를린, 미국 가수죠? I've never been to me 란 노래.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진정한 행복은 놓쳤다는 그런 후회송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최장수 밴드예요. 지금 데뷔 60년 가까이 됐는데, 2026년 현재도 북미 투어를 하고 있다고 해요. How to say I am sorry. 3202님이 신청하셨죠. 난 당신 없이는 안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Charlene, I have never been to me. 시카고. How to say I am sorry.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3195님, 저희 딸아이가 5살인데요. 친구가 너는 놀이터에 오지마 이랬대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알려줬어요. 다음에 또 그런 말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거 나쁜 말이야, 나도 놀이터 올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 알았지? 그런데도 그 친구가 제일 좋다는 딸을 보니 너무 속상합니다. 5살 아이들이 벌써부터 편가르기를 하는데 이건 가정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픕니다 정말. 아유, 말씀을 잘해 주셨네요.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고 늘 보는 그 어른들의 언행을 따라하죠. 너 놀이터 오지 마. 이 말 하나에는 집에서 어른들이 늘 그런 얘기를 쓸 거예요. 진짜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6333님,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남편이 아침에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나오지 마, 어? 그대로 가방에 있어, 어? 이따 내가 부르면 나와, 이럽니다. 그랬는데 미역 한 봉지를 다 불려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편의점에 가서 즉석 미역국을 사왔더라고요. 어이없어서 웃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럴 때 내가 안 하던 짓 할 때 알아봤어, 어? 이 인간아, 이러면 안 됩니다. 아유, 노력하고 마음 써줘서 고마워. 자기 최고 이러면 다음번에는 셰프가 돼서 나타날 거예요. 8487님,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뭘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답변을 해준 아기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휴일에도 가끔 아이들을 친구 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쓰여서 연락을 했죠. 저희 수박을 한 통 샀는데 식구가 없어서요. 반쪽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했더니 퇴근 후에 아이들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막대 사탕을 담요로 주는데 얼마나 귀엽던지요. 그러고 돌아서면서 자기 엄마한테 하는 말, 우와 진짜 착한 어른이시다 이러면서 가는 거 있죠. 착한 어른이라는 말이 얼마나 새롭든지 칭찬받고 좋아서 웃어요. 착하다, 아이들의 언어죠. 걔네들 쓰는 얘기 중에 가장 상위에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사는 워킹맘이시네요. 8552님, 며칠 전에 아이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아내가 아이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건이, 환이, 양치하고 잘 준비하자. 그러자 둘째 환이가, 엄마 나 코뿔소 치약 줘, 이러는 거예요. 저는 코뿔소 캐릭터 치약이 있나 했죠. 근데 애들 데리고 욕실에 간 아내가 갑자기 빵 터져서 웃는 거예요. 얼른 따라갔죠.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야, 코뿔소 치약이 뭔지 알아? 이거였어. 해서 보니까 치약 튜브에 고불소 치약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고불소, 코뿔소 헷갈릴만 하죠. 아무튼 그날 저희 둘째는

숯불소 치약으로 양치 잘하고 꿀잠 잤습니다. 귀여워서 웃죠. 꿈에 코뿔소 타고 달려가는 꿈도 꿨을 거예요.

근사한 목소리죠. 개성 있고요. 영국의 소울 가수 제스 글린이 노래한 Hold My Hand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냥 웃죠의 사연은 늘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얘기니까요. 모두에게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사는 얘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애들 때문에 웃네요. 김은 씨, 그쵸. 조경구 씨, 우리 둘째는요. 어릴 때 피곤한 공주라고 해서 뭐지 했는데 슈렉의 피오나 공주였어요. 근데 벌써 27살 됐네요. 그래도 애기 하셨어요. 네, 피곤한 공주. 그렇죠. 그 피오나 슈렉의 예쁜 아내. 네. 양경은 씨, 백촌 할아버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버스 아닙니다. 김포행 2번 버스 타고 친구네 놀러 가면서 들어요. 신기하고 너무 좋네요. 이 기분 어쩔 시구 하셨네요. 경원 씨, 어쩔 TV? 어쩔 TV는 어쩌라고 그 얘기죠. 네, 농담을 했습니다. 0650님, 백천님, 저는 늘 이 시간에 출근해요. 출근할 때마다 백천님 덕분에 즐겁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신청곡은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라는 제목의 노래가 많아요. 뭐 어쇼 노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가수는 모르시나요? 한번 다시 한번 네, 저희한테 신청해 주세요. 이주현 씨, 엄마 아빠께서 부산 여행을 가셔서요. 티켓을 끊어드렸는데 1시 기차인데요. 11시에 서울역을 도착하셨대요. 어르신들 왜 이러시죠? 뭐 두 분이 알아서 시간 때우겠죠. 아, 답답하셨네요. 주현 씨, 그 마음 아니까. 근데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여행 가시는 거고. 좋잖아요. 그 근처 뭐 구경할 때도 많죠. 백화점도 있고 거기 식당도 많고 예. 사람 구경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좋죠 뭐. 5분 전에 도착해서 막 허겁지겁 뛰어가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주연 씨 잘하셨어요. 엄마 아빠 부산 여행 가시는데 티켓 끊어드리고 용돈도 좀 드렸겠죠? 예. 안 드렸으면 바로 지금 입금하세요. 김윤숙 씨가 크리스 리아의 Heaven 청하셨네요. Heaven. 크리스 리아는 그 영국의 싱어송라이터고 기타리스트입니다. 목소리도 아주 허스키하고 매력있죠. 목적지는 아직 멀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천국 같은 행복이야 라는 노래입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떨떨 할인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김윤숙 씨가 청하신 크리스리아의 Heaven. 이어서 지숙현 씨가 가제보의 I Like Chopin 청하셨죠. 아쿠아로빅 가면서 듣던 백뮤직을 편하게 카페에서 들어요. 발을 다쳐서요. 이것도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어쩌다가요. 빨리 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인데 그죠? 샌들 신고 그러셔야 되는데. 가제보는 그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예요. 폴 마졸리니의 예명입니다. I like Chopin. 창밖엔 비가 내리고 우린 쇼팽의 음악을 들었지. 그날의 사랑과 추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저 엄마 아빠 용돈 드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주연 씨한테 부산 여행 가는 티켓 끊어 드렸는데 용돈 안 드렸어요. 두 분이 저보다 부자라서. 그래도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주연 씨. 얼마라도 드리세요. 아마 못 쓰실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행복하게 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승철 씨가 백천영님 덕분에 매일 점심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멋진 음악 감사합니다. 백뮤직 포에버 하셨네요.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이거든요. 저는 배달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선달 PD의 선곡이고요. 배열이고 그렇습니다. 박선혜 씨, 그리스 아테네 여행 중이에요. 이곳은 아침 6시 45분입니다. 엄청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거기가 저 북반구니까 해가 길걸요. 이맘때 한 저녁 뭐 9시나 돼야 해가 질 거예요. 좋은 데 계시네요. 네,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가. 고 유물이 많고 그죠. 못 가봤습니다. 8957님 안녕하세요. 백천영님 평택 1108번 시내버스에서 방송 크게 잘 나와서 즐겁게 들으며 목적지까지 가고 있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네요. 주은순 씨가 저희 아들 아직 28살이네요. 결혼은 조금 이따 간다네요. 그러세요 하셨네요. 갑자기요. 이정무 씨는 여자친구랑 듣고 계시는군요. 음악 선곡이 저는 세련됐다 그러고 내 여자친구는 고급스럽다고 하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인백천의 백뮤직 이제 시간 다 된 거 아시죠? 어떤 시간이죠?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끝곡 들으면서 이제 같이 2부로 건너가 보죠. 1부 끝곡은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예요. 넬리 포타도가 노래하는 I am like a bird라는 노래예요.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자유로운 새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넬리 포타도 I am like a bird.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인제터널 3km 구간 정체인데요. 인제터널 부근에서 작업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삼양터널 부근 3차로에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나들목 사이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달래내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남사에서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에서도 사고가 나서 1차로 그리고 갓길 막고 처리 작업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2, 3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뒤로 반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두 사람이 친구입니다. 엘튼 존과 키키디 동갑내기 친구예요. 영국 가수들이죠. Don't go breaking my heart. 난 당신한테 내 온 마음을 다 줬어요. 내 마음 아프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라는 노래입니다. 김철영 씨군요. 백디, 나 방금 차 타고 여의도 KBS 옆에 지나가다가 백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백디 화이팅 하고 큰 소리 치고 지나갔어요. 안 들렸나요? 아, 그 소리였구나. 누가 백디 화이팅 그러더라고요. 나 잘했죠? 그냥 웃죠. 김철영 씨. 차 돌리세요. 얼른 지금 이쪽으로 오셔서 수박 주스 받아가세요. 제가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정보를 좀 남겨주세요. 저희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셔서. 네, 김철영 씨 감사합니다. 1468님 안녕하세요. 백뮤직 애청자 박광호입니다. 아우, 광호 씨 오늘 처음 오셨네요. 새싹이십니다. 일하고 있는 시간에 콩 어플로 잘 듣고 있어요. 여름 날씨네요. 항상 몸 건강하세요. 네, 우리 1468님도요. 제가 수박 주스 더울 때 드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김미영 씨군요. 작은 오빠야, 미영이 옆동 친구네 수육 먹으러 가요. 아유, 맛있겠다. 친구랑 낮술 갑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수육 먹으면서. 아우, 수육에는 이거 있어야 돼 하면서 막걸리. 어떤 일을 하든 음악이 곁에 있으면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그 몇 BPM 이상 되는 노래를 들어야 심박수가 올라가죠. 또 가볍게 산책할 때는 어떤 노래가 좋고, 또 설거지할 때는 노동요로 신나는 댄스곡이 좋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이유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근데 사실은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면 느리든 빠르든 뭐 어떤 장르든 상관없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는 게 최고입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계절 관계없이. 엄청 빠르고 신나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억지로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보다 이 좋아하는 가수 발라드 들으면서 달리는 거, 그게 더 기분 좋게 더 오래 뛸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냥 어디든 다 잘 맞는 만능템입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어떤 곡 듣고 싶으시고요? 지금 보내세요. 여러분들 신청곡이 우선입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KBS 어플 KONG 귀여운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꼭 깔아 놓으세요.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해야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뭐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어요.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
5: 위제로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미국의 배우고 가수죠. 패트릭 스웨이지. 댄서기도 합니다. She's like the wind.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바람 같아서 붙잡을 수가 없네요. 이어서 아일랜드 밴드죠. U2의 노래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라는 노래 듣고 왔어요. 난 아직도 내가 찾는 것을 못 찾았어요 라는 제목인데 U2는 뭐 굉장히 그 사회성 짙은 활동을 많이 했죠. 보노가 이제 리더인데 이 보노가 한 말이 참 그 좋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유엔에서 연설도 했죠. 세상은 어렵게 생각하지 하겠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죠.

그렇죠. 또 냉소주의는 쉽지만 희망을 갖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다. 예,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 그 세계적인 그룹 BTS의 그 RM이죠. 김남준 씨. 이 RM도 UN에서 연설을 했죠.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아,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들이 뭔가 자기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 좋은 거죠. 네. 이지선 씨도 유튜 좋아하시는군요. 유튜 좋아요. 백천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유튜 좋아하시면서 왜 제 한 분은 물어보세요. 괜히 괜히 열받아. 지선 씨 농담 아닌 거 아시죠? 아, 감선유 씨군요. 네, 오라버니 감기로 고생하다가 드디어 좀 기운 차립니다. 아유, 다들 건강 챙기세요 하셨네요. 예, 네, 다행입니다. 최창규 씨는 점심 얼른 먹고 의자 두 개를 걸쳐서 다리 얹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어폰 딱 끼고 백디 듣는 이 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창문 너머 들어오는 솔솔 바람이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엄청 애청하고 응원합니다. 야, 최창규 씨 묘사가 대단하십니다. 박병준 씨 콩 틀어놨는데 우리 집 모모 강아지군요. 우리 집 모모가 핸폰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네요. 아유 귀엽네요. 강아지들이 인간 청력의 4배 정도 되죠. 근데 시끄럽지 않고 잘 자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얼마나 졸린 거예요. 김희숙 씨, 천희 오빠 점심 약속 있어서 이 삐게 화장하고 옷 입고 나가려는데 다른 급한 일 생겼다고 약속 캔슬 당했어요. 아직 출발 전이니까 괜찮은 거겠죠? 날씨가 좋아도 아쉽네요. 바람사랑 김해랍니다 하셨네요. 좋은 데 계시네요. 김해 낙동강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시내 나가셔서 괜히 한번 폼 잡고 커피숍에도 가시고 화장하신 김에, 그죠?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수박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있으면 혼자 돌아다니기도 더우니까요. 지금 좋습니다. 9813님, 커피 한잔 얻어먹은 적 없지만 12시부터 2시까지 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금요일 야자 타임에 꼭 한번 덤빌게요. 덤벼주세요. 들어오세요. 금요일 날. 2022년에 첫 문자 보내서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했었는데 천국 가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엄마하고 이별하셨군요. 잘 계시겠죠. 9813님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노래 세 곡을 쭉 이어듣죠. 신선영 씨가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을 청하셨어요. 미국의 뭐 원조 아이돌 그룹이죠. 보이밴드의 시초죠. 그야말로. 난 당신께 천천히 다가갈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수죠. 케이티 페리와 미국의 프로듀서 이거 래퍼인 팀벌랜드가 노래하는 If We Ever Meet Again이라는 노래. 당신을 다시 만난다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설점식 씨가 듣고 싶다고 하신 그 미국의 팝의 공주죠. 프린세스 오브 팝이라는 별명이 있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토식. 이게 위험한 사랑인 걸 알지만 터식 중독처럼 빠져듭니다 라는 노래예요.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팀벌랜드와 케이티 페리의 If We Ever Meet Again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터식

노래 세 곡 들었네요.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Timberland와 Katy Perry의 If We Ever Meet Again. 이 Katy Perry가 캐나다의 전 총리랑 지금 사귀고 있다고 아까 어떤 분이 문자 주셨는데, 그렇죠. 전 총리, 그 트리더 총리인가요? 젊은 사람. 예, 사진도 났었죠.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Toxic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까 댕댕이가 제 목소리 들으면서 잔단 얘기, 코 건단 얘기 누가 주셨는데, 주성균 씨가 백디 목소리가 졸린 게 아니라 주파수가 110Hz라서 그래요. 경공들이 좋아하는 주파수예요. 그렇군요. 김혜만 씨가 손녀 보러 왔는데 지금 콩으로 들려줬더니 우유 잘 먹고 잘 자고 있네요. 형님 목소리가 편안하게 들리나 봐요. 이로하라는 이름의 손녀군요. 오, 이름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 들으면서 자는 동물, 자는 사람 맞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DJ 천이가 축하송 부를 시간이 됐네요. 행복하시라고 불러드리는데요. 평소에 조금 무심했어도, 아니면 뭐 평소에 기념일 잘 못 챙기는 분들도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래로. 6278님 애청자가 된 지 좀 된 청취자예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아들이 취업 준비 1년 4개월 만에 내일 면접시험 보게 돼서요. 미역국은 패스했어요. 아들 면접 응원해 주세요. 제 이름은 이미영입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우리 이미영 씨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생각하셔서 내일 붙을 거예요. 정민영 씨, 오늘은 강민혁 형님의 38번째 생일입니다. 8770님, 우리 아들 민혁이 생일인데, 이 같은 분인가요? 저녁에 족발에 소주 사달라네요. 아들하고 애엄마랑 한잔하며 얘기 들어보려고요. 김은 씨, 오늘은 남의 편 임박사님 생일이에요. 축하송 불러주세요. 백디랑 같은 임 씨예요. 설마 이름이 박사는 아니겠죠. 홍정화 씨, 백뮤직의 애청자 귀요미 혜윤님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두때염. 네, 많은 콩님들이 우리 혜윤 씨 생일을 축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곽수영 씨는 큰아들 승민이 생일입니다.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거예요. 축하송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48님은 정 많고 언제나 따뜻한 오빠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이름은 양형근입니다 하셨고, 1717님은 본인의 41번째 생일을 자축하셨는데, 아유, 성함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승민 씨, 현근 씨, 임 박사 생일 축하합니다. 3692님이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청하셨죠. 팝송 배워보고 싶어서 마스터한 곡이에요 하셨어요. 이 노래 참 경쾌하고 좋죠. 카렌 카펜터의 목소리는 뭐 그냥 완전히 하늘을 나릅니다. 당신을 만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하늘도 바람도 햇살도 모두 행복하게 느껴지고요. 당신의 사랑 덕분에 나는 세상 꼭대기에 올라선 것처럼 행복해요.

0: 소개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3692님이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 청하셔서 들었고요. 이어서 홍정화 씨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오늘 들려주실까요? 아님 다음에? 하셨나요? 오늘 같이 들었어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그 피아니스트죠. 빌리 조엘. 자전적인 얘기입니다. 본인이 허름한 선술집에서 피아노맨 했던. 아, 우리가 다 외롭고 힘든 사연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걱정을 잊고 싶어요. 피아노맨 우리한테 노래를 들려줘요. 라는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주현 씨가 대학교 방송국 다닐 때 선배 따라 밴드 한다고 깝죽거렸거든요. 그때 연습만 하고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저만의 전설적인 노래예요 하면서 No Doubt의 Don't Speak 청하셨죠. 미국 밴드입니다. No Doubt. 우리 사이가 끝났다는 거 알거든. 아무 말도 좀 하지 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더 아플 뿐이니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게 라는 내용입니다. 카펜터스 노래 진짜 좋은 노래가 너무 많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추억이 있는 분들도 지금 많으시군요. 강성욱 씨가 2년 전에 네팔 안나푸르나로 라이딩 왔다고 문자 보내서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은 제주입니다. 숲길 걷느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네요. 남은 오후도 행복하세요. 강성욱 씨가 현실적으로 집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어딜 그렇게 싸들어 다녀. 많이 들으실 것 같네요. 아이, 미안합니다. 굉장히 그저 활동적인 분이군요. 강성욱 씨. 저도 가고 싶네요. 배상규 씨가 저희 집사람의 생일입니다. 박영주님 생일입니다 하셨는데 늦게 보내셨네요. 아까 8429님이 저희 평생 스승이신 최경희 선생님 생신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울산의 이균재 씨가 주셨는데 경희 씨 이름은 제가 넣어서 이 축가는 불러드렸는데 이균재 씨 사연은 소개를 못했네요. 김수연 씨가 백천원 어머님 내일 또 올까요? 괜찮죠? 하셨는데 아유 그럼요. 내일 다시 만나야죠. 자 오늘 끝곡 전합니다. 오늘 끝곡은 영국 밴드가 노래합니다. 더 킹크스라는 밴드인데요. Come Dancing이라는 노래예요. 춤과 음악으로 빛나던 젊은 시절이 그리워요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이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중앙분기점 방향인데요. 하월곡에서 중앙부근 1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도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 차단하고 작업하면서 일대 정체되고 있고요. 일산 쪽도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부근 1, 3차로 차단하고 작업 중입니다. 고속도로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인제터널에서 서양양 부근 1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 남풍세 나들목 가송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4740님께서요. 여긴 부산입니다. 며칠 전 외근 중에 라디오 듣게 됐는데 와, 트로트가 이렇게 신나다니요. 제가 올해 마흔인데 트로트가 딱 좋아질 나이인 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저랑 동갑이시네요. 그럼요. 트로트에는 인생이 담겨있거든요. 이제 트로트의 매력을 제대로 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솔직히 요즘 트로트는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MZ세대들도 좋아하는 거 아시죠? 50대, 60대, 70대까지 뭐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장르입니다. 이제부터 트로트의 매력에 푹 한번 빠져보세요. 그런 의미로 이 노래 추천해드릴게요. 응디의 노래로 신나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은가은의 만내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4740님께서 며칠 전 외근 중에 라디오 듣게 됐는데 와 트로트가 이렇게 좋은 거라면서 주미소님께서 그러시네요. 이제야 트로트 맛을 알다니요. 늦은 만큼 더더더 즐기세요. 트로트 입문을 환영합니다. 제 오를 책임지는 은비트 감사해요. 그럼요. 트로트 맛을 알면 이제 뭐 헤어나갈 수가 없죠. 뽀롱뽀롱님께서 은디 저는 엄마와 대화가 부족했는데 함께 은비트 들으면서 뭔가 공감대 형성이 되니 더 친해졌어요.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가족끼리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아빠, 엄마, 할머니 뭐 다 불문하고 듣다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는 어색했던 사이도 좋아지고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친해졌다고 그러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좋죠, 좋죠. 이렇게 또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만드는 은비트입니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할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참여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분들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2부는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보고 싶다 친구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해.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9: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9: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9: 키움 증권.
10: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류지광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코코몽님께서요. 오늘은 날이 더워서 미숫가루 시원한 거 타서 나눠 먹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미숫가루예요. 저 혼자만 먹어야 하는데 주변과 나눠 먹으니 벌써 10분의 1이 줄었어요. 미숫가루 너무 맛있죠. 저 개인적으로 미숫가루 진짜 좋아합니다. 네, 저희 남편이요. 제가 타준 미숫가루 엄청 좋아하거든요. 꿀 해가지고 우유에 타서 드세요. 물에 타시는 분도 계시고 우유에 타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에 타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꿀 싹 넣어가지고 아 맛있겠다. 박영태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오늘 쉬는 날이라 딸아이 집으로 불러서 점심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밥 먹으니 좋았네요. 어느새 우리 아이가 커서 한 아이 엄마가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오랜만에 식사하셔서 너무너무 좋으셨군요. 아유 우리 딸이 또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애를 다 낳고 이런 생각 드시죠. 아유 그래도 가족이 늘어나고 그런 거 보면 참 좋죠. 옥정원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라 장 보러 갔다가 집에 깍두기 귀신이 살아서 깍두기 담그고 있어요. 무가 너무 크고 신선해 보여서 큰 걸로 두 개 사와서 깍두기 하려고 썰었는데 와 양이 엄청나네요. 소금 뿌려놓고 잠시 안 잤어요. 깍두기 귀신이 또 이렇게 집에 사시는구나. 저도 그 김치 종류별로 다 좋아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총각무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타리무 이런 거 씹어먹는 맛이 있는 그런 거 깍두기도 맛있죠. 아유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어떡해요. 힘드셔서 괜히 몸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나인이님께서 오늘 기분이 우울해서 친구한테 하소연했더니 글쎄 친구가 서프라이즈로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지의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솔지의 미운 사내, 그리고 미스김의 사랑의 감초

솔지 미운산의 미스김의 사랑의 감추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비난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까 친구가 와줬다는 분이 피드백 주셨어요. 나인이님께서 어머머머머머 대박 응디 제 사연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다시 듣기로 친구 수정이한테 들려줘야겠어요. 저 회사에서 실수했거든요. 오후 화이팅이요. 아 실수해서 친구한테 하소연했구나. 아이고 아이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습 가능한 거면 뭐 얼마든지 뭐 수습하고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아 친구가 또 이런 회사에서 실수했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겠다면서 달려와줬구나. 아유 조현주님께서 이불 모아서 빨래방 왔어요. 돌아가는 이불 보면서 저녁에 뽀송뽀송한 이불 덮을 생각에 기분이 좋네요. 시간이 천천히 가면 좋겠어요. 은비트 듣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빨래방 가서 뭐 라디오나 음악 들으면서 빨래 돌아가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상하게 그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멍 때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참 차분해져요. 뭐 이런저런 잡생각도 들지만 그런 잡생각이 되게 반갑달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아유 저녁에 따뜻한 이불 깨끗한 이불 덮고 자겠네 이러면서 기분도 좋고 잘생겼다님께서 오늘 하루 연차 쓰고 오전 내내 매실 땄어요. 다 따고 나니 뿌듯합니다. 부모님도 고생 많으셨거든요. 점심으로 보리밥 먹고 이제 좀 쉽니다. 오늘도 고생한 나 자신 토닥토닥. 오, 연차 쓰고 오전 내내 매실을 땄어요. 우와 너무 힘드셨겠는데 부모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와 근데 점심으로 보리밥 먹었으면 뭐 그냥 피로가 싹 풀렸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열무 같은 거 좀 넣고 비벼 드셨어요? 된장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보리밥은 또 그렇게 먹어야 맛이 나거든요. 강지훈님께서 지금 회사에 갇혀있는데 바로 옆에 베란다가 있거든요. 하늘이 참 파랗네요. 자유를 찾아 파랑새가 되어 창문 틈으로 날아가고 싶다. 어렸을 때 그죠? 파란 나라를 보았니 이런 노래 들으면서 파랑새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다. 저도요. 저도 지금 창밖

밖에 보고 있는데 나무가 살랑살랑 움직이고요. 저도 날아가고 싶어요. 자, 1014님께서 막둥이 초등학교 하교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핸드폰 게임한다고 방에 들어가네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웅디 노래로 위로해 주세요. 막둥이만 기다렸는데, 그죠? 우리 막둥이 어렸을 때는 같이 놀자고 놀자고 붙어있으라고 안아달라고 안아달라고 그래놓고서는 이제 핸드폰 게임이 더 좋구나. 요즘은 사춘기 빨리 오죠? 초등학생이면은 몇 학년인지 모르겠죠. 게임한다고 방에 들어간 거 보면 이제 사춘기가 스스로 오기 시작한 건가? 노래로 위로받으면 되죠. 네.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이 노래 듣고 오죠. 성리의 애가.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있잖아, 우리 아내는 요리를 못하는 건 아닌데 말이야, 근데 실력에 비해서 자신감이 좀 너무 넘치는 것 같아. 그리고 늘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막 이상하게 막 응용하거든. 아, 나 그거 좀 무서워.

0: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뭘 해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려나?
1: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어때? 오늘은 왠지 김치볶음밥이 당기는데.
0: 그래? 오케이, 콜. 내가 또 김치볶음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지.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맛있게 해줄게. 지글지글지글지글. 어머나, 오늘도 맛있게 됐다. 어머머. 이 냄새 좀 봐. 여보, 냄새 맡고 있어? 진짜 맛있겠지?
1: 맛있는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거 근데 버터 향이 너무 강한데? 당신 김치볶음밥 한 거 맞아?
0: 응! 들기름 대신에 버터 넣었어. 버터. 김치도 버터로 볶고 밥 추가해서 넣을 때도 버터 또 넣었어. 당신 그거 알아? 이거 레스토랑식 스타일이래. 어서 먹어봐. 맛있지? 맛있지? 둘이 먹다가 하나가 김치볶음밥 모르겠지?
1: 느끼해. 도대체 어느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버터 범벅을 해서 김치볶음밥을 만든다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돼.
0: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알았어, 칭찬 넣어둬. 내가 먹어도 정말 맛있다. 여보, 내가 내일은 저녁 때 카레 해줄게. 원래 과일 넣으면 더 맛있거든. 근데 나는 과일 대신에 사과주스랑 꿀이랑 우유 넣고 한번 만들어보려고. 맛있겠지? 그치?
1: 아니, 난 그냥 일반적인 카레가 먹고 싶어. 제발 날 가지고 실험하지 말아줘. 여보, 당신 자신감이 너무 넘친다고.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김지혜의 얄미운 사람이었고요. 이 곡은 오늘 사연의 주인공 박성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성민님께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아내분이 요리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약간 퓨전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맛있겠다 해가지고 막 뭐 이것저것 좀 도전해보는 스타일. 근데 이제 남편분은 실험한다고 이제 생각을. 이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알까요? 아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알면은 좀 상처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느끼했어? 그렇게 맛이 없었어? 난 자기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해본 건데 뭐 이러면서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 러블리 현정님께서 뭐든 적적히 넣는 게 과하지 않고 맛있어요. 맞아요. 버터도 버터 넣은 김치볶음밥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치 볶을 때만 살짝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도 향이 나니까 그 향으로 이제 먹는 건데 밥 볶을 때도 넣고 뭐 김치 볶을 때도 넣고 뭐 이랬으면 이제 완전 뭐 버터 밥이었겠지. 좀 약간 느끼했겠죠. 강지훈님께서 제발 새로운 도전 하지 마. 누가 또 새로운 도전 하셨어요? 이거 공감 100%인 것 같은데. 고혜경님께서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볶음밥 당첨이네요. 그나저나 레시피 특이하네요. 갑자기 한번 따라해보고 싶네요. 뭐 버터 넣고 하는 거요? 버터 넣고 하는 거는 뭐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이거 따라해보신다는 거예요? 카레? 이거는 아니죠? 카레에다가 과일 넣으면은 맛있는 거 같아요. 사과 뭐 이런 거? 뭐 어떤 걸 넣는 거지? 감, 사과 이런 거 넣으면 좀 맛있기는 하겠는데 근데 뭐 여기 과일 대신에 사과 주스랑 꿀은 또 왜 들어가는 거지? 꿀이랑 우유를 넣는데요. 우유 넣으면은 약간 그렇게 돼요. 그 까르보나라 있죠? 까르보나라 저도 이거 파스타 해 먹을 때 카레랑 우유 넣고 같이 해서 먹거든요. 그럼 진짜 맛있어요. 약간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사과 주스랑 꿀? 이건 모르겠다. 근데 먹어봐야 알지 뭐. 남편분 좀 고생하시겠네요. 김상철님께서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어주니 사랑이죠. 나중에 그것마저 안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칭찬해주세요. 아 나중에 안 해줄까봐? 근데 이걸 어떻게 좋게 말할까요? 아니면 근데 맛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없다고 하면은 좀 많이 상처일까? 김계울님께서 김치볶음밥엔 총각물을 송송송 썰어서 함께 볶은 후에 참기름 두어 방울 쪼르륵 해주면 산의 진미도 필요가 없다지요. 맞아요 맞아요. 김치볶음밥에 총각물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지. 식감도 좋고 그쵸. 거기다가 이제 또 참기름

참기름 두 방울 쪼르륵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죠. 하, 이게 적당히 아니면은 그치 7474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나는 기본이 제일 좋더라 하고 계속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너무 맛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오리지널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거. 그럼 다음에는 오리지널로 먹자 이렇게 하고 또 김치 볶음밥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진짜 맛있긴 한데 계속 먹으면 조금 물릴 것 같아. 다음번에는 그냥 오리지널로 먹자. 난 오리지널이 좋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럼 내가 다르게 해볼게 이러려나? 오리지널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맛없다고 하면 괜히 삐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아니면 옆에서 같이 요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뭘 넣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살짝 빼고 뭘 넣으려고 재료 준비해놓으면 어이쿠 이러면서 뭘 쏟아버리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서 먹으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아니면 이거 넣게? 이거 안 넣는 게 맛있을 것 같은데 어때 우리 여기 조금만 덜어서 넣어서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같이 좀 뭔가를 해볼까? 그러면은 좀 자기도 이제 알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잖아. 모르겠다 나도. 화이팅이에요.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애녹의 꽃보다 아름다운 너, 진혜성의 사랑 반 눈물 반.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중간분기점 방향으로 하월곡에서 중간부근 1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대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도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 차단하고 작업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8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판교에서 이산 방향은 장수에서 중동까지 4km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3km 정체되고 있고요.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은 남세종에서 세종터널 부근 1차로에서 이동하면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인데요. 작업 여파로 2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이수호의 앞으로였습니다. 오늘 2부가 시작됐어요. 이소영님께서 오늘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헬스장인가요? 마음에 낀 나쁜 지방, 머릿속에 낀 쓸데없는 걱정 쏙 빼줍니다요. 이런 게 쉽지 않아요. 회원님들 어여 오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진짜 살 뺄 거라니까요. 저 진짜로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저 진짜로요. 저 정말 마지막으로 어제 과자 하나 딱 먹고요. 정말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미자님께서 주말에만 들었었는데 오늘은 연차라서 여유있게 듣고 있네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4786님께서 안녕하세요. 애들 좀 키워놓고 소아과에서 일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에요. 10년 동안 저 열심히 한 거 맞겠죠? 앞으로도 쭉 할 거예요. 제 자신이 뿌듯하네요. 와, 애들 키워놓고 소아과 거기 엄청 힘드실 텐데 거기서 또 일한 지 10년이나 되셨으면 열심히 한 거 맞겠죠가 아니라 맞죠.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 거죠. 진짜 대단하신 거죠. 엄청 엄청 존경받을 만한 분이신 거죠. 멋있어요. 앞으로도 화이팅이에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0: 할머니, 종로 오가예요.
1: 종로 오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오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오가에 있습니다. 종로 오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보죠. 1004님께서 요즘 들어 부쩍 회사 업무량이 많아서 작년에 다쳤던 갈비뼈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통증도 심해졌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도 못하네요.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야겠죠. 응디 오늘 저녁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푹 쉬어야겠습니다. 아이고 글만 봐도 힘들어요. 1004님 괜찮으세요? 저도 아기 낳고 얼마 안 돼서 이건 뭐 다른 문제지만 아기를 이렇게 계속 안았더니 우와 진짜 그 왼쪽 어깨가요 탈골된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육통 주사, 근육 안에 주사를 맞았는데도 정말 1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 어깨 통증이 아, 두통만큼이나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니까. 근데 이 갈비뼈는 또 뭐 깁스나 이런 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누워 있어야지만 붙는 거라서 갈비뼈랑 어깨까지 같이 오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아휴 진짜 쉬고 싶고 진짜 다 내려놓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뭐. 그래도 진짜 최대한 움직이지 마시고요. 갈비뼈 붙으려면은 어디 금간 것 같은데 그쵸? 네.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먹는 거라도 맛있는 거 많이 다 드세요. 아 여기 뒤에 글이 더 있었구나. 오늘 고생한 저에게 하루도 애썼다라고 말해줘야겠습니다. 신청곡으로 진미령의 한 잔의 눈물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애썼어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1388님께서 응디 며칠 전 일이에요. 큰 곰인형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인형이 터져서 세탁기 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세탁기에 물 잔뜩 받아서 손뭉치 건진 다음에 곰인형을 봤더니 솜이 다 빠져서 너무 빈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곰인형 배 안에 멀쩡한 양말을 8켤레나 넣고 다시 빵빵하게 만들었어요. 아들 여자친구가 선물한 곰인형이었거든요. 참 인생 시트콤입니다. 오늘따라 이 노래가 듣고 싶어서 신청할게요. 마이진의 사랑의 리콜 들려주시겠어요? 인형 그냥 세탁기에 그냥 넣고 돌리셨구나. 저도 저희 애기 인형 많이 돌려가지고 아는데 그거 그 망

있잖아요. 망, 그물망 거기 넣어서 돌리셔야 돼요. 이게 약하더라고요. 이게 확 세게 도니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 안에다가 넣어서 돌리셔야 돼요. 그 양말 8켠에 넣었더니 티 안 나게 빵빵한가요? 괜히 뭐 여자친구 준 거라면서 또 승질내는 거 아니에요? 왜 또 이렇게 해놨냐고? 소막 어떻게 다 그 다 건지기 힘드셨을 텐데. 근데 되게 똑똑하시다.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지는, 나는 하나하나 손으로 뺐을 것 같은데. 아유, 고민형. 수고 많았네. 자,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보고 싶다 친구야로 돌아올게요. 진미령의 한 잔의 눈물, 마이진의 사랑의 리콜.

옛날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일단 원하는 곳에 지원을 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한 학교는 성적이 좋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숨막히는 나날을 보냈지만 딱 한 명만은 달랐다. 행동과 생각이 너무 자유로워서 별명이 자유부인이었던 내 친구 양혜진. 혜진아, 잘 살고 있니? 우리 매일 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했었잖아. 그러던 어느 날 애들이 아 너무 힘들고 배고프다, 집에 가서 끓인 라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가 홀연히 사라졌고 큰 냄비에 끓인 라면과 김치를 가져와서 우리를 놀라게 했었지. 집에 가서 직접 끓여온 거였어. 우린 너무 놀랐고 심지어 선생님께서도 놀라셨던 기억이 난다. 근데 그 라면 선생님이랑 같이 맛있게 먹었잖아. 진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너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혜진아, 자유부인 양혜진, 잘 살고 있지? 방송 들으면 연락 주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친구야. 이 시간은요,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 옛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소미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선물로 불만가습기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미진님께서 고등학교 때 친구 양혜진님을 찾고 계세요. 혜진님의 별명이 자유부인이었대요. 워낙에 자유로운 행동과 생각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자유부인이라는 별명 대신에 4차원으로 부르죠. 그죠? 이것도 옛날 별명인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때 진짜 추억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고면 여고, 남고면 남고, 남녀공학이면 남녀공학, 학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의 성격이 달라지더라고요. 여고는 야간 자율학습 할 때 쉬는 시간에 교실 뒤에서 말타기를 하고 논대요. 그거 아시죠? 교복 속에 체육복 입으면 진짜 편한 거. 그러고 말타기를 막 한대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각자 싸운 반찬을 꺼내놓고 큰 양푼에다 준비해갖고 비빔밥을 막 만들어 먹는다고 하네요. 여고는 이랬는데 남고의 풍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반째분들 학교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 혹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뭐 하셨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사연으로 알려주세요. 남고인지 여고인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야자의 추억사연 지금부터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조정빈의 노래하며 춤추며, 김희재의 수리수리 술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조정민의 노래하며 춤추며, 그리고 김희재의 수리수리 술술 듣고 왔습니다. 반제일분들께서 보내주신 학창시절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야자의 추억 사연 만나볼게요. 강정우님께서, 저는 남고 다녔는데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학교 앞에서 나눠주던 학원 홍보용 모눈종이 노트에 오목하고 놀다가 감독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와, 순간 응?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기억났어요. 아, 학원 홍보하는 그 종이 열면은 그 모는 종이, 그 칸칸이 되어 있는 거, 좁은 거, 그 그려져 있는 거. 와, 거기 오목 많이 했지. 아, 진짜로요. 오, 오랜만이다. 1332님께서, 남고 나왔습니다. 2교시 끝나면 쉬는 시간에 도시락도 먹었고, 4교시 끝나면 매점에 총알같이 뛰어가서 빵하고 우유 사 먹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먹었던 것 같네요. 돌도 씹어 먹었을 것 같은 그때가 그립네요. 하긴 남고 나오면, 남고 학생들은 그 남자분들은 한창 성장할 때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거의 먹는 게 일이었긴 했겠다. 근데 매점 뛰어가서 먹고, 뭐 싸온 거 먹고, 누가 또 가져오면 또 다 같이 먹고. 박선미님께서,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뒤로 모여서 편 갈라서 공기놀이 했었어요. 남녀 다 같이요. 동네 친구 형철이가 참 잘했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네요. 아,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 때 이렇게 같이 놀고 막 그랬구나. 공기놀이 편 갈라서, 그러면 남학생들도 공기놀이를 하나요? 되게 재밌겠다. 잘 못할 것 같은데, 그쵸? 그 심지어 형철이라는 친구가 잘했대요. 8540님께서, 남고였던 저는 쉬는 시간이면 교실 뒤에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문워크 춤추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났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쉬는 시간에 마이클 잭슨 춤춘다고 왜 혼나요? 그 뭐 바닥 까진다고? 옛날에 그거였던 거 기억난다. 그 의자 있잖아요. 교실 의자. 그 의자를 발로 한 발을 밟고 올라서 가지고 나머지 한 발로 탁 해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툭 넘어가는 거, 그거 남자애들이 많이 했었어요. 저희도 남녀공학이어서. 맞아 맞아. 의자 이렇게 따르륵 올라 뛰어서 따르륵 올라가가지고 탁 이러면서 이렇게 슬라이스래 이게 그 뭐야, 슬로우 버전으로 싹 이렇게 내려가는 그 포즈 지으면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은 혼나는데 왜? 춤추는 거 배우는데 왜 혼나지? 김은님께서, 여고였고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운동장 나가서 놀거나 공기놀이도 했고요. 그 와중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친구도 있었어요. 맞아요. 자는 친구 반이었지. 6639님께서, 30년 전 영천 여고 다녔어요. 그때는 쉬는 시간에 창문 넘어 체육 선생님을 바라봤답니다. 남성관 선생님 잘 계시죠? 이게 또 체육 선생님이 또 호루라기 목에 걸고 또 멋있게 서 계셨구나. 보통 체육 선생님들은 좀 약간 까맸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은 되게 키도 크시고 엄청 까맣고 그 막 되게 하여튼 탔다고 해. 탄 빨간 색깔 탄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을리신. 그리고 되게 막 그 뭐

팩 있는 선글라스 끼고 있어가지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여기 체육 선생님은 잘생겼었나 보다. 1526님께서 저는 여고 나왔는데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화장실에 모여서 친구들이랑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했어요. 저는 HOT, 친구는 잭스키스 팬이었어요. 근데 그걸 꼭 그 몰래 모여서 화장실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몰래 얘기해야 돼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지켜보죠? 저는 자율학습 시간을 안 해가지고. 김다운님께서 학창시절 야자시간에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편지 연애편지 쓰느라 머리를 쥐어짰던 기억이 나요. 학생회장이었는데 얼굴이 그 당시에 조성모님은 너무 닮아가지고 미남이었는데 요즘도 가끔 생각나요. 와, 조성모 선배님 닮았으면 진짜 미남이었겠다. 눈 땡그랗고 그쵸? 연애편지 학창시절에는 왜 연애편지 쓸 때 온 친구들이 다 도와주지 않나요? 혼자 쓰지 않지 않아요? 그 한 명이 받는 건데 온 학교 학생들이 다 알잖아. 그 연애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 착한 생각님께서 쉬는 시간에 빠르게 매점 갔다 오게 1등이었어요. 교실은 3층이었는데 매점은 1층. 남학생들이랑 뛰어가도 제가 빨라서 이겼었어요. 오, 와, 보통 남학생들 못 이기는데? 진짜 빨리 가셨나 보다. 그 왜 종치기 전에 종이 50분에 치죠, 보통. 50분에 치면은 한 49분부터 다리 한쪽 이렇게 의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 뒤쪽에 앉아있는 애들은 이렇게 문 열고 있잖아요. 문 손잡이 잡고. 뛰어가려고. 매점에서 뭐 드셨어요? 매점에서. 우리 때는 유행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매점에 한창 그 매점도 다 유행이 있지 않아요? 과자가. 8363님께서 남고를 나온 빛나는 트로트 찐팬입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공부하기 싫잖아요. 졸리잖아요. 가수분들 인이어 끼시죠? 그것처럼 교복 자켓 안주머니에 MP3 넣고 이어폰으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어서 빼낸 다음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넣고 턱을 괴듯 귀에 대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야자를 버티고 이겨냈던 기억이 나네요. 똑똑하다. MP3를 저기 넣고 안주머니에 넣고 그 선을 이렇게 자켓 안쪽으로 해가지고 오른팔 쪽으로 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고 이렇게 턱 괴는 척하면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똑똑하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요즘은 그 왜 무선 이어폰이 있어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애들 듣잖아요. 근데 그때는 선이니까 이게 유선이니까 몰래 듣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MP3도 라디오가 됐어요? MP3 테이프만 된 거 아니야? 라디오도 됐었어요? 좋다. 이슬아님께서 남녀공학이었는데 행운 편지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제일 먼저 등교해서 남학생들 서랍에 다 넣어놨던 기억이 나요. 이야, 이것도 정리라고 밤 새셨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저는 행운 편지 몇 번 받아봤던 것 같은데 두 번인가 한 번인가 하여튼 받아봤던 기억은 나는데 제가 다시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써야지 하면서 불안해 하면서 안 썼어. 귀찮아서. 이거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조화금님께서 남녀공학 시절 청소 당번을 다 같이 하게 된 친구와 어색해서 한마디도 못했는데 빗자루를 바꿔들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어색함마저도 즐거운 학창시절의 추억이네요. 청소 당번 그 마치고 하는 거 말하는 거죠? 학교 끝나고 이제 주번? 주번이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고 정리하고 가는 두 명씩 남았었는데 저희 때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뭐 나 안 친한 친구랑 걸리면은 좀 약간 어색하긴 하죠. 전혜라님께서 저도 남녀공학 나왔는데요. 저희도 비빔밥 만들어 먹었어요. 집에서 참기름이랑 밥이랑 반찬 가져와서 비벼 먹다가 선생님께 걸려서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 걸렸는데 함께 먹은 거 뭐야? 선생님이 봐도 맛있어 보였나 봐요? 아, 참기름이랑 밥이랑 반찬이랑 근 솔직히 뭐 비빔밥은 뭘 넣어서 먹어도 참기름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참기름 가져오는 친구가 최고지. 진짜 학교에서 비벼 먹는 비빔밥은 참 맛있었는데, 그쵸? 그때만 할 수 있는

하는 것들이라서, 요즘 친구들도 다 이런 거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반제이분들 보내주신 옛 친구 사연 만나볼게요. 손비나의 내 사랑 그대여, 그리고 천록담의 나침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손비나의 내 사랑 그대여, 그리고 천록담의 나침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중에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뉘신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미래의 꿈나무들. 에, 저기 견학하러 왔대요. 대학생분들이래요. 저희 피디님께서 아유 좋을 때다. 진짜요. 자, 이번에는 보고 싶다 친구야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김미용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아주 오래된 기억이구나 친구들아. 나 광운공대에서 잠시 일했던 미용이야. 너희는 어디서 뭘 하면서 지내고 있니? 졸업하고 난 뒤 교화원을 했던 명이야. 남편 따라서 포항으로 내려가서 그 후로는 볼 수 없었지. 서대문 충정로 근처에 살았던 영미야. 언제부턴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미안해. 그리고 먹고 먹고 또 먹어도 허리가 엄청 날씬했던 영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후배였지만 넌 참 똑똑했거든. 지금도 여전하지. 그리고 미아리에 살았던 일순아. 넌 항상 방실방실 웃음이 많았어. 지금도 웃음이 많겠지. 우리 학교 앞에 있던 분식집에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 도장 찍으면서 비빔국수랑 라면, 떡볶이, 우동을 먹으면서 수다 떨었었는데 그 시절이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명이야, 영미야, 영호가, 일순아. 나 미용이야, 김미용. 너희들과의 추억이 이제는 자꾸만 흐릿해진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 만나야 될 것 같아. 친구들아, 정말 정말 보고 싶다 라고 해주셨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광운공대에서 같이 이제 일을 했었는데 잠시 일했던 미용이 근데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을 따라가서 못 봤던 명희 씨, 그리고 언제부턴가 소식 끊긴 영미 씨, 엄청 날씬했던 영옥 씨, 그 미아리에 살았던 일순 씨, 이렇게 네 분을 보고 싶어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친구가 어디 살았는지까지 이런 것도 기억해요? 와, 기억력 진짜 좋으시다. 아, 근데 이렇게 진짜 끊어진 친구들, 갑자기 어떡하다가 이제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막 이러면은 너무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기억은 흐려지고 진짜로 너무너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혹시 명희 씨, 영미 씨, 영옥 씨, 일순 씨, 내 친구 중에 김미용이라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만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김용빈의 사랑은 영원히, 그리고 이미자의 바람에 붙이는 편지.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윤태화의 마지막 정거장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작업 구간 여전히 많지만 서서히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 남사진입까지 9km 정체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양재에서 서초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4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1km가량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좋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오 뭐야?
0: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속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래 하나가 발매가 되면 몇 달씩 그 노래를 듣고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유행이 길어봐야 한 달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 그거 들어봤어? 너 그거 먹어봤어? 하고 소문이 나는 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대지만 흥미가 식는 것 또한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두 쫑크 열풍이 전국을 휩쓸더니 곧이어 버터떡이라는 게 나왔죠. 호박맛 인절미와 말차로 만든 디저트. 봄동을 넣은 비빔밥이 인기란 말에 품절 대란이 나더니요. 요즘 시장에서는 마늘종이 또 그렇게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올해 일어난 일들이에요. 모든 게 속도전이라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 진득하게 오래 즐기며 살면 참 좋으련만. 우리는 왜 이렇게 점점 더 급해질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씨의 스피드였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가수들이 앨범을 한 장 내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짧게 한 주? 길어야 한 4주 정도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최근 인기였던 메뉴들을 몇 개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다 흡수를 해보셨을까요? 저는 두쫑쿠 주위에서 사줘서 접해봤고 버터떡도 아는 동생이 준비해줘서 한번 먹어봤고 호박맛 인절미 이거 맛보지 못했고 말차로 만든 디저트 맛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어떤 맛일지 유추가 되고요. 그리고 봄동 넣은 거 하도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맛있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도 집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늘종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 조금 늦어도 괜찮고요. 남들보다 천천히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즐겁게 가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아닌가, 그럴 때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중입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잠시 후에 문을 열 거예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요즘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 건 뭔지,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우리 공유 좀 해봐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3614님, 그러게나 말입니다로 시작하는 문자 주셨어요. 마늘종 비빔밥이, 아, 마늘종 비빔밥. 요즘 유행이래요. 나만 안 먹어봤나 봐요 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민주님, 두쫑쿠 유행할 때 구하기 힘들어서 겨우 구한 한 개를 여친한테 준 걸 엄마한테 들켰어. 엄마가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한탄하셨죠. 아, 참 갈등했겠어요 우리 민주님. 근데 결론은 여친한테 갔네. 김영나님, 이번 언니 오늘 생방송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어. 외출 갔다가 버터떡 사 먹을까 하다가 그냥 왔는데 생각했던 맛일 것 같아서요. 김영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박맛 인절미 택배로 시켜 먹은 게 얼마 전이더라고요. 체감상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8262님도 보내주셨고 0202님 문자 한 통 더 보겠습니다.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니라지만 에어컨, 파워, 냉방 빠르게 시원해지는 건 좋아요 하시면서, 맞아요. 날씨가 더울 때는 에어컨도 이 서서히 가열되는 거 말고 한 방에 그냥 아 시원하다. 파워, 냉방 빠르게 시원해지는 거 아주 반갑죠.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을 저희 보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른 폭탄은 너무 싫은데 문자 폭탄은요 한번 맞아보니까 아주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문 열었습니다. 아, 커피향을 맡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오늘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전영심님, 콩디 출첵합니다. 지금 도너츠와 커피 마시며 언니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3박자가 잘 어울려요. 오늘도 신나는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퀴즈 살짝 봤는데 좋은 곡들이 많이 선곡되어 있습니다. 뭐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6709님 출첵합니다. 남편 오늘 회식이래요.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저녁도 먹고 맥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설레입니다. 남편분 회식을 틈타서 또 우리 6709님도 스트레스 한번 푸셔야죠.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입니다. 5776님이 되겠습니다. 콩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아주 기분 좋은 오후예요. 남편과 차 한잔하면서 예쁜 콩디 목소리 들으면 라라랜드 출근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대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두 분 데이트 잘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47님 콩디 오늘도 퇴근하고 도로시랑 산책하면서 라라랜드 들을 거예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530님 안 그래도 출근길 커피 한잔 들고 출근하려고 커피 매장을 들리려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띠리링하고 왔습니다. 문자 확인을 하니 콩디가 커피 쿠폰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해라 하시면서 이렇게 좋으셨어요. 얼굴도 예쁘고 착한 콩디가 센스까지 모든 걸 다 가진 여자. 아,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정말 복 많이 받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 문자 폭탄 맞아라 하시면서 6530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이 커피 한 잔이 그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렸다니 아주 뿌듯하고 좋네요. 이화정님 안녕하세요. 콩디 김을 굽다가 출첵합니다. 들기름 솔솔 바르고 소금 착착 뿌려서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먹기 좋게 잘라서 만들어봤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흰밥에다가 하나 싹 올려갖고 그냥 한 입에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렸는지 짜요. 우짝가나 하시면서 뭐 물 많이 마시면 되죠. 뭐 이화정님이 또 본다방 앞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재밌는 일들 많으셨네요. 여러분들 신해철의 안녕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 씨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지금 시각은 4시 18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2485님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를 해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보내봅니다. 옆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들고 나온 미숫가루도 한 잔씩 돌렸습니다.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니 참 좋네요. 이런 따뜻함, 주고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죠. 2485님이 보내준 아주 따뜻한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3313님이 주셨어요. 택시기사입니다. 오늘도 오후 4시 콩디님 라라랜드 들으러 같이 가야지 하시면서 그럼요. 같이 가야지. 3313님 잊지 않고 이렇게 또 라라랜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콩디. 나 사랑해요. 감사해요. 오늘은 창원 날씨 참 화창합니다. 오늘 위 내시경을 하고 오셨는데 다행히 다른 건 없고 약을 조금 먹으라네요. 휴 하셨습니다. 1960에 얼른 약을 섭취하시고 하나 어느 곳 하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본인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데도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소식을 듣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많고 난 진짜 이렇게 내 몸을 막 다뤄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 또 건강검진 받으면 의외로 또 건강하다는 얘기 들으면 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러는 거 보면 다 관리를 정말 100% 잘한다고 모두가 다 건강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 이번에 바람이에요. 박복경님, 콩디, 저 오전에 우연히 동네 미용실 갔다가 10년 만에 고딩 동창을 만났습니다. 근데 친구는 제 얼굴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단번에 알아봤는데 말이죠. 세월의 흔적이랄까 반갑고도 약간은 속상? 관리 들어가야겠습니다 하시면서 박복경님도 또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선아님, 콩디 오늘은 수업 일찍 끝나서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바람도 불고 햇살이 좋아서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들고 가볍게 걸으며 라라랜드 함께합니다. 두 시간 함께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이쁜 문자를 주셨다니까요. 감사하게. 강신정님, 천안도 해가 쨍쨍 떠서 날이 좋은데요. 저는 그렇지 못하네요. 손으로 리모컨 줍기 귀찮아서 발가락으로 집으려고 일어나다가 엄지발가락을 접질렀는데 인대가 늘어났대요. 아, 조금만 움직였으면 되는데 발가락 기부싸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통도 해주시고요. 위로도 해주세요. 강신정님 보내셨습니다. 우리 강신정님 그리고 아, 오늘 처음 인사하신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9924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쇼파랑 한몸이 되었습니다. 한몸이 됐어.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강신정님, 9924님, 김선아님, 2485님, 3313님에게 제가 또 커피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커피타임 마무리하고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히 올려놓을 테니까 어? 나 오늘 뽑혔을까? 하시면서 한 번 정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샵에 텔미텔미 이어서 컨트리 꼬꼬의 신나는 노래죠. 김미 김미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뮤직 이즈 매직. 꼬리에 꼬리를 한번 물어볼까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뮤직 이즈 매직.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듣게 될 한 곡은요. 마법의 한 곡은 소녀시대의 G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가 나온 게 2009년도예요. 하얀색 티셔츠에 스키니진을 입고 무대에 올라서 당시 전국에 스키니진 열풍이 또 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유행을 만든 노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의 G처럼 유행을 선도했던 노래와 그때 그 시절의 유행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추억 한 스푼이 더 얹어지면 어우 아주 기가 막히겠죠.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치킨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소녀시대의 G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이어지는 곡입니다. 김영자님이요. 컬러풀한 스키니진 유행시킨 아이돌이 또 있습니다. 샤이니요. 누난 너무 예뻐.

네, 오늘 뮤직 매직 유행을 만들었던 노래들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임지은님, 샤이니, 누난 너무 예뻐. 이때부터 연하남들 주가가 상승했죠. 누나라고 하는데 귀여우니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지은님 보내주셨고, 조연주님, 원더걸스 텔미, 이때 나온 후 진짜 춤을 여기저기에서 찍어 서로 올리기 바빴었죠. 저도 동영상 찍어뜨렸죠 하시면서 조연주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용수님,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날개 잃은 천사요. 체리나 언니의 쫄티 힙합 바지, 수건으로 만든 두 권의 선글라스까지. 캬, 그때 패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천유진님, 세븐의 와줘 기억하십니까? 어우, 기억나죠. 바퀴 달린 운동화 신고 나와서 엄청 유행했었어요. 동네 애들 다 타고 다녔죠. 콩디는 신어봤어요? 하셨어요. 천유진님,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 학교 다닐 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바퀴 달린 운동화 뭐 날아다니지 않았을까요? 뭐 신어본 적은 없지만 근데 롤러코스터랜다 그 뭐였지 쌤? 그 바퀴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를 어렸을 때부터 탔으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그죠? 1216님 사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빼놓을 수 없죠. 멜빵 바지와 번거지 모자, 그것도 가격표를 안 떼고 써서 엄청 힙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이거 가격표 안 떼고 사용하시는 분들 꽤 많죠. 지금도. 저도 어떨 때는 그냥 모자에 달린 거 그냥 이쁜 스티커 붙여져 있으면은 안 떼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이동욱님, 클론의 초련. 이때 클럽 가면은 형광봉 손에 다 들고 있었습니다. 아우 멋있죠. 깜깜한데 이 형광봉 딱 들고 춤추면. 춤출 때 다들 들고 쳤습니다. 0202님,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알파벳 X가 그려진 후드티 기억납니다. 책가방 살 돈으로 후드티 샀다가 진짜 쫓겨날 뻔했던 기억이 금납니다. 니가 좋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보내주셨어요. 이때 비가 쓰던 보잉 선글라스 다들 한 번씩 쓰고 다녔잖아요. 아니라고요? 에휴, 거짓말 이라고 하시면서 니가 좋아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5367님, 박진영 그녀는 예뻤다. 당시 나팔바지에 쫄티 입는 게 아주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싸이의 나팔바지. 나팔바지 세대는 아닌데 엄마가 즐겨 입었고 유행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조혜진님도 보태주셨습니다. 엄정화의 포이즌. 그때 단발머리 유행했던 기억납니다. 6847님. 유행의 선두주자는 소방차입니다. 어젯밤 이야기. 승마바지 안 입어본 애들이 없을걸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면 밀걸레 들고 춤도 많이 따라췄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H.O.T의 캔디. 저 고등학교 때 그때 털모자, 털장갑 유행해서 저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 듣고 파요 하시면서 제가 현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H.O.T 노래 나갑니다. 캔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7: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톤업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4: 라라랜드 처음 듣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깍 하시면서 추억의 노래 신나 신나 하시면서 고현숙님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신나. 그리고 김주영님 콩디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시면서 김주영님 무슨 일 있으셨나 봐요. 좋은 일 있으셨던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다고 문자 주셨어요. 7142님 조성모의 다짐도 있습니다. 콩디 이때 남자들 그쵸 가죽 자켓 그냥 많은 남자분들이 입고 다니셨죠. 또 아카시아님은 박진영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닐바지가 아주 충격이었었다고 저 따라하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았쥬 하시면서 아카시아님도 추억을 꺼내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꽃장미님 이정현의 와 이때 비녀가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이정현 씨가 비녀랑 부채랑 손가락 마이크를 하고 무대했던 기억도 납니다. 꽃장미님 보내주셨고 우리 한보라님 황성식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옥현님 콩디가 오늘 기분이가 안 좋은가 봐요. 제가요? 진짜? 제가 대신 일어나서 춤추고 있습니다. 김옥현님 여러분들 일어나서 춤추시라고 제가 기분이가 안 좋을 리가 있겠어요. SOOM 쏨이라는 분이 콩디 오늘 너무 좋아요. 옛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너무 좋아. 그리고 김범수의 나타나가 떠올랐습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 당시 배우 현빈 씨가 입었던 반짝한 트레이닝복이 아주 유행을 했었지요 하셨습니다. 오늘 뮤직 마지막 곡은요. 바로 이정현의 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치킨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도봉터널 출구에서 월계 1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나면서 현재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서울 요금소 부근 3, 4, 6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났고요. 목포 쪽은 김제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은 신양에서 차동터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부근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전진아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천안 사는 애청자 진아예요. 콩디도 운동 좋아하죠? 헬스장에 가면 다들 운동복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질 수 없어서 예쁜 운동복을 하나 샀어요. 옷에 힘주고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역시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운동 하루 만에 깨달았어요. 새 옷을 입고 운동을 해도 체력과 실력은 평소랑 똑같더라고요. 운동복 살 때는 국가대표된 기분이었는데 그냥 돈만 쓴 사람이 돼버렸다니 원래 다 이런 걸까요? 그래도 뭐 안 예쁜 것보단 예쁜 게 낫잖아요. 그쵸 콩디? 제 편 들어줄 거죠 콩디? 오늘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열심히 달려볼게요. 아자!

0: 박보람의 예뻐졌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의 라방은 전진아님의 목소리로 꾸며졌습니다. 먼저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전진아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님, 운동은 장비빨이죠. 그쵸. 저도 김우님의 생각에 한 표입니다. 예쁜 운동복 입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운동하게 되죠. 그리고 해처럼 빛나리님, 운동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저도 운동하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박복경님, 저도 이 시간 헬스장에서 거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 저도 운동복 많이 샀는데 다 필요 없어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꾸준히. 꾸준히가 힘든 거예요. 꾸준히가. 이게 아주 힘들다고요. 그리고 제갈현숙님, 몸치라도 새 운동복 입고 하면 뭔가 멋져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든 장비빨이 중요하거든요. 크크크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예쁜 게 낫죠? 우리 일단 진아님이 저에게 콩디 안 예쁜 것보다는 예쁜 게 낫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당근 예쁜 게 낫죠? 근데 예쁜 운동복이 뭐 근육을? 체력을? 뭐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소파에 누워있는 이를 헬스장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은 하죠. 이왕 사셨으니까 꾸준히 아주 어렵다는 이 꾸준히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 아 이것도 어려운 건데 그죠? 습관이 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오일 찾고 삶은 달걀 하나 찾고 이렇듯이 이 찾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 고비만 살짝 넘으시면 아 그냥 아주 쨍쨍한 그런 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번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본플레이 주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위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눈, 코, 입, 머리, 다리 다 좋습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들어간 노래를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선뜻 떠오르는 곡이 한두 곡 정도 있긴 하네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쿨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오늘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위 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눈, 코, 입, 얼굴 다 자신 있어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잠시 후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세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2PM.

신청곡님은요, 아유미의 큐티 허니요. 가사에 옹동이가 나와요. 신랑이 저만 보면 100만 불짜리 옹동이래요. 히히히 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귀남님, 뽀미니 새 핫 이슈요. 우리 신랑이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대요. 다 예뻐. 저 이런 여자예요 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뽀미니 씨 노래합니다. 핫 이슈.

0: 허리가 몇이니?
1: 24요.
0: 힙은?
1: 34요.
2: 6578님, 저는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때 많이 나오 몸매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합니다.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네, 오늘 봄풀니 제일 자신 있는 부위 풀니로 만나봤습니다.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아유미의 큐티 허니, 뽀미닛의 핫 이슈,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까지였어요. 재밌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김영희님, 아이유의 무릎 생각난다 하셨고, 저는 무릎이 매끈하고 뽀예요. 아, 무릎이 예쁜 사람들 있어요, 진짜. 근데 우리 영희님이 그러시군요. 김현웅님은 제가 자신 있는 건 발.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김현웅님 문자 주셨고, 윤정희님은 저는 얼굴이 계란형이에요. 계란형이야. 아주 예쁜 그런 계란형을 가지셨군요. 김건모의 얼굴 또 보태주셨고, 김희보님, 악동 뮤지션의 다리 꼬지마. 다리는 자신 있습니다. 흉터도 없고요. 종아리 알도 없고 아주 매끈하고 이쁘답니다 하시면서 김희보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3737님은 콩디, 난 마음이 제일 예쁜 듯요. 꽁꽁 숨어있는 마음이 제일 이쁘군요. 그리고 통통이님은 박재정의 시력. 콩디, 저는 가재미 눈이지만 2.0. 오. 2.0 시력을 가졌습니다. 시력이 아주 또 이 외부 안쪽이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2.0 시력을 가지셨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민희님, 저는 머리숱이 풍성합니다. 찰랑찰랑 윤기가 쫘르르 하시면서 015B의 단발머리라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요. 윤정희님, 아까 얼굴형, 계란형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꼬꼬시님, 저는 남자인데요. 힙이 아주 멋집니다. 아우, 힙이 멋져.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볼 생각을 하니까 아주 부담스럽기는 한데, 우리 꼬꼬시님은 아주 멋진 힙을 가지셨네요. 그리고 사나삼사님, 이분은 저는 목선이 목선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버선 코 같은가 보이죠? 목선이 또 이렇게 좋다고 자랑을 해주실 줄이야. 최준호님, 남자인데요 손이 여자처럼 예쁩니다. 남자분들 중에 진짜 여자보다 저보다 예쁜 손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경희님, 저는 키가 큽니다. 그래서 다리입니다. 제일 자신 있어요. 하시면서 차태현의 2차선 다리. 방경희님 보내셨습니다. 김성무님은 제가 코가 아주 멋있대요. 오똑하고. 와이프가 코에 반했다고 합니다. 노이즈의 착각. 김성무님 아주 잘생긴 코를 지니고 계시군요. 그리고 지은님은 저는 손이요. 손이 날씬합니다.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하시면서 이하이의 손 잡아줘요. 그리고 4627님 자신 있는 게 없어서 과감히 패스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아니 4627님 잘 생각해봐요. 한 가지도 없어. 4627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 이쁜 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5170님 저는 손입니다. 손모델 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타킹 모델 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예쁘면. 1622님 저는 귀요. 귀. 그래서 꼭 귀가 보이게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백지영의 내 귀의 캔디. 노래를 갖다 붙여주신 게 난 더 재밌어. 김우님, 오늘 다들 제정신이 아니군요. 하시면서 안 보인다고 김우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사연 보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눈이 예쁘대요. 눈이 예뻐. 깊고 아주 아름다운 눈을 가지셨군요. 그 중에 또 눈동자가
눈동자가 예뻐. 엄정화의 눈동자 부탁해요 하시면서 1936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0202님 뱃삼에 묻혀 저 뱃살 탄력 장난 아니게 자신 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웃기다. 에이핑크의 1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도 없어요. 1도 없어 우리 이동환님. 아무리 찾았는데도 응? 1도 못 찾았어. 그리고 3737님 콩디 나는 마음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이유의 마음 신청합니다. 신랑 듣고 웃고 있는 거 아니지? 보내주셨습니다. 아 봄플리 마지막 곡은요. 주현미님이 보내주셨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우리 주현미 선생님 아니시겠죠? 저는 안과 의사쌤한테 눈이 예쁘다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아 안과 의사쌤한테 물론 좀 지난 일이긴 해요. 태양의 눈, 코, 입 신청합니다. 아, 또 자신 있게 적어놓고 살짝 꼬리를 또 내리십니다. 물론 좀 지난 일이긴 해요 하시면서 주현미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분들 중에 오늘 10분 뽑아서 또 사랑이 듬뿍 담긴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빠질 수 없죠. 태양의 눈, 코, 입 전하고요.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성격이 비슷한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가 않다. 게다가 연년생이면 거의 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야 이 돼지야, 네 입만 입이냐? 왜 니만 먹는데 엄마가 나눠 먹으라고 한 거 못 들었냐? 야 너 뭐라 그랬냐? 돼지랬냐? 니 오빠한테 니가 뭐야? 엄마, 엄마한테 이른다. 어? 엄마 얘가 나한테 니래. 내가 굳이 연년생을 낳은 건 둘이 쌍둥이처럼 서로를 챙기면서 잘 지내길 바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일 원수처럼

아이처럼 싸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보통 둘을 낳으면 하나는 엄마를 닮고 하나는 아빠를 닮는다는데 어쩜 우리 집 애들은 딱 반반씩이라 하는 짓이 똑같다. 성격부터 입맛까지 복사에 붙여놓은 수준이다. 오빠 지금 안 씻을 거지? 나 먼저 씻는다. 야야야야 잠깐만 나와봐 나 화장실 좀 먼저 쓰자. 아 아까 가지 왜 지금 간다 그래. 아우 진짜 짜증나. 빨리 쓰고 나와. 나 씻고 숙제해야 된단 말이야. 야 너 뭐냐? 씻냐? 나부터 씻는다고 했잖아. 나오라고. 아 진짜 너 진짜 죽고 싶냐? 둘이 같이 있으면 또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을 건든다. 그래서 하나가 발끈하면 다른 하나가 그 뒷모습에 좋다고 웃다가 더 크게 당한다. 어릴 때는 내가 버럭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요즘에는 지들 필요할 때 말고는 엄마 말을 귓등으로 쳐낸다. 엄마는 오빠를 대체 왜 낳은 거야?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성격도 더럽고 쓸모가 하나도 없어. 어우 진짜 싫어. 너 어? 오빠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오빠가 생긴 게 어때서 그래. 그리고 뭐 너는 성격이 좋은 줄 알아? 둘이 똑같아. 어디 운동장에 풀어놔봐라. 둘이 남매인 거 바로 알아 바로. 아우 진짜 너는 동생 그만 좀 건드려. 엄마 소원이 뭔 줄 알아? 조용히 있는 거야. 어 조용히 좀 살자. 진짜 혼이 싹 나갈 만큼 정신없게 굴다가도 사이가 좋을 때는 끝내주게 좋다. 한 녀석한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녀석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어이없고 든든하기도 하달까?

오늘도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다가 조용해서 보면 둘이 붙어서 낄낄대며 웃고 떠든다. 앞으로 살아갈 서로의 긴 인생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그거 딱 하나 바라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김고운님의 이야기로 전해드렸어요.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보혜님, 에고,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우리 두 아들 같네요. 우리 집 이야기인 줄. 아, 본인들도 찔리는지 웃네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민영님, 우리도 딸아들 연년생 키웠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젠 직장이 되어서 둘도 없는 친구랍니다. 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김고운님, 남매도. 5331님, 저희는 진짜 쌍둥이인데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성격이 반대든 같든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든든하대요, 우리 김고은님. 홍정아님, 티격태격 너무 귀엽네요. 저희 남매는 4살 차이라 남동생의 누나 말이라면 법인 줄 알고 컸습니다. 오. 김혜진님, 20살, 17살. 3살 터울 저희 집 남매도 그렇습니다. 막 싸우다가도 시간 지나 보면 깔깔깔. 저도 1살 터울 동생이랑 어릴 때 눈만 뜨면 싸웠습니다. 그리고 8205님, 현실 남매의 표본이네요. 우리 집 남매는 2살 터울이라 잘 싸우지는 않지만 다른 때는 몰라도 마음 합쳐 싸워야 할 때는 저 둘이 남매가 맞구나 합니다. 두 남매 잘 키우셨네요 하시면서 또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감상하시죠.

0: 이게 좋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네, 김은님 오늘 자신 있는 부위 덕분에 엄청 웃었네요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병찬님, 콩디, 저도 30대인데요. 손등에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 코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526님, 저는요, 발이 작고 아담해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수비님은 저는 성형외과 원장님께 인정받은 코를 가졌습니다. 지금 코, 아우 예뻐요. 쌍꺼풀 수술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코가 아주 잘 됐다며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자연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채윤님, 저는 뼈가 예쁘대요. 아니 뼈가 겉으로 보이겠네요. 보이긴 하겠지만 뼈가 예뻐. 정형외과 원장님이 이렇게 예쁜 뼈 모양은 뼈 모양은 처음이래요 하시면서 김채윤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허혜경님 그리고 김미영님 정말 잘 갖다 붙이시네요 다들 이러면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보면서 또 한참 웃었는데 우리 김은님도 엄청 웃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8934님, 언니 저 오늘 인근 학교로 연수 나왔습니다. 오늘 다른 학교 쌤들한테 연수해줬는데 저의 주특기 사담으로 라라랜드 홍보하고 왔습니다.

언니 목소리 듣는 오후 4시는 늘 에너지 받고 있습니다. 저만 받을 수 없죠. 좋은 에너지 쌤들에게도 전파할게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참 안 이쁠 수 없는 그런 천사네요. 1717님 콩디 오늘 저의 결혼 9년차 기념일입니다. 늘 한결같고 든든한 내 남편 지금 720번 버스 운전 중일 거예요. 항상 안전운전하고 언제나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죠? 결혼 9년차 기념일 진심으로 저희 분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0번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늘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알바하면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이보님 팬이었는데 들을 때마다 그 시절로 가는 듯합니다. 고객관리하는 일 하는데 이보님 목소리 들을 때마다 힘도 나고 상쾌해진 기분이 들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9757님 보내주셨고 백선미님 오늘 남동생 생일인 걸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백종기 45번째 생일 축하해 라고 하셨습니다. 저 이번도 우리 백종기님 생일 축하드리겠고요. 838 하나님 소중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잘 봤습니다. 아기가 천사 같아요. 천사. 소중히 너무나 귀하게 이 안고 계신 아빠의 모습을 담아서 사진을 보내주셔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765님 또 사연 보태주셨고 그리고 제가 만든 방석이에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연보라에 민트 색깔 넣어서 근데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네요. 누군가 구매하면 좋을 텐데 37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예뻤어요. 저 같으면 구입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입하면 될까요? 나 하나 사고 싶다. 3777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남영수님, 이경수님, 김효숙님, 김병수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2시간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 퇴근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제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하익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8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남인천 요금소 부근 6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이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은 신양에서 차동터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은 옥포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포츠를 보다 보면 홈그라운드의 경기의 승률이 높을 때가 많은데요. 그게 다 경기장을 꽉 채운 응원단 덕분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원정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응원단이 모이게 되는데 그 든든한 응원이 선수들의 자신감은 물론 순발력까지 높여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관심과 응원, 따뜻한 격려와 위로 혹시 필요한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의 홈그라운드 여기 스윗드라이브에서 저 인디는 오직 여러분 편에 서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넌 할 수 있다. 잘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파이팅! 이렇게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프 이너진입니다. 구화 숫자들의 그대만 보였네 오늘 첫 곡이었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너진 왔습니다. 네, 여러분의 편 무조건적인 응원과 성원을 보내줄 준비를 진짜 아침부터 하고 지금까지 정말 기다리고만 있었던 스위트 라이프 이너진입니다. DJ 이너진 왔습니다. 첫 곡도 기가 막히죠. 구화 숫자들의 그대만 보였네. 참 좋은 노래다. 거대한 인파 속에 그대만 보였네. 그대만 믿었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난 오직 그대만 좋았네. 힘이 된다. 노래만 듣고 있어도 기분이 확 좋아지는구나. 남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나한테 들려주는 노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스틴들은 그래야지 힘이 됩니다. 항상 손실 없이 응원이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김구슬님, 저요 응원 받고 싶다. 근데 여기에

0: 응원해주는 만큼 언제나 인디도 응원 많이 받기를 바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구슬님은 또 제 생각까지 해주고 계시네. 정말 그 많은 라디오 속에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구슬님 잘 지내세요? 괜찮아요? 오늘도 잘 보냈어요? 그래요.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잃지 마시고 예. 말을 더듬냐. 화이팅 잃지 마시고요. 나는 화이팅 잃지 말라는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 뭘 화이팅을 잃지 마라. 유지하라는 얘기죠. 0220님 인디님의 파이팅!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저의 생일날입니다. 저는 13번째 헌혈을 했답니다. 나름 또 뿌듯한 날이에요. 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6월 10일 딱 떨어지는 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 좋은 날 날씨도 좋고 하루도 엄청 좋았는데 거기에 또 이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헌혈을 하셨다니까. 이런 진짜 훌륭한 홍익인간 같으니라고. 정말 진짜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사람 0220님 잘 태어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편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도 2시간 생방송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응원과 위로 필요한 분들 어서 모이세요.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들으면 이게 세상이 바뀌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그런 역할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과 기분을 살뜰히 챙기는 시간 바로 드라이빙 포인트가 잠시 후에 열립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커피까지 든든히 챙겨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바로 올게요.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아, 여기 모여주신 스팅께 드리는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민재영님도 신청하셔서요. 일기예보에 좋아 좋아 듣고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만납니다.

0: 인디가 스드인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지금 상황을 공유할게요. 드라이빙 포인트. 0202님 오프닝 듣고 깨달았어요. 아, 이 집 명의가 아내 거지. 그래서 홈그라운드라서 아내가 맨날 나를 이기는구나. 와, 진짜 대단하시다. 통찰력. 와, 너무 논리적이라 반박할 수가 없다. 그렇구나. 편을 들어드릴 수가 없네. 너무 완벽했어. 이상미님 집으로 가는데 어르신께서 아가씨 길 좀 물어볼게요 라고 하셔서 설마 나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 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봤는데요 주변에 저뿐이 없었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가씨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찌나 좋든지야.
1: 상미 아가씨 기분 좋으셨다요? 아이고 좋으셨다. 야.
0: 왜 갑자기 이러지? 조아현님 저는 퇴근 후에 바로 도서관으로 왔어요. 내일 모레가 승진 시험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근처에 식당도 없어서 저녁밥도 못 먹고 10시까지 공부하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오프닝 멘트가 저에게 하는 말 같아서 힘이 납니다. 인디 고마워요. 아, 우리 아연님이 진짜 승진 시험을 앞두고도 일상에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아. 근데 내일 모레 진짜 시험날이라 아이고 마음이 조급하실 텐데 우리 아연님은 그동안 해온 것만으로도 그냥 무사 통과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저녁밥 못 먹고 하면 두뇌회전 안 돼요. 잘 드시고. 예, 공부 시간이 좀 줄더라도 잘 드시고 오세요 얼른. 예, 괜찮아 마음 편하게. 주희님 오늘 엄마 생신이라서요 퇴근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초밥을 사고요 ATM 기기에서 현금을 뽑아서 본가 가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생신 선물은 현금이 최고겠죠. 아 그래요 어머니 생신인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초밥을 사셨군요. 그럼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 아예 현금. 아, 그런 거겠죠. 아 급하게 치다 보니까 예 그런 걸 생략하신 거겠죠. 아이고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실지 아버지도 그냥 덩달아 좋아하시겠네요.

드라이빙 포인트에 이어서 SES의 샤랄라 듣고 왔습니다. 아, 딱 샤랄라 나오는 순간 와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진짜 좋아하던 노래다 와 감탄을 하고 있었더니 우리 스틴들도 선곡 맛집이라면서 이번 주 선곡 너무 좋다면서 엄청 오랜만에 듣는데 반갑다면서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요게 맛이죠. 라디오가 요게 맛이에요. 자, 아, 드라이빙 포인트 계속 사연 도착하고 있는데 몇 분만 더 만나봅니다. 아, 박복경님께서 너튜브에서 홈트를 보고 따라하다가 어깨랑 등에 담이 걸린 것 같아요. 욱신욱신해요. 자세가 잘못됐던 건지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안 되겠어요. 내일 병원부터 가봐야 할까 봐요. 아, 그니까요. 우리 복경님. 비롯한 우리 스트인들 어디서 좋다는 거 이제 운동 좀 해야겠다 하고 본격적으로 동영상을 이제 시청을 하시면서 따라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프로예요. 프로. 우리는 아마추어고 미리 준비 운동도 하고 몸을 풀어놔야 그게 자세가 적용이 되는데 마음만 급해서 그렇게 따라하다가 예, 안 쓰는 근육 쓰다 보면은 놀래죠, 그죠, 몸이. 아이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꼭 준비 운동 하시고 천천히 예열을 하고 하시는 걸로 저랑 약속하세요. 그리고 병원 얼른 초기부터 가셔가지고 진찰 받으시고 근육 좀 푸시고 얼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백윤경님. 안녕하세요. 오늘 첫 방문입니다. 늘 라라랜드 듣다가요. 저녁 식사 준비로 빠져나갔었는데 오늘은 저녁 식사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쭉 들으렵니다. 함께 할게요. 오, 감사해요. 윤경님 어서 오십시오. 본인 누나 라라랜드.

라라랜드 재밌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이뭐 퇴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짐 싸서 이제 나오고 이러니까 일상이 좀확 달라져요. 그런데도 계속 틀어놔주시면 예, 본인의 일상에 참 좋은 배경음악이 되어드립니다. 예, 다음에부터는 또 저녁 식사 준비하실 때도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박복경님 얼른 나으시라고 커피 한잔 드리고 백윤경님 내일도 뵙자고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리고 주인장이 이제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가 펼쳐질 겁니다. 자, 오늘 유인음악 가게의 키워드는 어떤 것일까요? 파밤! 과일입니다. 과일. 와, 과일이다. 프루트. 과일,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과일 자주 드세요? 저는 되게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 집에서도 거르지 않고 잘 먹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어제 토마토와 키위 예,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과일은 끊김없이 계속 잘 먹는 것 같아서 아주 즐겨 찾는 저의 주식입니다. 주식 농담이에요. 과일 그거 포도 몇알 먹고 인디 배부르죠 하시기 때문에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또는 뭐 특히 못 먹는 과일이 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과일 생각나시면 오늘 실컷 얘기해 보자고요. 노래 제목, 가수, 가사 뭐가 됐든 과일이랑 관련된 노래면 다 좋습니다. 그죠? 신청곡에 짧게 사연을 덧붙여 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또 딸기 먹고 싶네. 예, 딸기 좋죠. 수박, 참외. 예, 계속 생각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바나나, 버네너 또 챙겨 드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 노래는 홍하민님 덕분에 듣겠고요. 김동률과 이소라의 사랑한다 말해도까지 듣고 과일 맛있게 드시러 가십시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아, 오늘 아무래도 이 말하다가 입에 침이 많이 고일 것 같은데. 과일 노래. 야, 뭐가 더 착해 있을까요? 천유진님,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이요. 저는 스트로베리 문이 딸기처럼 빨간색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매년 6월에 뜨는 보름달이래요.

김선아님, 인디 레몬 좋아하세요? 레몬 한 조각 입에 넣으면 눈이 절로 감기는데 이상하게 또 손이 갑니다. 그 새콤함이 은근 중독성 있거든요. 남편은 제가 레몬을 먹으면 옆에서 대신 얼굴을 찌뿌리면서 기겁을 해요. 저 레몬 좋아해요. 그래서 회를 사면 그 레몬 이렇게 즙짜게 나오잖아요. 그거 나중에 꼭 먹어요. 다 버릴 게 없어. 너무 좋아.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계시죠? 예, 이렇게 유인음악가게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처음 오신 새싹분들은 우대해드립니다. 자, 스트링 꿈나무상 많이 도전해주시고요.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 많이들 보내주셨죠. 바나나 차차입니다. 모모랜드의 노래죠. 4살 아들 5살 조카가 좋아하는 곡인데 매일 듣다 보니까 저도 스며들었어요 하셨어요. 우리 박유선님 들으세요.

기쁨이 님이요.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 입니다. 햇살 같은 인디는 나의 빛, 바라만 봐도 눈이 부셔, 날 행복하게 해, 하트. 우와. 어우, 쉬어. 칭찬 너무 시다.

박민서님, 아 침고요. 김혜민님, 과일 먹어야 하는데 지금 귀로 비타민 섭취 중이네요. 아우 달달해. 하트 하트 하트. 오늘 유인음악가게 과일을 주제로 들어봤습니다. 아, 딸기, 레몬, 바나나, 두리안. 두리안은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0: 있는데 그 좀 약간 그 저 뭔가 그 악명 높은 그 과일 아닙니까? 약간 꼬리꼬리하다고. 아, 이제 맛보고 싶긴 해. 진짜 어떤 맛인지. 자, 오늘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되셨으면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과일 노래들이 너무 많은데 뭐 수박, 사과, 귤, 뭐 용과 이런 애들은 다음에 또 2탄으로 듣도록 하죠. 일단 우선 광고 듣고 와서 스팅 꿈나무상 발표하도록 할게요. 광고 주세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 양.

0: 오타!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6: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과일 드실 시간이기도 한데 용과 노래가 있나 다들? 그러니까요. 망고 노래도 있나? 뭐 찾아보면 있겠죠. 용과 노래는 진짜 없겠다. 용과 블루오션인데 오 좋은데 드래곤 프루트잖아요. 드래곤 프루트 드래곤 지 드래곤 오 한

한번 내주세요, 지디님. 그리고 아 김수경님은 두리안은 처음엔 거부해도 자주 접할수록 중독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두리안 젤리 노란색 그건 어떻게 한번 먹어본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팬분이 주셨나 한번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 뭐 거부 반응이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자주 접할수록 괜찮다고요. 약간 평양냉면 같은 건가 보다. 좀 슴슴해서 입맛에 안 맞아도 나중에 그것만 찾게 되잖아요. 어쨌든 다음에 한번 시도해보죠. 자, 스팅 꿈나무상 발표합니다. 그렇죠. 파파야. 내 얘기를 들어봐. 도입부에 아잉. 이 부분이 좋아요. 아잉. 인디 내 노래 들려주세요. 아잉. 예, 알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나 이니님. 스팅 꿈나무상. 당첨되셨습니다. 네. 효과음, 예, 좋습니다. 자, 선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주 찾아주시고요. 우리는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들으시면서 2부에서 같이 넘어갑시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쪽인데요. 수서에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가량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탄진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하객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6km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5km 주춤하고요. 함양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 제약산 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윤종신의 팥빙수였습니다. 2764님이요. 인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동네 한 바퀴 걷고 왔더니 땀이 비 오듯 합니다. 시원한 수박에 팥 넣은 빙수가 엄청 먹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리도 퐁당 몇 개 넣고요. 하시면서 윤종신의 팥빙수 청해 주셨거든요. 안 돼요. 체리는 퐁당 넣으면 안 되고 체리로 장식해 장식해 하는 거예요. 나중에 데코 살 때 딱 올려놓고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저도 팥빙수 좋아해요. 옛날 빙수도 좋아하고요. 과일 빙수도 좋고요. 연유에 얼음, 간 얼음에 그냥 우유 넣고 우유에 팥에 막 거의 그 죽처럼 해먹는 거 저는 그거 좋아요. 아, 진짜 맛있겠다. 팥빙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2부 이렇게 팥빙수 먹으면서 시작했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배가 아리아리합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제 2부 시작되었으니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이어질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운 오늘 하루,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들 편하게 있다면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요. 스윗드바 퀴즈 시작할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건강보험증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의 허밍을 듣고 이거다 싶으면 아무 때고 문자 주세요. 문자 만약에 안 주면 미워할 거예요. 수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수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미도쿠 보내드릴게요.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콩콩콩. 배경음악이 너무 웃겨.

스비드바퀴 서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였습니다. 강렬한 힌트곡이었죠. 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문자 9859님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 힌트곡이었어요. 아이고 아쉽습니다. 거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항상 바로 들려드리는 노래는 힌트곡이에요. 정답곡을 이렇게 쉽게 드릴 순 없죠.

김혜민님, 미도 쿠 라고 하니까 정답은 모르겠고 전미도 배우님만 생각나는데요. 그래요, 전미도 배우님 저도 생각났어요. 미도와 파라솔의 그 예, 멤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도와 파라솔 노래 소개할 때 미도 파라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개 이름으로 만든 제목이니까요. 그래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미도 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3423님 정답 나만의 슬픔 아깝습니다. 예, 약간 그 고음 락 하면은 떠오르는 노래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 가수들의 긴 생머리 생각나고 잘생긴 얼굴과 강렬한 그 락커의 그 상징 생각나가지고 예, 이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였어요.

정답은 그래서요.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저 너무 허밍의 진심이라고 그래서 웃기라고 예 감사합니다. 극찬이었어요.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맞춰주셨고요. 이제 당첨자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허밍의 진심인 인디 바로 적어주셨다. 덕분에 쉽게 정답 맞춰요 하신 김주아님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권혁수 씨가 오바랩이 되었어 하셨어요. 0202님 축하드립니다. 그 권혁수 씨는 끝에 라이야 이거잖아. 울고 있는 걸 봤어이야 이렇게 하는데 저도 권혁수 씨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아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아 어쩜 그렇게 노래도 잘하시는지 몰라. 자 이어갑니다.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인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목 아프실까봐 걱정되옵니다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이 몸 하나 바쳐서 여러분께서 당첨만 되신다면 정말 저는 뼈를 갈아 넣을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네, 방금 말씀하신 분은 9033님이십니다. 그리고 김경호 형님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늦었나요? 운전 중만 아니면 바로 보낼 수 있었는데 차 안에서 열창하고 내립니다. 되셨어요. 되셨어요. 딱 좋았어요. 558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여기 6분을 더 모셔서 총 10분께 미니 도넛 세트 쿠폰 이것도 참 신하고 처음 보는 쿠폰인 것 같은데 하여튼 미도쿠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어디에? 본문에 어떻게? 글쓰기를 통해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그 번호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정답 곡 아주 시원하게 긴 생머리에 그 형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호입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정답곡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듣고 왔습니다. 강창환님 너무 재미있으십니다. 인디랑 저랑 흥코드가 비슷한 것 같아서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최고. 흥코드가 비슷하면 같이 살아야 돼. 예. 같이 살 수도 있어. 예, 아 정말 재밌습니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피식피식 웃으시라면 웃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일상에 참, 아, 이렇게 어이없게 웃으셔도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0202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인디는 다 만나보셨죠? 박완규 씨, 김종서 씨, 김경호 씨, 김태원 씨 누가 가장 머릿결이 좋아요? 다 만나봤다고 해도 제가 만져볼 수는 없잖아요. 예, 감히. 형님, 종서 형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럼 경호 형님한테, 경호 형님 그래도 경호 형님은 작년에도 한번 지나가다 뵙고 해가지고 안녕 이렇게 항상 전라도 말 쓰시잖아요. 뭐요? 어디 왔어? 딱 해서 아 저 여기 DJ합니다. 그래? 몰랐네? 이러면서 잠깐 한번 만져봐도 돼요, 형? 이러면은 뭐 핫 막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보기에는 김경호 형님이 예 아주 약간 그 엘라 아 이거 상품명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느낌이 났어요. 예, 엘레강스예요. 예. 태원이 형님은 예전에 행사 때 한번 뵌 것 같고 종서 형님이랑은 좀 제법 좀 만났었고 하여튼 다 머릿결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하시니까 정말 빠지지도 않고 잘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훌륭하세요. 연예인은 연예인이요. 자 결국 연예인의 삶이란 정말 빠져도 빠진다 말 못하고 정말 얼마나 관리하기 힘드셨을까 우리 형님들 정말 긴 생머리 그 형님들 존경합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제 오늘의 장면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아, 이 노래 좋아 이 노래. 김준우님께서 신청하셔서요. G.O.D의 0% 준비했고요. 샤크라입니다. 난 너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4347님 경주 대릉원에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노을과 왕릉의 우아한 곡선이 정말 아름답죠.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컴퓨터 바탕화면 보세요. 캡처해서 쓰세요. 정말 아름답죠. 경주가 한자로 경사경의 고을주인데 보내주신 사진 볼 때마다 빛날 경도 되게 어울릴 것 같아. 정말 아름다워요. 각도를 되게 잘 잡으셨다. 하늘은 또 왜 이렇게 이쁘대. 5184님 자고로 숙녀라면 메뉴 두 개는 먹어야죠. 우볶이랑 미니 명란 덮밥입니다. 혈압약, 고지혈약 받고 배고파서 먹으러 왔어요. 늦게까지 야간 진료하시는 원장님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드셔도 돼요? 아, 저는 잘 몰라서요. 아유, 사진을 왜 이렇게 되게 가깝게 찍으신 거죠? 되게 커 보여요. 실제는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미니 명란 덮밥이에요? 오, 그래요. 튀김까지, 아이고, 고지혈증 약에, 아, 예. 어쨌든, 의사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예. 아,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예. 5760님, 18살 된 반려견 장례식 치러주고 가는 길입니다. 아까 GOD 0% 노래 들으니까 우리 조이랑 제 얘기 같았어요. 끝이 보이는 사랑이었지만 후회 없이 사랑했고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조이야,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사랑해. 보내주고 오셨군요. 우리 조이랑 함께했던 시간들, 그 어느 지인들, 친구들, 식구들보다도 더 함께한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잘 우리 조이가 하늘에서 지켜주실 거고, 그 따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잘 살아가셔야죠. 아이고, 많이 슬프셨겠다. 정혜영님, 내일부터 반백수 1일차 들어가는 농부입니다. 작년 9월부터 한 12월 쉬었을라나?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오늘부로 하우스 정리까지 다 끝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예요. 아, 후련해. 아, 후련해. 정말 이거 내려가다가 어휴, 고생 많으셨다. 정말 잘 마무리하셨을까 싶었는데 이제 신나게 노신다니까 제 마음이 확 놓입니다. 예. 그래요. 할 때 해야 된다.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잘 견디고 버티고 완주하셔서, 예, 축하하고 존경합니다. 편하게 지내시고요.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이클립스의 Run Run이었습니다. 오늘의 장면 여러분들 일상 만나봤습니다. 3318님 안 그래도 변우석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크크. 그러니까 신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에는 내 마음같이 딱 맞춰서 틀었죠. 맞춤 그냥 라디오야. 김다혜님, 전 오늘 친정 부모님이 아기를 봐주셨는데요. 막판에 싫은 소리 하고 온 게 뭐, 너무 마음에 걸려요. 고맙다고 하고 왔어야 하는데 미안하고 고맙고 인디가 대신 좀 전해주세요. 석영 씨, 은순 씨 고마워, 사랑해. 엄마 아빠 뵙고 왔는데, 그쵸? 그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고맙고 보고 싶고 없으면 안 되고 덕분에 살고 있고 덕분에 진짜 아기도 봐주시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딱 만나면 또 너무 친하니까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그죠? 직접 전화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고 꼭 다혜 씨 목소리로 전해주세요, 마음. 부모님은 다 자식의 그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괜찮아? 그럴 거야? 에이그 마음은 안 그래. 그래 내가 다 받아준다 해도 서운하실 거예요. 바로 푸세요, 바로. 자, 이렇게 오늘의 장면, 다양한 우리 스트인들의 일상 만나봤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태연의 You Are, 그리고 2933님이 신청하신 이보람의 처음 그 자리에, 이렇게 두 곡 함께 듣죠.

태연의 You Are, 2933님이 신청하신 이보람의 처음 그 자리에 였는데요. 3802님이 급한데요, 장나라의 스윗드림 한 번만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네, 바로 틀어드립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시간 생방송 덕분에 잘 달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은요. 8627님이 인디 안녕하세요. 곧 제 생일이라 엄빠랑 오늘 프랑스 요리 먹으러 가려고요. 가로 열고 잘 몰라서 오늘 가서 먹으면서 공부할 예정이에요. 가로 닫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영중님의 그녀가 웃잖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끝곡으로 걸어놨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프랑스 말로는 Bon anniversaire 이러고 마드마셀 노트르담 데 리앙리 에스카르고 예, 축하드립니다. 그녀가 웃잖아 김영중님의 노래 8627님을 위해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풀려가면서 이제는 일부 구간으로만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입니다.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부근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도 이동량 빠르게 풀리면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 수월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은 일지분기점에서 광명, 더 지나 서창 분기점에서 남동까지 각각 짧은 정체 남아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4km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짧은 구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6: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페어 웨더 팬. 팀이 좋은 성적을 낼 때만 열성 팬을 자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말은 페어 웨더 프렌드, 즉 날씨가 좋을 때만 친구라는 표현에서 나왔는데, 누군가가 잘 나갈 땐 찰싹 붙어있다가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문득 나는 어떤 날씨에서도 신의를 지켰던 사람인가 자문하게 됩니다. 누군가 불행해졌을 때 일부러 그 사람을 모른 척하진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관계를 오래 참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햇살 아래에서 함께 걷는 건 어렵지 않지만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건 어려운 일이죠. 오늘만큼은 비에 젖은 누군가의 옆에서 우산을 기울여주고 싶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마이클 부블레, You've got a friend in me.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10일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남의 집 경사에는 못 가도 조사에는 꼭 가야 한다. 아, 나이를 조금 먹고 보니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은 날이 좋을 때가 아니라 날이 굳을 때 드러나기 마련이죠. 내 어려운 시간을 알아차리고 곁에 있어줬던 사람들을 한번 좀 떠올려보는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로비 윌리엄스, 미스터 보젠글스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성우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6월 10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437님, 4살 쌍둥이와 찜질방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이들에겐 첫 찜질방이었는데 아기용 찜질복은 입은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양머리도 만들어줬습니다. 알차게 즐기고 돌아가는 게 드림팝과 함께라서 더욱 좋습니다. 아이들 집에 가자마자 기절하겠는데요. 원래 아이들 목욕탕 갔다 오면 노곤해지면서 잠이 솔솔 오잖아요. 네 살 쌍둥이. 힘드시겠는데. 예, 아이들이 이렇게 좀 터울이 좀 있으면 그래도 큰아이가 좀 의젓하거나 그러면 뭐 동생을 좀 돌봐주기도 하고, 예, 뭐 혼자서 있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아 쌍둥이거나 뭐 연년생이면은 예, 손이 진짜 많이 가죠. 그리고 둘이 정말 왜 이렇게 죽어라 싸우는 거예요. 이 취향이 또 다르면 상관없어요. 싸울 일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뭐 장난감이며 옷이며 뭐 좋아하는 것까지 이제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아우, 예, 요거 중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마 집에 계시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디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아 그래 찜질방. 요즘은 찜질방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뭐 이제 워터파크급은 아닌데 그렇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놀이장 같은데. 예, 그렇게. 그래서 거기 뭐 갔다 오시면은 가성비 짱이죠. 예, 워터파크 진짜 비싸잖아요. 예, 근데 찜질방은 뭐 한 만 원에서 아이들은 또 예, 가격도 좀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 있을 수 있고, 예, 잠도 자고, 먹을 것도 있고. 잘하셨습니다. 예, 애쓰십니다. 아유, 또 금방 커요. 네 살이면 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이제 학교 갈 날이 다가올 텐데요.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승희 씨.

씨 남편이 한 달 출장 갔다가 내일 돌아와요. 지금 독일 공항이라네요. 내일 낮으면 올 텐데. 예, 여기까지 보다가 뭐 뒤에는 뭐 너무 보고 싶어요. 뭐 예, 한 달이 너무 길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으나 예, 좋은 시절 다 지난 느낌 노래로 제 자신에게 위로를. 아니 한 달이면 긴데, 아니 처음 며칠은 아 홀가분하다 자유롭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좀 시간이 가면은 보고 싶지 않나요? 예?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왔을 때 딱 보면 가족인데도 뭔가 낯설어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예. 아 뭐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어승희 씨? 남편분 들으셔도 돼요 이거. 아, 출장 연기 안 되나? 아, 연장 안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셨나요? 아, 좋은 시절. 그래도 출장이 좀 잦으신 거 아닌가요? 남편분이? 그러면은 뭐. 근데 너무 좋은 티 내지 마세요. 예, 남편분 서운해 하십니다. 자,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로 예, 위로를 좀 청하신다고 하셨고, 오아시스의 곡까지 이어서 듣죠. Don't look back in anger.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그리고 그 전에는 콜드플레이 Viva La Vida 허승희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이주연 씨, 감기에 걸려 골골대며 누워있었는데 무뚝뚝한 남편이 주방에서 한참을 부스럭대더니 한참 뒤에 다 졸아붙은, 심지어 탄내까지 살짝 나는 정체불명의 흰죽을 내밀더라고요. 예, 고맙다는 말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 그런 맛이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고마웠습니다. 역시 남편밖에 없네요. 예. 아, 정성이 가장하긴 한데 흰죽도 잘만 끓이면 맛있거든요. 그때 간장만 있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흰죽도 예, 진짜 누가 끓이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비슷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감도 그렇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그 예, 느낌도 그렇고 이게 달라요. 예. 야, 남편분 아유, 아니 얼마나 저기 그 힘들게 보이셨으면 이렇게 또 예, 남편분이 죽까지 쓸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제가 아무리 죽을 잘 써도 그냥 저기 예, 그 있잖아요. 예, 본질에 충실한 예, 그 죽집에서 그냥 살아주겠습니다. 좋아하는 죽을. 그게 더 낫지 않나? 아,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 한번 이렇게 약간 예, 다시 뭔가 이렇게 좀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마치 집에서 한 것처럼 돼요. 예, 그런 게 있다니까. 그 생각을 못 하셨겠지. 그러면은 칭찬을 더 받으셨을 텐데. 아이고, 지금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1174님, 예, 고등학생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오늘 한 친구를 좀 혼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퇴근하는 길 발걸음이 영 무겁습니다. 아, 좀 참을 걸 예,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예. 근데 또 아마 그 학생 입장에서는 뭐 심하게 혼내셨습니까? 예, 그러지 않으셔도 왜 좀 이렇게 약간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것도 자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예, 이미 혼내신 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가서 사과하시는 거가 더 이상해요. 아니 근데 좀 내 생각에도 너무 좀 심했다 싶으시면 그냥 뭐 이렇게 한마디는 하실 수 있죠. 아, 어제 선생님이 좀 저기 욱하고 좀 흥분해서 좀 말이 심했다. 예, 뭐 요렇게는 한마디 선생님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좀 무거우시면요. 예. 1174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캐터토니아 Dead from the Waist Down.

나탈리아 라푸르카데 눈가에서 수피시엔테 502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듣다 보면은 될 대로 되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인지 듣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아니 사춘기 딸이랑 통화를 하는데 엄청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공부를 안 했는데 모의고사는 잘 볼 줄 알았나? 그렇게 놀고? 그러니까요. 선수 친 거지. 본인이 못 보고서.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어? 자기가 공부한 데서 안 나왔다고. 그러면 공부를 다 해야지. 네? 참. 아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진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큰아이. 뭐 얘기만 하면 다음번에는 1등을 할 거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죠? 예? 이해가 가세요? 예? 다음에는 1등급을 받겠대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그래. 너무 좋다. 근데 성적을 가지고 오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열분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짜증을 내요. 너무 당당하게. 똑같습니다 지금. E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0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는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422님, 요즘 제 취미는 야구 보는 건데요. 가능하면 직관하지만 티켓 구하기 어려워서 집에서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응원하는 팀이 요즘 너무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그래서 슬프지만 더위와 싸우며 뛰는 선수들 응원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패에서 빠져나오길 제발 좀! 네. 아니 지금 못하는데 직관을 하시면 더 화나시지 않을까? 네? 차라리 그냥 댁에서 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아, 9599님 몸친데 오늘따라 댄스 수업도 잘 따라가고 러닝 3km를 가뿐하게 뛰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운동 끝나고 씻으러 들어가다가 문틈에 발을 부딪혔는데 새끼발톱이 들렸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어쩐지 운수가 좋다 싶더라니. 당분간 러닝은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Peter Paul and Mary,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그리고 Bob Dylan, Blowing in the Wind.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생일을 뜻하는 순우리말 중에는 이것 빠진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이것이 빠진 날 보쌈을 해달라고 조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카를로스 푸에블라 아스타 시엠프레, 이 곡을 잘 들어보세요. 생일에 보쌈에 나한테.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귀, 2번 눈, 3번 코.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오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카를로스 푸에블라 아스타 심플레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귀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브루스 스프링스틴 We Shall Overcome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1, 2, 3, 4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9시를 향해 가면서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정체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다만 곳곳에 야간 작업이 진행되면서 통제되는 곳들이 있어서 참고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서울시내입니다. 청파로 용산 전자상가에서 원효대교 진입램프가 공사로 인해 전면 통제입니다. 원효대교 위가 내일 오전 6시까지 통제가 되면서 여의도 등 강남 방면으로 이동하실 때는 한강대교나 마포대교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영천부터 서영천까지, 반대 부산 방향은 천안과 청주에서 남이분기점까지 작업으로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또 인천 쪽 영동고속도로는 여주와 호법분기점 일대 용인휴게소에서 공사 간청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1: 콩디 우리

0: 여태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2: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0: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Sheryl Crow, Sweet Child of Mine.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파.

Dawn, 타이어 Yellow Ribbon Round Your Oak Tree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0일 수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저 오늘 축구하면서 7325님, 예, 해트트릭 했잖아요. 와, 축구 시작 3년 만에 나에게 이런 기적이. 참고로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와, 와. FC 우먼 그 팀들이 엄청 많던데, 예, 요즘 보니까. 예, 자치구마다 한 팀씩은 꼭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성당에 그 신부님이 그 거기 이제 여성 그 신자분들을 일명 꼬드겨가지고 축구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들 싫다고 싫다고, 예, 무슨 축구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막상 만들고서 이제 뭐 경기도 몇 번 갖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신나셔가지고요. 실력이 아주 그냥 일취월장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축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진짜 정말 어떤 혼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기가 물론 필요한 스포츠이긴 하지만 이게 팀플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그 정말 굉장히 그 팀도 돈독해지고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스포츠를 하게 되면 자신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진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예, 아, 진짜 꾸준히 하셨나봐요. 예, 축구 시작 3년 만에. 오, 7325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848님, 예, 자취 2년차 대학생입니다. 오늘 집 에어컨이랑 선풍기가 둘 다 고장나서 아버지가 와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본가로 가주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본가 가서, 예, 집밥 먹을 생각에 너무 설레요. 엄마 손맛이, 예, 너무너무 그립네요. 자취는 2년째 해도 익숙해지질 않아요. 아, 예, 뭔가 이게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예, 6848님. 아니면 독립적인 건 좋아하나 혼자 있는 게 조금 어색하고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친구랑 같이 한번 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혼자 예, 살 수도 있는 거고 예, 잘 모르거든요. 예, 그냥 집에서 그냥 나와야겠다, 독립해야겠다, 좀 자유를 찾고 싶다 해서 막상 나와서 자취했는데 생각보다 고독하고 외롭고 사람이 그립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 이제 본인 그 기질이 안 맞는 거지. 예. 그래서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저 대학 때. 예. 부모. 근데 이건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걔들 또 막 집밥 그리워가지고 집밥이 모든 건 아닙니다. 예. 집밥이 모든 게 아니에요. 예. 아, 자취를 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예, 이게 만만치가 않죠. 실은 4128님이 신청하신 올리비아 뉴튼 존 예, Banks of the Ohio 그리고 톰 존스입니다. Green Green Grass of Home.

4128님이 신청하신 올리비아 뉴턴 존, 뱅스 오브 디 오하이오, 그리고 톰 존스, 그린 그린 그래스 오브 홈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6월 10일 수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745님, 요즘 아이가 말끝마다 왜 알았다고 엄마도 그러잖아 하면서 말대답을 해요. 초1인데 벌써 사춘기가 온 건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인내심 테스트를 하네요. 오늘도 구두주걱을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했는지. 초1 반항기 어떻게 지나가셨나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안 그랬던 거고 저희 큰아이는 한 3학년? 예. 그때 이게 보니까요, 그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하는 말투가 있더라고요. 예, 뭐 아기가 있거나 뭐 짜증이 섞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알았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끝을 느려요.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유행을 타는구나. 엄마도 그러잖아. 아, 사춘기는 아니죠. 예, 사춘기는 아니고 이제 그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 한 번씩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예, 고학년 때 한 번 오고, 예, 저학년 때 한 번 오고, 양상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사춘기가 오고, 예.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지나갑니다. 예, 지나가요. 예. 근데 이 어떤 때는 그 요거를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런 말투 엄마 아빠한테도 해서도 안 되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습관적으로 그런 말투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구두주걱은 예, 웬만하면 넣어두시고요. 아파요. 아, 박영환 씨가 신청하신 존 레논 Imagine.

페데리코 오케스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2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385님, 마트에 갔는데 탐스러운 수박이 보이길래 두 통을 사왔어요. 아들이 둘이라 한 통 사면 저도 맛도 못 볼 것 같아서 그 무거운 걸 양손에 들고 집까지 왔죠. 엉덩이 한번 못 붙이고 껍질 자르고 씨 빼고 예쁘게 깍둑 썰어서 김치통에 담아놨는데 오늘 외출했다가 들어와 보니까 국물만 남아있네요. 내 자식들 내 남편이지만 이럴 때는 정말 성질이 나요. 예. 아니 이미 이럴 줄 아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저기 본인 거를 따로 떼서 놓으셨어야죠. 이게 숨겨놓으셨어야지. 이게 썰어놓으면 이게 그게 있잖아요. 수박통을 그냥 반으로 썰어서 이렇게 놓으면 귀찮아서 그걸 안 썰어먹어요. 근데 깍둑 썰기에 놓으면 이게 그냥 계속 들어간다고요. 아이들은 또 수박 좋아하잖아요. 진짜 수박 킬러잖아. 저는 그래서 아예 사오면서 예, 뭐 물론 무겁기도 하죠. 무거우니까 이제 제가 사오는데 주로 저는 아예 먹을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냥 예, 그래서 저도 깍둑 썰기 해서 그냥 다 넣어놓고 아이들이 다 먹어요. 그냥 제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따로 작은 그 김치통에다가 제 거를 이게 담아서 저 깊숙이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약간 은폐은폐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찾아서 먹어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냄새가 나나봐요. 이게 냉장고를 열면 이제 사오지 마세요 이 무거운 걸. 그러면 저기 너희들이 먹을 거면 너희가 사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로 이거 무겁게 들고 오셔가지고 이게 무

무슨 고생이십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남편 분이 사오셔야지. 이 무거운 과일들은. 제가 다 속상하네. 예, 성질이 나네요. 1385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236님, 저녁 먹고 걸으러 나왔습니다. 역시 먹는 걸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네요. 예. Al Green, 예,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신청합니다. Otis Redding의 I've Been Loving You Too Long까지 듣죠.

0236님이 신청하신 Al Green,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그리고 Otis Redding, I've Been Loving You Too Long 이었습니다. 1923님,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셔서 미리 엄마한테 다녀왔습니다. 엄마는 생일 당일에도 내심 오기를 바라시는 눈치셨는데 못 온다고 딱 잘라 말하고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그러지 말걸. 이렇게 또 후회를 하네요. 그러나 이런 후회도 잠시, 다음에 뵐 때도 또 그러겠죠.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싸준 먹거리 정리하며 나 왜 이렇게 못됐을까 하며 반성합니다. 반성도 잠시죠. 예, 오래 안 가죠. 같이 사시지 않은 이상, 예, 떨어져 사시면 진짜 자주자주 뵙는 게 뭐 그게 선물이죠. 뭐, 예, 부모님들한테는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세요. 아니, 시간이 있으시다면,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네, 아마 어머니도 익숙하실 거예요. 아이고, 또 저렇게. 천은경 씨, 남편이랑 2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네, 밀가루 음식을 줄여서 그런지 1, 2kg 줄였어요. 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도 있길 바랄게요. 토니 브렉스톤의 곡 신청하셨네요. Unbreak My Heart.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수요일 밤 끝곡 보이스 투맨 어 송 포 마마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건강 코디는 코디너.
1: 건강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건강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건강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7: 공익광고 협의회.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선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대화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 있으세요? 이건 취향과 취미를 탐색할 수 있는 주제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뭔가요?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즐거움을 주고받는 통로고요. 이 카페 커피향 참 좋죠. 지금 나오는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함께 있는 공간이나 상황을 소재로 삼는 것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래요.

서로의 취향과 취미,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기분 좋은 경험, 지금부터 함께 듣게 될 음악까지. 우리가 나눌 대화도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래봐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대화가 필요해 자두의 노래로 6월 12일 수요일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대화라는 게 우리가 매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좋은 대화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1634님이 들으시고 저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긴 하는데 먼저 말 걸기가 힘들어요. 알려주신 꿀팁 잘 이용해 볼게요. 보통은 잘 들어주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거에는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잘 들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말만 걸고 자기 말만 하고 안 들어주는 사람은 점점 대화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9110님 그러다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일치하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친해지는 거죠? 이게 공통 관심사의 힘이죠. 특히 소위 덕질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일치하면 진짜 그때부터는 뭐 무궁무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밤그대 가족들은 혹시나 만난다면 밤그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갈 수 있으려나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빠라밤.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아포카토와 소금빵 이렇게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공지사항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밤그대 가족들 2026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알차게 채우자는 의미에서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준비했어요. 말 그대로 2026년 상반기 정리하면서 하반기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상반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부터 잘한 일, 후회되는 일, 뭐가 있었는지 남은 2026년 하반기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지 바라는 것도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으니까요.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취중 고백 필의 노래였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One More Chance의 카페에 앉아였습니다. 수요일 밤 유치원을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8176님, 저희 지역엔 재수하는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동아리가 있어요. 재수 생활이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또래를 만나서 할 수 있다! 올해 다 원하는 대학 가자! 소리치고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번아웃도 사라지네요. 오늘도 친구들 만나고 오니까 공부할 힘이 완충되더라고요. 와, 재수생 모임이 지역에 있다니 되게 신기하네요. 보통은 원래 알던 친구들끼리 이제 재수하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모이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재수 학원에서 친구를 사귀어서 이제 몰려 다니는데 오 재수 동아리 굉장히 독특한데 엄청 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있으면 모이자 하면은 확 모일 수 있잖아요. 힘든 길을 갈 때는 동료들이 많을수록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8176님 파이팅이에요. 2109님 5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니까 해도 길고 퇴근 후 할 일도 없고 시간이 남아 돈다 했더니요. 동료가 필사를 하면 잡념도 날아가고 마음의 안정이 생긴다길래 좋아하는 노래 가사부터 필사해보기로 했어요. 룰루랄라 문방구로

달려가 알록달록 예쁜 펜부터 사왔습니다. 밤그대 들으면서 각 잡고 시작해 볼게요. 좋은 생각입니다. 필사가 진짜 정신건강에 좋은

사랑의 대화 이정석 조각경이 함께 부른 노래 052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최성곤의 네가 좋아 0299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최성곤 이런 가수가 있었나 신인 가수인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보신 분들도 있죠. 오정세 씨가 영화에서 아주 멋진 오빠로 최성곤 가수로 이제 분했습니다. 아주 저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꽤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엄마, 냉장고 비어 있어? 냉장고는 왜? 설마 너 또? 아니야, 이번엔 그냥 휴가야. 걱정하지 말고 냉장고 비워놔. 알겠지? 3년 전 여름이었다.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해 회사에 사직서를 던졌다. 일은 저질렀는데 그 다음은 대책이 없어서 일단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고향집에 내려왔다. 엄마는 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조금 놀라신 듯 했지만 딱 이거 하나만 물으셨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다른 때 같았으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 중에 내가 좋아하는 당면 넣은 김치찌개라던가 메추리알 장조림, 고춧가루 팍팍 넣은 제육볶음 같은 걸 얘기했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정수리가 뜨거운 여름이었고 내 속도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내가 외친 건 수박이었다. 독립을 시작한 이후로는 집에 와야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수박. 자취방에 있는 냉장고는 작아서 커다란 수박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수박 껍질을 처리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아서 먹고 싶어도 참게 된다. 물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1인용으로 네모 반듯하게 썰어 나오는 정갈한 수박도 있지만 투박하게 통째로 반을 쩍 갈라 부채꼴 모양의 수박을 끝머리부터 아그작아그작 먹을 때 그 맛을 내기엔 뭔가 좀 부족하다. 근데 백수가 된 덕분에 3년 전 그해 여름엔 엄마가 숭덩숭덩 잘라주는 수박을 원 없이 먹는 호사를 누렸고 어른의 여름방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대로 경험해봤다. 이번에 회사 내부공사 때문에 갑작스럽게 짧은 휴가를 받았을 때 푸르른 바다가 펼쳐진 휴양지가 아닌 고향집이 제일 먼저 떠오른 이유도 아마 그 기억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물론 여름의 한복판, 더위에 지쳐갈 즈음 엄마가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에어컨을 못 켜게 하는 바람에 회사 가면 에어컨 공짜로 쓸 수 있는데 빨리 복직해야겠다 생각한 적은 있지만 어쨌든 선풍기 앞에서 달달한 수박을 먹으며 끈적함을 견뎌야 했던 그의 여름이 내 인생 최고의 여름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동네 과일 가게에서 커다란 수박 한 통을 사서 품에 가득 안고는 무거워서 낑낑대며 걸어가는 지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의 순간 중 하나다. 그나저나 올여름은 얼마나 더우려나.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회사로 출근하면 되니까 버틸만 하려나?

할아버지와 수박, 강산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여름은 더운 게 당연하지만 언제부턴가 더위의 수위가 높아져서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 올여름 대체 얼마나 더우려나 두렵긴 하죠. 그래도 이런 뜨거운 여름을 버티게 해주는 것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수박도 그중 하나죠. 달달하고 또 퍼석한 수박의 맛을 떠올리니 갑자기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요.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여름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본격적인 여름이 들이닥치기 전에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여름의 추억들 미리 꺼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릴 적 여름방학의 추억도 좋고요. 여름 휴가의 추억. 워낙 열심히 사느라 내 열정이 여름의 더위를 이겼던 순간 추억해 주셔도 되고요. 좋아하는 여름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름 하면 생각나는 추억들 보내주실 분들은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신수정님 신청곡,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들려드릴게요.

상상 속의 너 노이즈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였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여름 하면 떠오르는 풍경들, 나의 추억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름만의 그 바이브가 있잖아요. 새록새록 모든 분들이 저마다 갖고 계신 그 여름 기운이 느껴집니다. 장미화님, 제가 딸 셋인데 첫째 생일 7월 12일, 둘째 7월 19일, 셋째 7월 15일. 와, 대박. 이게 실화입니까? 일주일에 생일이 3명. 여름은 산후조리하느라 수면양말 신고 고생한 기억만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12일, 15일, 19일 연달아 이제 생일 파티를 합동으로 해야겠네요. 미화님, 여름에 진짜 이 7월, 8월에 이제 출산하신 분들이 무용담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그걸 세 번이나 존경합니다. 0230님, 저는 여름 하면 98년도 옥탑방에서 첫 여름을 보내던 기억이 제일 많이 생각나요. 그 해는 유난히 더운 데다 낮 동안 햇빛이 달아오른 옥탑방에 찜질방이 따로 없었는데요. 매일 주인 아주머니께서 얼려주셨던 생수통을 끌어안고 여름을 버텼거든요. 와, 이렇게 견디셨다고요? 하긴 이 옥탑방이 여름에는 정말 찜질방이 되고 겨울에는 또 냉방이 돼서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강렬한 몸의 고생이 또 그게 추억이 되더라고요. 추억이 강렬하게 남으려면 그냥 고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9585님, 저는 복숭아 러버예요. 딱복, 물복 많이 물어보지만 전 뭐든 상관없어요. 복숭아면 다 오케이. 복숭아는 여름 한철만 먹을 수 있어서 더운 건 싫지만 유일하게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 복숭아예요. 진짜 복숭아가 냉동

0: 잘 안 되고 보통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꽤 많아졌는데 복숭아는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더 귀한 것 같습니다. 더 소중하고 저도 복숭아 참 좋아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물복파였는데 또 나이 들수록 딱복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0528님, 어릴 때 부산 살았어요. 여름방학이면 115번 버스 타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수영 한 판 하고 물속에서 나오면 어머니가 도시락통에 싸온 빨간 고추장 기름이 맵싹 달달한 고추장 불고기를 주셨죠. 그걸 흰쌀밥에 얹어 먹으면 천국의 맛이 따로 없었답니다. 거기 냉보리차 한 컵 들이키면 더위는 저 멀리. 와, 진짜 진짜 맛있었겠네요. 수영해서 배고픈데 그 고추장 불고기에 쌀밥 냉보리차라니 정말 저도 먹어보고 싶어집니다. 4777님, 가장 뜨거웠던 여름.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간 해수욕장에서 선크림 안 발라서 피부 다 벗겨지고 난리 났던 그때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선크림 바르라고 하셨는데 안 발랐거든요. 피부 벗겨져서 엄청 고생했는데 역시 엄마 말은 항상 틀린 게 없다는 걸 그때부터 깨우쳤습니다. 그래요.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고 항상 엄마들이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아니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 정말 진짜 뜨거웠던 여름이네요. 어쨌든 잘 회복하셨던 거죠?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1: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김희승님, 저는 작년 여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살이 정말 많이 쪄서 살 빼야지 마음먹고 여름에 헬스장 등록했어요. 두 달을 정말 열심히 운동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관심 있다고 연락 주고받다가 지금 남자친구가 됐네요. 아니 진짜 작년 여름 와 알차게 보내셨네요. 예, 도랑치고 가재 잡고 운동하고 남친 잡고 예, 정말 희승님 위너입니다. 이소형님께서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듣고 2부에 돌아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류종명님 신청곡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다운의 콘크리트. 다운은 2018년 데뷔한 싱어송라이터고요. 래퍼 지코가 설립한 기획사에 영입된 첫 번째 아티스트로 관심을 받았죠. 이 노래는 2020년 발매됐고요. 치즈가 피처링에 참여했습니다. 삭막한 도시의 상징인 콘크리트 사이에서도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무미건조한 일상에서도 사랑이 피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콘크리트 속에 너와 내 떨림에 밤, 새벽이 와르르 부서져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12년 방영된 이동욱, 이시영 주연의 드라마 난폭한 로맨스. 이 작품은 온 가족이 야구팀 블루시걸즈의 팬인 유도선수 출신 경호원 유은재가 주인공이고요. 하루는 유은재가 가족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블루시걸즈와는 앙숙인 레드 드리머즈 선수 박무열을 만나 다툼이 발생하고 두 사람의 영상이 유포되는 바람에 구단에서 박무열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유은재를 경호원으로 채용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가장 무서운 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잊지 못하는 거야. 미움도 일종의 관심이니까.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책의 침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옛날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김호연의 장편소설 나의 돈키호테 중 한 구절입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나는 방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며 흥얼거렸다. 마침표가 되기보단 쉼표가 되겠다고.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다운의 콘크리트,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니의 솔로, 지코의 아무 노래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난폭한 로맨스 OST에서 김진표, 제시카가 함께한 어쩜, 김진표의 로맨틱 겨울, 요조 김진표의 좋아해 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킥스의 챔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브라운 시티, 이문세의 애수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G.O.D의 애수.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승환의 천일 동안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유행에도 속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래 하나가 발매가 되면 몇

몇 달씩 그 노래를 듣고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유행이 길어봐야 한 달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 그거 들어봤어? 너 그거 먹어봤어? 하고 소문이 나는 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대지만 흥미가 식는 것 또한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두쫑크 열풍이 전국을 휩쓸더니 곧이어 버터떡이라는 게 나왔죠. 호박맛 인절미와 말차로 만든 디저트. 봄동을 넣은 비빔밥이 인기란 말에 품절 대란이 나더니요. 요즘 시장에서는 마늘종이 또 그렇게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올해 일어난 일들이에요. 모든 게 속도전이라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 진득하게 오래 즐기며 살면 참 좋으련만. 우리는 왜 이렇게 점점 더 급해질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 김건모 씨의 스피드였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가수들이 앨범을 한 장 내면 6개월

0: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짧게 한 주? 길어야 한 4주 정도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최근 인기였던 메뉴들을 몇 개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다 흡수를 해보셨을까요? 저는 두쫑쿠 주위에서 사줘서 접해봤고 버터떡도 아는 동생이 준비해줘서 한번 먹어봤고 호박맛 인절미 이거 맛보지 못했고 말차로 만든 디저트 맛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어떤 맛일지 유추가 되고요. 그리고 봄동 넣은 거 하도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맛있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도 집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늘종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요. 남들보다 천천히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즐겁게 가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아닌가, 그럴 때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중입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잠시 후에 문을 열 거예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요즘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 건 뭔지,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우리 공유 좀 해봐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3614님, 그러게나 말입니다로 시작하는 문자 주셨어요. 마늘종 비빔밥이, 마늘종 비빔밥. 요즘 유행이래요. 나만 안 먹어봤나 봐요 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민주님, 두쫑쿠 유행할 때 구하기 힘들어서 겨우 구한 한 개를 여친한테 준 걸 엄마한테 들켰어. 엄마가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한탄하셨죠. 참 갈등했겠어요 우리 민주님. 근데 결론은 여친한테 갔네. 김영나님, 이번 언니 오늘 생방송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어. 외출 갔다가 버터떡 사 먹을까 하다가 그냥 왔는데 생각했던 맛일 것 같아서요. 김영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박맛 인절미 택배로 시켜 먹은 게 얼마 전이더라고요. 체감상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8262님도 보내주셨고 0202님 문자 한 통 더 보겠습니다.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니라지만 에어컨, 파워, 냉방 빠르게 시원해지는 건 좋아요 하시면서 맞아요. 날씨가 더울 때는 에어컨도 이 서서히 가열되는 거 말고 한 방에 그냥 시원하다. 파워, 냉방 빠르게 시원해지는 거 아주 반갑죠.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을 저희 보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른 폭탄은 너무 싫은데 문자 폭탄은요 한번 맞아보니까 아주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문 열었습니다. 아, 커피향을 맡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오늘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전영심님, 콩디 출첵합니다. 지금 도너츠와 커피 마시며 언니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3박자가 잘 어울려요. 오늘도 신나는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퀴즈 살짝 봤는데 좋은 곡들이 많이 선곡되어 있습니다. 뭐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6709님 출첵합니다. 남편 오늘 회식이래요.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저녁도 먹고 맥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설레입니다. 남편분 회식을 틈타서 또 우리 6709님도 스트레스 한번 푸셔야죠.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입니다. 5776님이 되겠습니다. 콩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아주 기분 좋은 오후예요. 남편과 차 한잔하면서 예쁜 콩디 목소리 들으면 라라랜드 출근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대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두 분 데이트 잘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47님 콩디 오늘도 퇴근하고 도로시랑 산책하면서 라라랜드 들을 거예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530님 안 그래도 출근길 커피 한잔 들고 출근하려고 커피 매장을 들리려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띠리링하고 왔습니다. 문자 확인을 하니 콩디가 커피 쿠폰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해라 하시면서 이렇게 좋으셨어요. 얼굴도 예쁘고 착한 콩디가 센스까지 모든 걸 다 가진 여자. 아,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정말 복 많이 받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 문자 폭탄 맞아라 하시면서 6530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이 커피 한 잔이 그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렸다니 아주 뿌듯하고 좋네요. 이화정님 안녕하세요. 콩디 김을 굽다가 출첵합니다. 들기름 솔솔 바르고 소금 착착 뿌려서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먹기 좋게 잘라서 만들어봤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흰밥에다가 하나 싹 올려갖고 그냥 한 입에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렸는지 짜요. 우짝가나 하시면서 뭐 물 많이 마시면 되죠. 뭐 이화정님이 또 본다방 앞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재밌는 일들 많으셨네요. 여러분들 신해철의 안녕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 씨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지금 시각은 4시 18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2485님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를 해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보내봅니다. 옆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들고 나온 미숫가루도 한 잔씩 돌렸습니다.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니 참 좋네요. 이런 따뜻함, 주고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죠. 2485님이 보내준 아주 따뜻한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3313님이 주셨어요. 택시기사입니다. 오늘도 오후 4시 콩디님 라라랜드 들으러 같이 가야지 하시면서 그럼요. 같이 가야지. 3313님 잊지 않고 이렇게 또 라라랜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콩디. 나 사랑해요. 감사해요. 오늘은 창원 날씨 참 화창합니다. 오늘 위 내시경을 하고 오셨는데 다행히 다른 건 없고 약을 조금 먹으라네요. 휴 하셨습니다. 1960님 얼른 약을 섭취하시고 하나 어느 곳 하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본인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데도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소식을 듣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많고 난 진짜 이렇게 내 몸을 막 다뤄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 또 건강검진 받으면 의외로 또 건강하다는 얘기 들으면 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러는 거 보면 다 관리를 정말 100% 잘한다고 모두가 다 건강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 이번에 바람이에요.

꽃경님. 콩디, 저 오전에 우연히 동네 미용실 갔다가 10년 만에 고딩 동창을 만났습니다. 근데 친구는 제 얼굴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들고 가볍게 걸으며 라라랜드 함께합니다. 두 시간 함께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이쁜 문자를 주셨다니까요. 감사하게. 강신정님, 천안도 해가 쨍쨍 떠서 날이 좋은데요. 저는 그렇지 못하네요. 손으로 리모컨 줍기 귀찮아서 발가락으로 집으려고 일어나다가 엄지발가락을 접질렀는데 인대가 늘어났대요. 아, 조금만 움직였으면 되는데 발가락 기부싸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통도 해주시고요. 위로도 해주세요. 강신정님 보내셨습니다. 우리 강신정님 그리고 아 오늘 처음 인사하신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9924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쇼파랑 한몸이 되었습니다. 한몸이 됐어.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강신정님 9924님 김선아님 2485님 3313님에게 제가 또 커피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커피타임 마무리하고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히 올려놓을 테니까 나 오늘 뽑혔을까? 하시면서 한 번 정도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샵의 텔미 텔미, 이어서 컨트리 꼬꼬의 신나는 노래죠. 김미 김미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에 꼬리를 한번 물어볼까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듣게 될 한 곡은요. 마법의 한 곡은 소녀시대의 G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가 나온 게 2009년도예요. 하얀색 티셔츠에 스키니진을 입고 무대에 올라서 당시 전국에 스키니진 열풍이 또 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유행을 만든 노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의 G처럼 유행을 선도했던 노래와 그때 그 시절의 유행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추억 한 스푼이 더 얹어지면 어우 아주 기가 막히겠죠.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치킨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소녀시대의 G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이어지는 곡입니다. 김영자님이요. 컬러풀한 스키니진 유행시킨 아이돌이 또 있습니다. 샤이니요. 누난 너무 예뻐. 이 노래 나왔을 때 누나들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네, 오늘 뮤직 매직 유행을 만들었던 노래들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임지은님, 샤이니, 누난 너무 예뻐. 이때부터 연하남들 주가가 상승했죠. 누나라고 하는데 귀여우니.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지은님 보내주셨고, 조연주님, 원더걸스 텔미. 이때 나온 후 진짜 춤을 여기저기에서 찍어 서로 올리기 바빴었죠. 저도 동영상 찍어뜨렸죠 하시면서 조연주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용수님,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날개 잃은 천사요. 체리나 언니의 쫄티 힙합 바지, 수건으로 만든 두 건의 선글라스까지. 캬, 그때 패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천유진님, 세븐의 와조 기억하십니까? 어우, 기억나죠. 바퀴 달린 운동화 신고 나와서 엄청 유행했었어요. 동네 애들 다 타고 다녔죠. 콩디는 신어봤어요? 하셨어요. 천유진님,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 학교 다닐 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바퀴 달린 운동화 뭐 날아다니지 않았을까요? 뭐 신어본 적은 없지만 근데 롤러코스터랜다 그 뭐였지 쌤? 그 바퀴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를 어렸을 때부터 탔으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그죠? 1216님 사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빼놓을 수 없죠. 멜빵 바지와 번거지 모자 그것도

가격표를 안 떼고 써서 엄청 힙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이거 가격표 안 떼고 사용하시는 분들 꽤 많죠. 지금도. 저도 어떨 때는 그냥 모자에 달린 거 그냥 이쁜 스티커 붙여져 있으면은 안 떼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이동욱님, 클론의 초련. 이때 클럽 가면은 형광봉 손에 다 들고 있었습니다. 아우 멋있죠. 깜깜한데 이 형광봉 딱 들고 춤추며 춤출 때 다들 들고 쳤습니다. 0202님,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알파벳 X가 그려진 후드티 기억납니다. 책가방 살 돈으로 후드티 샀다가 진짜 쫓겨날 뻔했던 기억이 금납니다. 니가 좋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보내주셨어요. 이때 비가 쓰던 보잉 선글라스 다들 한 번씩 쓰고 다녔잖아요. 아니라고요? 에휴, 거짓말. 이라고 하시면서 니가 좋아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5367님, 박진영, 그녀는 예뻤다. 당시 나팔바지에 쫄티 입는 게 아주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싸이의 나팔바지. 나팔바지 세대는 아닌데 엄마가 즐겨 입었고 유행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조혜진님도 보태주셨습니다. 엄정화의 포이즌. 그때 단발머리 유행했던 기억납니다. 6847님. 유행의 선두주자는 소방차입니다. 어젯밤 이야기. 승마바지 안 입어본 애들이 없을걸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면 밀걸레 들고 춤도 많이 따라췄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H.O.T의 캔디. 저 고등학교 때 그때 털모자, 털장갑 유행해서 저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 듣고 파요 하시면서 제가 현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H.O.T 노래 나갑니다. 캔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톤업 패드.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뭐니 해도
8: 라라랜드 처음 듣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깍 하시면서 추억의 노래 신나 신나 하시면서 고현숙님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신나. 그리고 김주영님, 콩디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시면서 김주영님 무슨 일 있으셨나 봐요. 좋은 일 있으셨던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다고 문자 주셨어요. 7142님, 조성모의 다짐도 있습니다. 콩디, 이때 남자들, 그쵸. 가죽 자켓. 그냥 많은 남자분들이 입고 다니셨죠. 또 아카시아님은 박진영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닐바지가 아주 충격이었었다고. 저 따라하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았쥬 하시면서 아카시아님도 추억을 꺼내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꽃장미님, 이정현의 와, 이때 비녀가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이정현 씨가 비녀랑 부채랑 손가락 마이크를 하고 무대했던 기억도 납니다. 꽃장미님 보내주셨고, 우리 한보라님, 황성식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옥현님, 콩디가 오늘 기분이가 안 좋은가 봐요. 제가요? 진짜? 제가 대신 일어나서 춤추고 있습니다. 김옥현님, 여러분들 일어나서 춤추시라고. 제가 기분이가 안 좋을 리가 있겠어요. SOOM, 쏨이라는 분이, 콩디 오늘 너무 좋아요. 옛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너무 좋아. 그리고 김범수의 나타나가 떠올랐습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 당시 배우 현빈 씨가 입었던 반짝한 트레이닝복이 아주 유행을 했었지요 하셨습니다. 오늘 뮤직 마지막 곡은요. 바로 이정현의 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치킨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전진아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천안 사는 애청자 진아예요. 콩디도 운동 좋아하죠. 헬스장에 가면 다들 운동복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질 수 없어서 예쁜 운동복

운동복을 하나 샀어요. 옷에 힘주고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 역시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운동 하루 만에 깨달았어요. 새 옷을 입고 운동을 해도 체력과 실력은 평소랑 똑같더라고요. 운동복 살 때는 국가대표 된 기분이었는데 그냥 돈만 쓴 사람이 돼버렸다니 원래 다 이런 걸까요? 그래도 뭐 안 예쁜 것보단 예쁜 게 낫잖아요. 그쵸 콩디? 제 편 들어줄까 저 콩디? 오늘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열심히 달려볼게요. 아자!

박보람의 예뻐졌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의 라방은 전진아님의 목소리로 꾸며졌습니다. 먼저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전진아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님, 운동은 장비빨이죠. 그쵸. 저도 김우님의 생각에 한 표입니다. 예쁜 운동복 입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운동하게 되죠. 그리고 해처럼 빛나리님, 운동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저도 운동하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박복경님, 저도 이 시간 헬스장에서 거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 저도 운동복 많이 샀는데 다 필요 없어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꾸준히.

0: 꾸준히가 힘든 거예요. 꾸준히가. 이게 아주 힘들다고요. 그리고 제가 현숙님 몸치라도 새 운동복 입고 하면 뭔가 멋져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든 장비빨이 중요하거든요. 크크크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예쁜 게 낫죠? 우리 일단 진아님이 저에게 콩디 안 예쁜 것보다는 이쁜 게 낫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당근 이쁜 게 낫죠. 네, 예쁜 운동복이 뭐 근육을 체력을 뭐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소파에 누워있는 이를 헬스장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은 하죠. 이왕 사셨으니까 꾸준히 아주 어렵다는 이 꾸준히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 아 이것도 어려운 건데 그죠? 습관이 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오일 찾고 삶은 달걀 하나 찾고 이렇듯이 이 찾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 고비만 살짝 넘으시면 아 그냥 아주 쨍쨍한 그런 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번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본플레이 주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위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눈, 코, 입, 머리, 다리 다 좋습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들어간 노래를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선뜻 떠오르는 곡이 한두 곡 정도 있긴 하네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카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오늘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위 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눈, 코, 입, 얼굴 다 자신 있어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잠시 후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세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신랑님은요, 아유미의 큐티 허니요. 가사에 옹동이가 나와요. 신랑이 저만 보면 100만 불짜리 옹동이래요. 히히히 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정귀남님, 뽀미니 새 핫 이슈요. 우리 신랑이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대요. 다 예뻐. 저 이런 여자예요 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뽀미니 씨 노래합니다. 핫 이슈.

0: 허리가 몇이니?
1: 24요.
0: 힙은?
1: 34요.
2: 6578님, 저는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때 많이 나오고.

네, 오늘 봄풀리 제일 자신 있는 부위 풀리로 만나봤습니다.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아유미의 큐티 허니, 뽀미닛의 핫 이슈,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까지였어요. 재밌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김영희님, 아이유의 무릎 생각난다 하셨고, 저는 무릎이 매끈하고 뽀예요. 아, 무릎이 예쁜 사람들 있어요, 진짜. 근데 우리 영희님이 그러시군요. 김현웅님은 제가 자신 있는 건 발.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김현웅님 문자 주셨고, 윤정희님은 저는 얼굴이 계란형이에요. 계란형이야. 아주 예쁜 그런 계란형을 가지셨군요. 김건모의 얼굴 또 보태주셨고, 김희보님, 악동 뮤지션의 다리 꼬지마. 다리는 자신 있습니다. 흉터도 없고요. 종아리 알도 없고 아주 매끈하고 이쁘답니다 하시면서 김희보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3737님은 콩디, 난 마음이 제일 예쁜 듯요. 꽁꽁 숨어있는 마음이 제일 이쁘군요. 그리고 통통이님은 박재정의 시력. 콩디, 저는 가재미 눈이지만 2.0. 오. 2.0 시력을 가졌습니다. 시력이 아주 또 이 외부 안쪽이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2.0 시력을 가지셨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민희님, 저는 머리숱이 풍성합니다. 찰랑찰랑 윤기가 쫘르르 하시면서 015B의 단발머리라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요. 윤정희님, 아까 얼굴형 계란형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꼬꼬시님, 저는 남자인데요. 힙이 아주 멋집니다. 아우, 힙이 멋져.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좋을 생각을 하니까 아주 부담스럽기는 한데 우리 꼬꼬시님은 아주 멋진 힘을 가지셨네요. 그리고 4434님. 크, 이분은 저는 목선이 목선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버선 코 같은가 보이죠? 목선이 또 이렇게 좋다고 자랑을 해주실 줄이야. 최준호님, 남자인데요. 손이 여자처럼 예쁩니다. 남자분들 중에 진짜 여자보다 저보다 예쁜 손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경희님, 저는 키가 큽니다. 그래서 다리입니다. 제일 자신 있어요. 하시면서 차태현의 2차선 다리. 방경희님 보내셨습니다. 김성무님은 제가 코가 아주 멋있대요. 오똑하고. 와이프가 코에 반했다고 합니다. 노이즈의 착각. 김성무님 아주 잘생긴 코를 지니고 계시군요. 그리고 지은님은 저는 손이요. 손이 날씬합니다.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하시면서 이 아이의 손 잡아줘요. 그리고 4627님 자신 있는 게 없어서 과감히 패스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아니 4627님 잘 생각해봐요. 한 가지도 없어. 4627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 이쁜 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5170님 저는 손입니다. 손모델 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타킹 모델 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예쁘면. 1622님 저는 귀요. 귀. 그래서 꼭 귀가 보이게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백지영의 내 귀의 캔디. 노래를 갖다 붙여주신 게 난 더 재밌어. 김우님, 오늘 다들 제정신이 아니군요. 하시면서 안 보인다고 김우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사연 보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눈이 예쁘대요. 눈이 예뻐. 깊고 아주 아름다운 눈을 가지셨군요. 그 중에 또 눈동자가 눈동자가 예뻐. 엄정화의 눈동자 부탁해요 하시면서 1936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0202님 뱃삼에 묻혀 저 뱃살 탄력 장난 아니게 자신 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웃기다. 에이핑크의 1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도 없어요. 1도 없어 우리 이동환님. 아무리 찾았는데도 1도 못 찾았어. 그리고 3737님 콩디 나는 마음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이유의 마음 신청합니다. 신랑 듣고 웃고 있는 거 아니지? 보내주셨습니다. 아 봄플리 마지막 곡은요 주현미님이 보내주셨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우리 주현미 선생님 아니시겠죠? 저는 안과 의사쌤한테 눈이 예쁘다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아 안과 의사쌤한테 물론 좀 지난 일이긴 해요. 태양의 눈, 코, 입 신청합니다. 아, 또 자신 있게 적어놓고 살짝 꼬리를 또 내리십니다. 물론 좀 지난 일이긴 해요 하시면서 주현미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분들 중에 오늘 10분 뽑아서 또 사랑이 듬뿍 담긴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빠질 수 없죠. 태양의 눈, 코, 입 전하고요.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성격이 비슷한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가 않다. 게다가 연년생이면 거의 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야, 이 돼지야, 네 입만 입이냐? 왜 니만 먹는데 엄마가 나눠 먹으라고 한 거 못 들었냐? 야, 너 뭐라 그랬냐? 돼지랬냐? 니 오빠한테 니가 뭐야? 엄마, 엄마한테 이른다. 어? 엄마, 얘가 나한테 니래. 내가 굳이 연년생을 낳은 건 둘이 쌍둥이처럼 서로를 챙기면서 잘 지내길 바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일 원수처럼 싸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보통 둘을

낳으면 하나는 엄마를 닮고 하나는 아빠를 닮는다는데 어쩜 우리 집 애들은 딱 반반씩이라 하는 짓이 똑같다. 성격부터 입맛까지 복사에 붙여놓은 수준이다. 오빠 지금 안 씻을 거지? 나 먼저 씻는다. 야야야야 잠깐만 나와봐 나 화장실 좀 먼저 쓰자. 아 아까 가지 왜 지금 간다 그래. 아우 진짜 짜증나. 빨리 쓰고 나와. 나 씻고 숙제해야 된단 말이야. 야 너 뭐냐? 씻냐? 나부터 씻는다고 했잖아. 나오라고. 아 진짜 너 진짜 죽고 싶냐? 둘이 같이 있으면 또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을 건든다. 그래서 하나가 발끈하면 다른 하나가 그 뒷모습에 좋다고 웃다가 더 크게 당한다. 어릴 때는 내가 버럭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요즘에는 지들 필요할 때 말고는 엄마 말을 귓등으로 쳐낸다. 엄마는 오빠를 대체 왜 낳은 거야?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성격도 더럽고 쓸모가 하나도 없어. 어우 진짜 싫어. 너 어? 오빠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오빠가 생긴 게 어때서 그래. 그리고 뭐 너는 성격이 좋은 줄 알아? 둘이 똑같아. 어디 운동장에 풀어놔봐라. 둘이 남매인 거 바로 알아 바로. 아우 진짜 너는 동생 그만 좀 건드려. 엄마 소원이 뭔 줄 알아? 조용히 있는 거야. 어 조용히 좀 살자. 진짜 혼이 싹 나갈 만큼 정신없게 굴다가도 사이가 좋을 때는 끝내주게 좋다. 한 녀석한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녀석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어이없고 든든하기도 하달까?

오늘도 두 아이가 번갈아가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다가 조용해서 보면 둘이 붙어서 낄낄대며 웃고 떠든다. 앞으로 살아갈 서로의 긴 인생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그거 딱 하나 바라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김고우님의 이야기로 전해드렸어요.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보혜님, 에고,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우리 두 아들 같네요. 우리 집 이야기인 줄. 아, 본인들도 찔리는지 웃네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민영님, 우리도 딸아들 연년생 키웠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젠 직장이 되어서 둘도 없는 친구랍니다. 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김고은님, 남매도. 5331님, 저희는 진짜 쌍둥이인데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성격이 반대든 같든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든든하대요, 우리 김고은님. 홍정아님, 티격태격 너무 귀엽네요. 저희 남매는 4살 차이라 남동생이 누나 말이라면 법인 줄 알고 컸습니다. 오. 김혜진님, 20살, 17살. 3살 터울 저희 집 남매도 그렇습니다. 막 싸우다가도 시간 지나 보면 깔깔깔. 저도 1살 터울 동생이랑 어릴 때 눈만 뜨면 싸웠습니다. 그리고 8205님, 현실 남매의 표본이네요. 우리 집 남매는 2살 터울이라 잘 싸우지는 않지만 다른 때는 몰라도 마음 합쳐 싸워야 할 때는 저 둘이 남매가 맞구나 합니다. 두 남매 잘 키우셨네요 하시면서 또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감상하시죠.

0: 이게 좋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네, 김은희 오늘 자신 있는 부위 덕분에 엄청 웃었네요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병찬님, 콩디, 저도 30대인데요. 손등에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 코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526님, 저는요, 발이 작고 아담해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수비님은 저는 성형외과 원장님께 인정받은 코를 가졌습니다. 지금 코, 아우 예뻐요. 쌍꺼풀 수술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코가 아주 잘 됐다며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자연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채윤님, 저는 뼈가 예쁘대요. 아니 뼈가 겉으로 보이겠네요. 보이긴 하겠지만 뼈가 예뻐. 정형외과 원장님이 이렇게 예쁜 뼈 모양은 뼈 모양은 처음이래요 하시면서 김채윤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허혜경님 그리고 김미영님 정말 잘 갖다 붙이시네요 다들 이러면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보면서 또 한참 웃었는데 우리 김은님도 엄청 웃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8934님, 언니 저 오늘 인근 학교로 연수 나왔습니다. 오늘 다른 학교 쌤들한테 연수해줬는데 저의 주 특기 사담으로 라라랜드 홍보하고 왔습니다. 언니 목소리 듣는 오후 4시는 늘 에너지 받고 있습니다. 저만 받을 수 없죠. 좋은 에너지 쌤들에게도 전파할게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참 안 이쁠 수 없는 그런 천사네요. 1717님, 콩디, 오늘 저의 결혼 9년차 기념일입니다. 늘 한결같고 든든한 내 남편. 지금 720번 버스 운전 중일 거예요. 항상 안전운전하고 언제나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죠? 결혼 9년차 기념일 진심으로 저희 분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0번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늘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알바하면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이보님 팬이었는데 들을 때마다 그 시절로 가는 듯합니다. 고객 관리하는 일 하는데 이보님 목소리 들을 때마다 힘도 나고 상쾌해진 기분이 들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9757님 보내주셨고 백선미님 오늘 남동생 생일인 걸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백종기 45번째 생일 축하해 라고 하셨습니다. 저 이번도 우리 백종기님 생일 축하드리겠고요. 8381님 소중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잘 봤습니다. 아기가 천사 같아요. 천사. 소중히 너무나 귀하게 이 안고 계신 아빠의 모습을 담아서 사진을 보내주셔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765님 도 사연 보태주셨고 그리고 제가 만든 방석이에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연보라에 민트 색깔 넣어서. 근데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네요. 누군가 구매하면 좋을 텐데. 37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예뻤어요. 저 같으면 구입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입하면 될까요? 나 하나 사고 싶다. 3777님 보내주셨습니다. 남영수님, 이경수님, 김효숙님, 김병수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2시간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2: 그럼 직원가?
3: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4: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2: 어허, 잘 찾아봐라.
5: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6: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7: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2: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8: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6: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2: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6: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논리적인 말들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나면요. 집에 와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성적인 대화 말고요. 좀 허술한 대화. 명사를 빼고 거기 말이야 거기. 이런 식의 어설픈 대화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논리정연하게 근거를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는 늘 그런 질서 가득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죠. 그게 편하긴 해도요. 또 피곤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아예 말이 없거나 어설픈 대화 또 혹은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그런 편안한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그런 편안한 상대, 여백이 있는 시간이 되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작곡가이자 키보디스트죠. 호드리구 레아웅이 작곡한 연주곡이었어요. 알마 마타르, 영혼의 어머니. 오이치로 시작해서 공구로 끝나는 그대의 신청곡으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문을 열었습니다. 말을 아예 안 할 순 없지만요. 말을 좀 줄이고 싶은 날 있어요. 어제 혹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마음이 공허해지셨다면 오늘은 말을 좀 줄이고요. 대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크게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오늘도 그대와 함께 편안한 음악을 듣고 싶네요. 어떤 노래 좋을까요? 듣고 싶은 팝송이나 월드뮤직 신청해 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K로 시작해서 70으로 끝나는 그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팝스 프리덤에 대해서 안내 멘트를 남겨주셨거든요. 팝스 프리덤 정말 오랫동안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새벽 2시 그리고 3시 이렇게 두 번 들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친절한 안내 정말 최고인데요. NA로 시작해서 NG로 끝나는 그대는 늘 방송 끝날 때쯤에 이런 인사, 시그니처 같은 그런 말씀 남겨주십니다. 부민 아나운서님 방송 잘 들었어요. 내일 또 만나요. 너무 정감 있는 표현 아닌가요? 내일 또 만나요. 늘 오시는 그대들 내일 또 만나요. 시티즌 제인, So Sad and Alone, 빅룬가의 Blue Blue Heart.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 옛날의 정겹고도 밀도 있는 정서가 너무나도 반가운 시간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1960년대 미국 최고의 스타였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예요. 1959년 오늘의 1위 곡인 A Fool Such As I입니다. 이 곡은 사랑에 속아 넘어가면서도 끝내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죠. 엘비스 특유의 부드러운 보컬과 컨트리 감성이 어우러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이 곡은 엘비스가 군복무 중일 때 발표됐어요. 그런데도 영국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라서

앞에서 인기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로 꼽히는 곡입니다. 들어보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릅니다. A Fool Such as I.

0: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1: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였어요. A Fool Such As I였습니다. 침팬치들은요, 싸우고 난 뒤에 서로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랑의 의미라기보다 이제 그만 화해하자는 몸짓에 가깝다고 하죠. 흥미로운 건 수컷과 암컷 사이뿐 아니라 수컷들끼리 싸운 뒤에도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영장류 연구자들은 이런 행동을 Reconciliation Behavior, 우리말로는 화해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 만큼 갈등을 오래 끌기보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본능이라고 하던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화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은 있어도 결국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을 건네고 웃어주고 손을 내미는 우리들이니까요. 그대는 오늘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싶으신가요? 저스틴 비버의 Sorry, 두아리파의 New Rules, 마일리 사이러스의 When I Look at You,

이 노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야. 믿음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기도도 아니야. 난 군중 속에 숨어 살지만은 않을 거야. 당신은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거야. 내가 크게 외칠 때. 이것은 내 인생이야. 지금 아니면 없지. 난 영원히 살 수 없어. 난 살아있을 때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건 내 인생이야. 내 마음은 확 트인 고속도로 같지. 프랭키가 말한 것처럼 난 내 길을 갈 거야. 난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을 살 거야. 이것은 내 인생이야. 이 노래는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야. 토미나 진아처럼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야. 내일은 더 어려워질 거야. 실수하지 마. 행운조차 행운이 아니야. 당신 스스로 만들어야만 해.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굽히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물러서지 마.

너무 당당한 말 아닌가요? 이건 내 인생이야. It's my life. 우리도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도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 그 가사. 오늘은 번조비의 It's my life 함께 들어봤나요? 이어서 U2의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하고요. Tears for Fears의 Shout 듣고 오죠.

U2의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Tears for Fears Shirt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을 아주 뜨겁게 표현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여운을 남기는 간촌의 두 곡이에요. 오르넬라 바노니의 Io ti darò di più,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어 하고요. 세르지오 앤드리고의 간촌의 파르테, 당신을 위한 노래 들려드릴게요.

오르날라 바노니의 이오띠 따로디 피우. 당신에게 더 많은 걸 주겠어요. 세르지오 안드리고의 칸쇼네 파르테. 당신을 위한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하루의 스케줄이 빽빽한 것도 멋지지만요. 늘어난 티셔츠처럼 조금은 헐렁하고 여유가 있는 하루도 편안하지 않을까요? 로리나 맥카닛의 Says of Love 끝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의 줄임말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고 소중한 이유를 뜻하는데요. 퇴근 후 마시는 맥주 한 잔, 예쁜 아기의 사진, 친구가 보내준 따뜻한 한마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을 웃고 힘내게 해주는 5살 힘 무엇인가요?

0: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커피소년의 힘내였습니다. 요즘 SNS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죠. 오살 힘,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란 줄임말인데요. 오살 힘을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우리 좀 진부할 수 있지만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 사연, 반응 제가 약간 그 생각보다 관종인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를 살게 하는 힘, 제게 힘을 주는 것이 요즘 여러분들의 문자고요. 제가 이렇게 쫑알쫑알 혼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막 반응을 해주시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문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코르티스. 그 코르티스.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녁 시간에 정말 일 끝나고 너무 고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면서 우리 코르티스의 영상을, 무대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제 모습을 그 거울로 볼 때마다 흠칫 놀라곤 합니다. 그 아이돌 친구들이 주는 그 힘도 엄청나게 대단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저를 살게 하는 힘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사연들, 두 번째는 코르티스라는 점.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좀 힘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할인떨 할인 훌라면.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빅나티 정이라고 하자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돌이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마흐 무드릿님. 과제 끝내고 자려고 했는데 이제 그대로 학교 가야 되나 봐요. 유유, 이제 아침이구나. 오, 고생하셨네요. 근데 마흐무드릿이 무슨 뜻이에요? 마흐무드릿. 오, 닉네임이 되게 특이하신데. 아무튼 밤샘 과제를 하신 거예요? 무드릿님? 고생하셨습니다. 대학생 때는 좀 원래 그런 거죠. 뭐 밤샘 과제도 해보고 밤새고 학교도 가보고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들수록 밤샘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쨌든 학교 다녀오셔서 낮잠 푹 주무시고요. 요즘 시험 기간 아닌가요? 네, 아마도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네요. 이은정님, 저는 반려견 미용사예요. 직원으로

난 밑에서 10년을 일했는데 오늘 1인 사장이 되어서 제 샵에 출근했어요.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했고요. 너무 떨리네요. 오랜 단골 손님 세 분이 오늘 예약 잡혀 있거든요. 잠이 안 와서 새벽 출근했네요. 잘해볼게요. 파이팅! 사장님! 사장님이 되셨군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차곡차곡 나의 경험을 쌓아서 사장님이 되기까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뭐 우리 은정님처럼 직원으로 이제 있을 때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할 때랑 또 내가 사장이 돼서 이끌고 이렇게 나의 사업 뭔가 자영업을 할 때랑 그 무게 차이도 다르고 뭔가 거기서 오는 뿌듯함도 다를 것 같기도 하네요. 떨리는 마음, 이 순간이 참 이러고 또 적응이 되면은 언제 떨렸나 싶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순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은정님 부럽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주식크의 너를 생각해, 그리고 백예린의 노래 바이바이 마이 블루.

주시크 너를 생각해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백예린 바이바이 마이브였습니다. 2945님께서요. 군인 아들이 휴가 나왔다고 하루 종일 TV 보면서 하루에 네 끼를 먹는데 식사 준비가 너무 힘드네요. 우리 해병대 이준영 병장에게 허디께서 잔소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유 또 네 끼나 드시는군요. 아 근데 또 얼마나 우리 엄마 밥이 먹고 싶었겠어요. 그쵸? 또 그냥 군대도 아니고 해병대에서 뭐 밥이 요즘 괜찮나요? 좀 어떤가요? 지금 뭐 우리 국군 장병님들께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요즘 군대 밥은 어떨지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요. 고생하는데 그죠? 아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내 끼를 매일매일 어떻게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배달 찬스 사용하시는 거 어떨까요? 2945님 아 또 이럴 때 아니면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 아니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TV 보면서 뒹굴뒹굴 할 수 있는 시간이 인생에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2945님 전 이준영 병장님의 편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더 푹 쉬시고 더 맛있는 거 드시고 뒹굴뒹굴 더 하세요. 아유,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2945님이 죄송해요. 9024님께서는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나서 요즘 많이 힘드네요. 짜증나서 아이스크림 먹고 잤더니 눈이 퉁퉁 부었어요. 커피 마시면서 정신 차려서 출근 중입니다.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아유.

해드릴 수 있는 거 많지 않지만 저희가 기분 조금 나아지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902사님 파이팅입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요한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4년 6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우선 6위와 5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엑소의 중독인데요. 2014년에 엑소가 엑소 K 그리고 엑소 M으로 나뉘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중독은 한국인 멤버들로 이뤄진 엑소 K의 미니 2집 타이틀이었고요. 5위는 태양씨의 명곡이 차지했습니다. 바로 눈, 코, 입인데요. 태양씨의 두 번째 솔로곡인 이 노래는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우 민효린씨인데요. 우리 민효린씨와 잠시 헤어졌을 때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태양씨의 애틋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노래 같죠?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엑소, 중독, 태양, 눈, 코, 입.

유원이의 프리마켓 오늘은 2014년 6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6위 엑소의 중독, 5위 태양의 눈, 코, 입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 중독. 제가 그 가장 친한 친구가 엄청난 엑소의 팬이에요. 엑소 L이에요. 이때 그리고 엑소가 인기가 엄청 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엄청나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매일매일 엑소 노래만 틀고 만나면은 그 엑소 영상을 엄청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중독 있잖아요. 이게 춤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되게 멋있긴 한데 좀 되게 특이해요. 근데 그걸 맨날 제 앞에서 추면서 막 저한테 엑소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좋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전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엑소에 스며들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뭐 물론 멋있죠.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박효신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아이돌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래서 제가 멤버들의 이름을 다 아는 아이돌이 엑소예요. 진짜 노래를 그때 뭘 시켰냐면 걔가 저한테 엑소의 노래 간주 막 5초 들려주고 무슨 노래인지 맞추기 이런 거를 저한테 자기가 하면 될 것을 자꾸 테스트를 하고 뭐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 중독 노래 아 근데 좀 5초만 듣고 맞추기를 해서 그런지 이 노래 딱 도입부만 들어도 그때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 아직도 이 친구는 엄청나게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방송국에서 제발 엑소 한 번 맞추면 자기 이름 얘기해달라고 라고 하는데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는 점 미안하다 친구야. 이성호님께서는 유언님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욕실에서 젖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서 버리려고 하는데 왼손에 붙었다가 오른손에 붙었다가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조금 전 제가 겪은 상황이거든요. 아침부터 혈압 올라. 그쵸. 아 정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혈압 오르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참 사람을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그냥 뭐 샤워기가 근처에 있으면은 이 손에 머리카락이 붙었을 때 그냥 물로 좀 이렇게 씻어내시면 바로 떼집니다. 네. 물로 해결 보시는 게 어떨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지금 이렇게 콩으로 머리카락 사연을 보내주셨을까요? 아유 공감되네요 성우님. 이도우님 5살 조카가 영통의 재미가 들려서 매일 영통을 걸어와요. 며칠 전엔 회의 시간에 갑자기 영통이 걸려와서 부장님까지 인사하게 돼서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아이를 대하는 부장님은 제가 알던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애기어 장착하신 부장님 낯설면서도 소름 돋았어요. 소름까지 돋았어요. 아이고 근데 우리 어떡해요 진짜. 그 조카가 5살 조카가 영통을 딱 이렇게 걸었는데 그거를 거절할 수도 거절하면 얼마나 이제 또 그 아이의 기대감을 이렇게 저버리는 거가 너무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근데 회의실에서 이제 그걸 받은 도은씨도 참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훈훈하게 이제 부장님의 애기어까지 보게 됐다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되게 소소한데 재밌는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재밌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봄의 You and I.

박보험 유앤아이 듣고 오셨고요. 오이사오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서양 수박 플레이어로 노래를 듣는 편인데요. 매번 똑같은 노래만 추천해줘서 그것만 듣다 보니까 살짝 질리네요. 약간 권태기 온 것 같아요. 갈아탈까요? 아, 노래 어플과 권태기. 오케이, 그럴 수 있죠. 홍보는 아닌데요. 저는 너튜브 뮤직을 듣는데, 아, 운전할 때 저도 그 추천 플레이리스트로 그냥 듣거든요. 그냥 얘네가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걸로. 근데 와, 이 노래 진짜 좋다. 와, 이런 노래를 얘네가 나한테 추천해주네 하는 노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무료 체험 이런 거, 요즘에 이벤트 이런 거 많잖아요. 한번 슬쩍 다른 어플도 사용해 보세요. 5245님. 이게 아무래도 한 가지만 계속 쓰다 보면은, 그리고 내가 그 듣는 노래의 유형이 비슷하면 아무래도 비슷한 유형의 노래를 추천해 주긴 하니까, 그래서 살짝 겹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서양 수박 플레이어가 질린다면 상쾌한 아침 계속 들으셔도 되고요. 5시부터 7시까지는 어플 듣지 마시고요. 저희 상쾌한 아침 들어주세요. 제 목소리 들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델의 Someone Like You.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어요. 1부 끝곡으로는 토마스 쿡의 청춘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일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오늘은 몽환적인 분위기의 곡을 들으면서 함께 시작해 볼게요. 우선 오늘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위쪽의 빛은 점점 희미해지네요. 두 번째, 난 버텨보지만 고통만 느껴지네요. 세 번째,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인 걸까요? 네, 이번에 인디 얼터너티브 프로젝트 그룹 The Smoothies의 Sinking이라는 곡이고요. 202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정적으로 sinking,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위쪽의 빛은 점점 희미해지네요 라는 가사 잘 찾아보세요.

네, 첫 소절이 이거였어요. The water's cold. It pulls me deep. 물은 차갑고. 네, the water is cold겠죠. The water's cold. 그 다음, and it pulls me deep. 그리고 그게 날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네요. A secret grave where shadows sleep. 이건 무슨 뜻이죠? A secret grave. 비밀의 무덤. Where shadows sleep. 그림자들이 잠든 비밀의 무덤이래요. The light above begins to fade. 위쪽의 빛은 점점 fade, 희미해지네요 라고 해석이 되는 미션 문장입니다. The light above begins to fade. 그 다음, a silent debt that must be paid. 예,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조용한, 뭐 침묵하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debt라고 하면은 D-E-B-T라는 철자의 단어죠. 그래서 빚뿐 아니라 뭐 책임이라든지 대가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막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대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책임, 이 정도 해석해 보는 게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난 버텨보지만 고통만 느끼네요 라는 가사 들어보세요.

I'm sinking down, no breath to take. 어떤 상황인가요? I'm sinking down, 나는 가라앉고 있어요. No breath to take. 숨도 쉴 수 없죠. 라는 상황입니다. The world above begins to break. 저 위의 세상은 begins to break. 무너지기 시작해요. The weight of it, a heavy chain.

건 어떻게 해석되죠? The weight of it is a heavy chain 이었겠죠? 아니면 The weight of it feels like a heavy chain 예, 이런 말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의 무게는 마치 heavy chain 무거운 쇠사슬 같아요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The weight of it, a heavy chain. 마치 시처럼 이렇게 구 부분을 툭툭 던지듯이 가사를 읊어주긴 했어요. I fight, but only feel the strain. 나는 fight, 싸워보지만, but only feel the strain. Strain이라고 하면은 strain이라는 철자이고 부담, 압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텨보지만 고통만 느껴지네요. 나는 싸워보지만 압박만 느껴지네요. 부담만 느껴지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게요.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인 걸까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거의 끝부분에서 미션 문장 찾으셨을 거예요. The sky was once a friend of mine. 무슨 뜻인가요? 저 하늘은 was once, 한때, a friend of mine, 내 친구였죠. 라는 뜻입니다. Now it's a dream I cannot find. 아, 하늘이 한때 내 친구였는데 now, 지금은 it's a dream I cannot find. 내가 찾을 수 없는 꿈이에요. 라는 뜻이죠. The deeper I go, the less I feel. 이 부분 해석하실 수 있겠죠. 내가 더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the less I feel. 감정이 덜 느껴져요. 내가 더 깊이 내려가면 갈수록 감정이 덜 느껴지죠. Is any of this even real? 이 문장, 바로 미션 문장입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인 걸까요? Is any of this even real? 이렇게 질문하는 문장 잘 들어보셨죠? 네, 때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곡 같이 들어볼게요. The Smoothies의 Sinking.

그럼 유용한 문장들 리뷰 타임. 첫 번째, 위쪽의 빛은 점점 희미해지네요. The light above begins to fade. 이렇게 fade라는 동사를 활용을 했었죠. The light above is fading away. 이처럼 fade away라는 것을 is fading away라고 살짝 바꿔가지고도 표현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난 버텨보지만 고통만 느껴지네요. I fight, but only feel the strain.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I fight, but only feel the strain. 좀 더 쉬운 버전으로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I try to hold on, but it only hurts more.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고 I keep struggling, but all I feel is pressure. 이런 문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I keep struggling,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but all I feel is pressure. 내가 느끼는 것은 오직 pressure, 압박, 부담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인 걸까요? 라는 질문 기억나세요? Is any of this even real? 이었습니다. Is any of this even real? 만약에 is로 시작 안 하고 does로 시작하고 싶다면 Does any of this even feel real?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Does any of this even feel real? 그 다음, Is this actually happening?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발생하는 거야? 나 진짜 이게 현실인 거야? 이처럼 다양한 문장으로 생활 속에서 익혀보세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위쪽의 빛은 점점 희미해지네요. The light above begins to fade. The light above begins to fade. The light above begins to fade. 두 번째, 난 버텨보지만 고통만 느껴지네요. I fight, but only feel the strain. I fight, but only feel the strain. I fight, but only feel the strain. 세 번째,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인 걸까요? Is any of this even real? Is any of this even real? Is any of this even real?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Good morning,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0: 유동이었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Good morning, wake up dance.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건우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역시 목요일이군요. 아침부터 괜히 승질이 나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좀 덜 하겠죠? B 안녕이란 말 대신 신청합니다. 그니까요. 아, 왜 성질이 나나 했더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만 버티면요. 내일 금요일이에요. 좀만 더 힘내봅시다. 힘내시라고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B 안녕이란 말 대신.
1: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B? This is your B. Right?

메이크업 댄스! 이어서 933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 부산 여행 가요. 오랜만에 해운대 바다도 보고 부산 국밥도 먹을 거예요. 신나요? 다비치 팡파레 신청합니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진짜 부산 가고 싶어요. 부산 가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조만간 진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신청곡 같이 들으면서 신나게 시작해봅시다. 다비치 팡파레!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2365님께서요. 난 요즘 이무진의 에피소드가 좋아서 신청해봐요. 예쁜 유 아나운서님.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2365님처럼 그냥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이 노래 틀어주세요 하는 노래가 있다면 우리 성화가족분들 언제든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에 보내주세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무진 에피소드.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 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까요? 1561님, 요즘 점핑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새벽 운동이 짱이요. 내 살들이여 다 떠나가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아, 이 점핑이 이거 그 옛날에 그 방방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뭔가 이렇게 점프 점프 하면서, 어, 이게 진짜 근데 은근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요, 생각해보면 이 방방이 엄청나게 코어에 힘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텐데 그 안에서 계속 일정 균형을 잡으면서 일정하게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게 나름 이제 코어에 힘을 써서 운동이 많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재밌겠다. 이 미니 방방이네요. 오, 이런 거 어디서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40000님께서는요? 매일 아침 햄디의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운동 중입니다. 10km 거리를 걷지만 햄디 덕분에 지겹지 않아요. 사진은 대구 동촌 유원지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놀러와 보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상쾌하게 파이팅입니다. 10km 대단하시네요. 동촌 유원지 알죠? 알죠? 저 대구 사람 아닙니까? 예, 대구에서. 아, 대구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대구에서 살긴 살았으니까. 제 2의 고향이에요. 대구는요. 예. 동촌 유원지가 제가 살던, 저는 그때 당시에 범어동에 살았거든요. 수성구에. 근데 제가 살던 곳에서 막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좀 차를 타고 가긴 했어야 됐지만. 근데 그때 무슨 행사인가 뭐 하려고 갔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하천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 근처에 맛있는 곳도 은근 많은데 아시죠? 4000님. 아, 이렇게 10km를 아침부터 걸으시는, 운동을 하시는 우리 4000님, 그리고 빵빵 점핑하시는 1561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운동하고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비욘세의 러브 온 탑 듣고 올게요.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다. 아빠, 뭐 먹을 거야?
1: 글쎄, 아유, 우리 딸 좋아하는 거 먹지 뭐. 어, 뭐야? 왜 햄버거 가게 있었나?
0: 아,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여기 원래 김밥집이었잖아.
1: 아, 그래, 그랬지. 그럼 뭐 햄버거 먹으러 갈까?
0: 어, 그러면 우리 햄버거 가게에서 트러플 머쉬룸 버거로 먹자.
1: 알았어.
0: 자, 김 부장. 아, 또 전화하네. 아빠, 나 전화 받고 올 테니까 이 카드로 시켜놔.
1: 시켜? 요 근데 받는 데가 어디서 시키나?
0: 아, 앞에 키오스크 있잖아. 아, 네, 여보세요? 네, 부장님. 아빠, 트러플 머쉬룸? 아, 네, 부장님 말씀하세요.
1: 트러플 머쉬룸. 자, 이게 여기는 아니, 뭐지? 이게 없는데. 아니, 아, 이 알바생도 없고 이거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나? 이거 트러플, 이거 트러플. 이건 아닌데, 햄버거가 아닌데 이거.
0: 아빠 시켰어? 뭐해?
1: 아니, 여기 트러플이 안 보여 이거.
0: 아니, 왜 안 보여?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 아, 진짜. 아, 김부장 또 전화왔어. 아빠, 나는 트러플 머쉬룸에 콜라 말고 밀크쉐이크로 해줘. 아, 네, 여보세요? 네, 부장님.
1: 하, 이거 밀크쉐이크도 어디 있는 거야, 완전 이거? 화딱지가 쉐이크다, 완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유원이는 또 상사가 괴롭히니까 또 안 될 것 같고.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봐야 돼. 혹시 이거 아세요? 예? 이 뒤에 계신 분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아니, 뭘 버튼이 이렇게 많아?
0: 아빠, 아, 아빠, 나 진짜 퇴사할까? 아, 나 김 부장 때문에 일하기 싫어 죽겠어, 진짜. 뭐야, 아직도 결제 안 했어?
1: 아이, 그...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아빠가 좀 한 줄 뒤로 갔어.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야, 나는.
0: 아, 아빠, 키오스크 써본 적 없구나.
1: 아이, 너 미리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미안하다, 야. 아이, 딸내미 성가시겠네.
0: 아니야, 모를 수도 있지. 내가 미안해. 괜히 김 부장 때문에. 키오스크 이거 생각보다 안 어려워. 여기 봐봐. 여기 세트 누르면 옵션 보이지? 여기 옵션에 밀크쉐이크.
1: 아, 여기 썼네. 아, 아빠가 오늘 유언이 때문에 하나 배운다.
0: 그래? 그럼 결제하는 것도 알려줄까? 아빠 있잖아, 여기 보면은

0: 지석진 지혜은의 밀크쉐이크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다였고요.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키오스크 정말 저는 제가 하기도 좀 어려운 곳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요새는 다 영어로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0: 맞아요.
1: 이게 뭐 카드 할인에 뭐 적립 이런 거 다 하고 마지막 결제까지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결제도 무슨 땡땡 페이도 있죠. 아니면은 뭐 카드 결제도 있고 또 현금 결제는 안 되는데도 있고 키오스크에서는.
1: 뭐 상품권 등록 뭐 아유 뭐 복잡합니다.
0: 맞아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복잡한데 부모님 께서는 얼마나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실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 나이쯤 되면 이제 반대로 알려드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철규 아나운서는 이럴 때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편이시죠?
1: 저도 처음에는 좀 귀찮으니까
0: 네.
1: 아 알려줬잖아. 아, 이거 누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한번 표정을 봤어요.
0: 네.
1: 어머니께서 약간 시무룩해 하는 표정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0: 맞아.
1: 그 로켓 배송 있잖아요.
0: 네.
1: 그걸 처음에는 못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고 싶다 아니면 자꾸 마트를 가시니까 그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나서
0: 네.
1: 그걸로 이제 주문을 계속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하나 좀 내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하나 두 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거의 GPT처럼 사용을 하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1: 검색하는 것보다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낫잖아요.
0: 저 일하고 있는데 깨톡으로 요나 뭐 정말 단순한 거 있잖아요. 왜 뭐 뭐는 뭐 어떻게 하는 거니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자꾸 항상 물어보는 거. 내가 땡땡 백화점에 가려고 하는데 뭐 버스를 타야 되니? 아니 그런 거 정도는 저희 어머니께서 뭐 엄청나게 연세가 있으시지 않아요. 아 젊으세요.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모든 걸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그럴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조금 살짝 짜증이 나서 솔직히 짜증을 좀 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알려드릴 수 있을 때 많이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게 맞긴 맞죠.
1: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네. 그런 거를 다 탐구해서 하나하나 네. 좀 자세하게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을지언정 네. 물어보거나 하진 않으세요.
0: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네.
1: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네. 조금 애매하면 다 물어보세요.
0: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죠.
1: 아니 처음에는 저희 방송하는 네. 것도 네. TV에서 이제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럼 휴대폰으로 그걸 찍어서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화질도 안 좋으니까 네. 한번 휴대폰에서 이제 녹화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네, 화면 캡처.
0: 네.
1: 얼마 전에는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언제 배우셨나 이랬더니 배운 게 아니라
0: 네.
1: 그 중간중간에 일시정지를 누르고 다시 녹화를 하고 근데 만약에 제대로 일시정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네네. 다시 처음부터 해서 또 하고 한 열댓 번 정도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걸 하나 알려드렸으면 좀 더 편하게 하셨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0: 근데 또 지금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너무 이렇게 다 챙길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이 더 들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같이 살 때는 안 그랬어요. 한두 번 얘기하고 나서는 아까 얘기했잖아 밑에
0: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했는데
0: 아니 뭐 나한테 다 물어봐 내가 뭐 척척박사야 내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이러는데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
1: 오늘 또 다시 반성하게 됩니다.
0: 네 오늘은 좀 더 앞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걸로
1: 그러니까요.
0: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저희는 캐시캐시의 How to Love 듣고 올게요. 1, 2, 3 I've been

캐시캐시 How to Love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햄디 허유원입니다. 노희원님

0: 아버지께서요. 새벽부터 신랑 손에 이끌려서 세차하러 왔어요. 그치만 덕분에 유언님 목소리 듣네요.
1: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나가신 거예요, 진짜.
0: 설마 손 세차는 아니겠죠?
1: 에이. 아니요, 근데 기계식 세차할 거면 혼자 가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왠지 손 세차할 것 같은 느낌이.
0: 고생하시네요. 저는 아직 차를 사고 세차를 한 번도 안 해봤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그 저는 이제 손 세차할 생각은 없고 기계 세차해야 되는데 그 기계로 들어가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요. 왠지 뭔가 사고를 칠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제가 세차를 좀 할 때가 되면은 수건으로 닦아주시더라고요. 정말 철없는 딸이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닦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제 세차를 할 때가 진짜 되긴 됐는데 아, 좀 무서워요. 세차 할 수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8: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7: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9: 쇼리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박재범 아이유가 함께 부른 가나다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출근길인데요. 구리방향 강변북로 방화대교부터 서강대교 쪽으로 또 마포에서 동작대교 구간 주춤하게 차가 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도 속도 줄여 지나고요. 잠실 쪽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사이로 반대 공항방향 잠실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출근 정체 막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사고로 인한 통제 구간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선 창원 쪽이고요. 유천 하이패스 진출 2차로 소형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으니까요. 진출입 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선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 진출 1차로 고장난 차 처리 여파 부근으로 막고 있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출근 정체 막 시작됐습니다. 또 판교에서 일산 쪽 안현 분기점 부근 꽉 막힌 정체 소래터널 1, 2차로 작업 때문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만남 그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때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럼블피쉬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중에서 6월 11일 목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있으면 우아조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저는 성우 조경아입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럼블피쉬의 목소리로 첫 곡 들으면서 우리의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희님 어서 오세요. 또 2793님 출석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아침 인사 주셨고요. 3732님도 굿모닝입니다. 출첵합니다.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702님. 우와, 수원 13-4번 버스에서 아름다운 지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네요 하고, 어머, 새싹이신데 이렇게 우아조를 반가워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환영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수원 13-4번 버스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고요. 김민정님, 늦게 마신 커피 한 잔 때문일까요? 잠을 못 자서 매우 피곤한 상태로 출근합니다. 잠을 설치셨나 보다. 이 커피, 카페인 관리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0368님, 반갑네요, 경아님. 오늘 새벽부터 쭉 방송 듣는 중이에요. 아,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시는군요. 권한숙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웃을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고요? 경아 씨 목소리로 시작하잖아요. 푸하하하 크크 하고 아하 마지막 웃음이 살짝 걸리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갈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시작하시죠.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데이브레이크에요. 멜로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백은상님, 우리 손자 도영이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도영아, 얼른 크자. 강재구님,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한가해서 좋네요. 오늘 생일인데 알바라니. 생일 축하 사연 방송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일 축하해주세요. 3365님, 중학생 우리 딸 아연이 생일입니다. 시험 앞두고 공부는 안 하면서 말로만 바쁜 귀염둥이 생일 축하해 주세요. 김상희님, 우리 남편 양민석 씨 생일입니다. 퇴직 후에도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 여행도 많이 가고 남은 시간들 잘 채워가요. 사랑합니다.

윌슨 필립스의 Hold On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생일, 기념일, 입사, 승진 등등 좋은 소식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축하해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원하는 방송 날짜, 축하받는 분의 성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안내해드려요. KBS가 중계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하며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2주간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일매일 월드콩 퀴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콩 접속하고 상단의 배너를 통해서 퀴즈 푸시면 돼요. 월드컵 공식 굿즈 유니폼과 햄버거 세트까지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272님, 아침부터 밴드 연습한다고 7시에 학교 가는 현성이 엄마 닮아 음치인데 머리 말리며 노래 연습하는 소리가 너무 귀엽습니다 하셨네요. 그 혹시 식물을 잘 키우는 아드님이 현성이인가요? 1272님 맞지 않으신가요? 그 씨 직접 발화시켜가지고 식물을 잘 키우는 아드님 계신다고 사진 계속 보내주신 분 계셨는데 밴드에서 어떤 포지션이려나요? 보컬만 아니라면 잘 들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보컬이면 어떡하지? 3266님 아침 식사로 조미김에 참치 싸서 먹으려고 참치캔 따는데 꼭지에 손가락 집어넣어서 땡기는 순간 똑! 꼭지가 부러져서 참치 못 먹고 그냥 밥에 김 싸 먹었어요. 아하, 오, 통제라. 이거 어떡하죠? 이거 뭐 어떻게든 뚜껑 열려고 칼로 하면 진짜 위험한 거 아시죠? 이럴 때 어찌 해야 되나요? 저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런 일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참치 아깝기도 하고 꼭 먹어야 하는데. 전정미님, 이따가 가족 커플 수면 잠옷 사려고요. 한 번도 똑같이 같은 걸 사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 닭살스러운 것 좀 해보려고요. 애들은 질색팔색 하겠지만 언제 또 이런 커플 잠옷 같은 걸 해보겠어요? 색깔만 다르게 해서 사봐야겠어요. 하고 지금 사연 중간중간에 크크크크 하고 아주 신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연을 주셨네요. 근데 뭐 자녀분들이 뭐 질색팔색 할 거라고 하셨지만 또 막상 입으면 정말 좋아할걸요? 가족 간의 결속력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월드컵 커플 수면 잠옷 다 같이 입고 응원하시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3832님, 아침에 가마솥에 밥 지었는데 누룽지가 예쁘게 나왔어요. 눈요기하세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정말 누룽지가 어쩜 이렇게 똑 그 그른 모양처럼 아주 예쁘게 동그랗게 눌었네요. 노랗게. 그리고 완두콩밥 지으셨나 봐요. 중간중간에 연두색 완두콩이 콕콕콕콕 박혔네요. 1728님,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는 퇴근과 동시에 시작이네요. 두 딸 등교 등원시키고 집안 정리하다 보면 첫째가 점심 먹고 학교 한답니다. 힘이 나게 해주는 목소리와 노래로 에너지 충전! 으쌰 으쌰 파이팅이에요. 와, 퇴근과 동시에 하루를 또 시작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파이팅이에요. 한윤아님, 사회적 미소를 짓기 전 나다운 맨얼굴로 경아님 맞이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항상 한윤아님은 약간 시 같은 에세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연을 주시더라고요. 사회적 미소 필요하죠. 뭐 이걸 꼭 가면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매너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 미소를 짓기 전에 나다운 맨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그 얼굴 궁금합니다. 한윤아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 문학소녀 같은 그런 모습. 항상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요.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껏 상상해 볼게요. 영준의 시작의 여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나른한 오후의 산책길, 잔디밭에서 발견한 재래식 펌프, 일명 작두펌프라고 예전에 손잡이를 아래로 내려서 물을 끌어올리던 그 펌프다. 자세히 보니 모양만 펌프인 물이 나오는 장치인데 물이 시원하게 쏟아지면서 하얗게 포마를 만들어내고 손잡이 위엔 회갈색 새 한 마리가 앉아서 쉬고 있다. 초록 잔디밭에서 시원하게 물을 쏟아내는 펌프, 그리고 뒤편에 줄지어 서 있는 잎이 촘촘하게 난 진초록 측백나무들. 그야말로 시원하고 청량한 풍경을 보면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를 힘껏 누르던 평화로운 어린 날을 떠올려 본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펌프가 여러모로 반가워서 산책을 멈추고 새가 날아가기 전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 한 컷, 2891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최은경님이 통하였네요. 여름날의 추억 신청해볼까? 너무 이른가? 잠깐 생각하는 사이에 흘러나와 혼자 입가에 미소 살짝 지어지네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이 여름날의 추억 노래를 들으시면서 또 일상한 거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여름날의 추억들을 소환하셨는지요? 양은정님은 집에서 아침 펌프질 담당은 저였어요 하셨네요. 그러시군요. 또 이상식님은 여름에는 펌프질하면서 등목을 하면 엄청 시원했는데 그립다 그 시절. 아 맞아요. 그 펌프 주변으로 약간 시멘트로 약간 그 낮은 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쌓아져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손잡고 등목하던 오빠들 모습도 생각나고 그렇네요. 저도 어릴 적 그 살던 집 마당에 그 펌프가 있었거든요. 마중물 붓고 손잡이 힘차게 내려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다들 기억하시나요? 좀 있으셨나? 저는 근데 어릴 때라 그런가? 그 마중물을 부어도 이게 잘 안 올라와가지고 항상 어른들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각자 이 펌프에 관련된 추억들이 좀 있으시겠죠? 사진 보내주신 2891님에게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띈 장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 뭔지 알려주세요. 이영선님, 오늘 휴무라 늦잠 부리고 있어요. 딸 등교 때문에 늦잠은 못 자도 너무 좋아요 하고 얼마나 좋으신지 막 하트를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오늘 하루 마음껏 게으름뱅이가 되셔도 되나요? 1104님, 국제 스포츠 경기만 열리면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은 1도 못하는 몸치지만 우리나라 경기는 꼭 다 챙겨보며 응원만큼은 열심히 한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최선을 다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맞아요. 저도 스포츠를 막 좋아하고 즐기고 그런 편이 아닌데도 응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면 이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정말 직전이네요. 우리 선수들 월드컵에서 선전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오영숙님 반가워요. 출근하다가 매일 들었는데 이제 퇴직하고 집에서 들으니 좋으네요. 앞으로 계속 출첵할게요 하셨어요. 오 고맙습니다. 계속 출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유 퇴직 하시고 그동안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781님 아이가 아파 정신이 없네요. 29일 수술합니다. 아데노이드 수술이라고 편도 비대 수술입니다. 목이 아프다 보니 잠을 잘 못 자요. 박우빈 까불어도 좋다. 아프지 마 우빈아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아 지금 수술 날짜 결정돼 있는데도 그 직전에도 지금 계속 아픈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 편도가 계속 안 좋았었나 보네요. 수술 잘 되길 바랍니다. 1437님 안녕 안녕하세요. 123번 기사입니다. 화성은 안개가 조금 끼었네요. 날씨는 좋습니다. 123번 기사님들 힘들어도 힘내고 안전운행하세요. 버스 운전하는 모든 기사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고 안전운행하세요. 모두 파이팅! 하고 아우 정말 응원 넘치는 사연 보내주셨네요. 채널 고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처럼 안전운행하십시오. 자우림의 일탈 그리고 조이박스의 스페셜까지 같이 들을게요.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어머기님, 제가 좋아하는 곱창 대창을 마음껏 양껏 먹고 싶어요. 아니 1인분에 왜 이렇게 비싼지 아껴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 선물로 주고 싶네요. 맛있게 드세요. 5160님, 저 자신에게 건강한 하루하루를 선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유산균, 반숙달걀, 올레샷, 수제 요구르트, 견과류를 순서대로 먹고 있어요. 두 달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제대로 선물하고 있죠? 어휴, 부지런하시기도 하고 정말 건강한 습관을

매일매일 선물하고 계시네요. 8051님, 퇴근 후 서점에 가려고요. 다정한 책 냄새와 가득 꽂혀있는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아요. 다정한 책 냄새라니 표현이 참 따뜻하네요. 근데 실제 서점 향기가 있는 거 아세요? 저 디퓨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설점식님, 나에게 주는 선물, 팔색조 친구들과 기차 타고 당일 부산 여행 갑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우 설레시겠다. 잘 다녀오세요. 0996님, 요새 계속 야근 중인 저에게 맛있는 돼지 김치찌개를 선물하고 싶어요. 가격은 비싸지만 요즘 고생 중이니 이 정도는 사치 아니겠죠? 어우, 뜨끈한 찌개에 피로도 확 풀리시길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컬러미 배드예요. All for love.

0: 영화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세요. 2부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설점식님이 신청하신 버즈의 Let's Go Together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길어진 데다 사고의 영향까지 함께 받는 곳인데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서하남 분기점 1차로가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송파 나들목부터 정체가 굳어져 있고 구리에서 판교 쪽도 남양주 부근과 광암 터널부터 송파 쪽으로 모두 10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경기 서쪽으로는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다시 시흥 요금소와 조남 분기점 부근으로 정체 부쩍 길어져 있고요. 부산 쪽 경부선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도 크게 답답합니다. 이후 북천안 일대로 반대 서울 쪽은 수원과 달래내부터 반포 쪽 출근 정체 상당하고요. 서울시내는 잠실 쪽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는 행주대교부터 25분가량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6: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 노래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입니다. 이 곡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록 보컬인 이분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지르는 고음으로 곡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코러스.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참고로 서태지 씨와 함께 밴드 신하위 멤버였던 분이죠. 1번 김종서, 2번 마이클 볼튼, 3번 스티비 원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이 곡에서 코러스로 참여한 분 누굴까요? 1번 김종서, 2번 마이클 볼튼, 3번 스티비 원더.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0: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5: 이 노래 다 알지? 사타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에 그대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이 곡에서 코러스로 참여한 로커. 오늘의 정답 1번 김종서죠. 0918님 1번 김종서요 하고 그냥 뒤에 하트를 있는 대로 다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김종서님 팬이신가 봐요. 왕팬. 3566님 라디오를 켜자마자 최애곡이 나왔어요. 정답은 1번 하고 외쳐주셨고요. 권효진님 1번 김종서 퀴즈 낼 때 너무 신나서 문제 내시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뭐 신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신나게 푸시라고.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정미영님 정답 김종서 천상의 고음 비단결머리의 소유자죠. 3077님 정답 1번 맞나요? 살짝 헷갈려요.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여서 그냥 못 지나치겠네요. 그땐 청춘이었는데 그래도 맘만은 하면서 뭔가 추억이 소환되셨나 봐요. 방진성님 고등학교 때 최애곡 교실에서 선생님 친구들 앞에서 혼자 불렀던 기억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반해서 그런 즐거움을 맡고 계셨군요. 정답은 늘 1번 김종서 장군님 하고 보내주셨네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2070님,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근처 공원 걸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아침은 선선하니 너무 상쾌하네요 하고 정말 일찍 출근하셨나 봐요. 좀 여유 있게 공원도 걸으시고. 4020님, 출근길 노래 들으려 채널 돌리다 언니 목소리에 이끌려 듣다 보니 이제는 출근길 즐겨찾기로 매일 듣고 있습니다. 문자 한번 보내보고 싶었는데 생일날 보내려고 참았어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참고 참은 그 소중한 문자 감사하면서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빛나는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참지 마세요. 김효승님, 어릴 때 미술학원 못 다닌 게 한이 되어서 요새 딸이랑 둘이 화실 등록했어요. 너무 힐링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추억도 쌓고 성취감도 쌓고 작품 완성되면 올릴게요 경아님 하셨어요. 와, 그 작품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음악 쪽도 더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제 뭐 해봤는데요. 좀 배움에 때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늦게 하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뭐 리듬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늦게 배우면 확실히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림이 늦게 배워도 참 좋은 어떤 예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오래 쌓여온 어떤 감정이라든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 그림 안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고 단순히 기술로 그리는 게 아니니까요. 아주 좋은 취미 생활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정말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일숙님. 902사님 내일 경북 문경 고향 가는데 벌써 설레고 고향 산천이 떠오르네요. 고향에 가서 여동생 만나 이야기 보따리 풀 생각하니 행복해요 하시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 전해주셨네요. 9289님 오늘 와이프 생일인데 아침에 티격태격 했어요. 혁이 엄마 생일 축하해 하셨네요. 아유 무슨 일로 티격태격 하셨어요. 이 선물로 티격태격의 잔재는 날려버리시고 축하의 마음만 전하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9289님 아내분 생일 저도 축하드립니다.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버글스예요. Video Killed the Radio Star.

버글스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 이어서 들으신 곡은 벵글스의 Walk Like an Egyptian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975님 아침을 활기차게 보낼게요. 첫 청취하는 날 기분이 좋아요 하고 와 첫 청취인 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새싹 1975님 환영합니다. 자주 뵐게요. 8024님 조경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늘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며 잘 들어요. 어제는 결혼 20주년이었답니다. 20년 금방 흐르네요. 22년 전 수영장 강습에서 만났는데 최근 많이 싸웠지만 20년 된 지금 서로의 진심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중2, 고2 두 아들과 더 잘 살아보자 했어요. 20년 된 지금도 저는 남편을 사랑하나 봐요 하셨어요. 지금도가 아니라 더 깊어지신 것 같은데요. 20년이라는 이 숫자를 말하자마자 그 세월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일들이 약간 머릿속에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 영원하시길 바라며 결혼 20주년 저도 축하드립니다. 0321님 어제 사춘기 딸아이를 혼내고 둘 다 눈이 퉁퉁 부어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같이 우셨어요. 엄마 죄송하다며 먼저 인사해주는 딸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시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머 따님 예쁘다. 참 예, 애초에 부딪히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게 그럴 수가 있나요? 잘 이렇게 해결되고 다독거려지는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님과 함께 드세요. 햄버거 세트 쿠폰 두 장 보내드릴게요. 5776님 경아님 이번 주 토요일 19살 제 인생 첫 알바 시작합니다. 어렵게 구한 알바인 만큼 더 열심히 해볼게요.

긴장 반 설렘 반입니다. 경아님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요. 아이고 첫 알바라니.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경험도 쌓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요. 응원의 마음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목요일엔 딱 한 곡이라 더 소중한 오늘 꼭 이 노래. 2397님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목요일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데이식스의 해피 노래 듣고 싶어요. 힘차게 목요일 아침을 달려가 봅시다 하셨네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데이식스 해피.

0: 여유 시간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이분들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믿고 보는 영화 밉보영.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 허남웅 영화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오늘은 아주 제가 오자마자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말씀드린.
1: 저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0: 아, 그렇게 사람의 시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면 어떡해요. 약간 그 재즈 아티스트 같은 맞아요, 모습으로

0: 그 무엇을 다룬다고 해서
1: 네네. 이 조합을 어떻게 참습니까?
2: 스필버그와 외계인 하면 정말 엄청난 걸작들을 많이 내놓은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대할 수밖에 없죠.
1: 네,
2: 일단 영화 내용은요.
1: 네.
2: 워덱스라는 이제 비밀 기구가 중심이 돼요.
1: 벌써 비밀 여기서부터 네. 진진하잖아요.
2: 미국에 있는 비밀 기구인데요. 이 기구는 정부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밀 자료들, 정보들을 이제 보호하고 취급하는 그런 기구예요.
1: 네.
2: 근데 여기에서 최고 등급의 보안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12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기구도 사라져요. 비상이 걸린 거죠.
1: 네.
2: 그러면서 이 자료들 역시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 기구에서 80년 동안 보호하고 있었던 비밀 자료들이 다 함께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빼돌린 거죠.
1: 네.
2: 그러니까 이게 또 대중에게 공개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정말 인류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정보이기 때문에 이 기구는 이제 비상이 되어서 이 직원들이 이제 찾아서 네. 나서게 되고 이 12명 중에서 다니엘 켈러라는 요원이 있어요. 이
1: 네.
2: 요원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 회사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죠. 그러면서 자신과 깊게 연결된 한 여성과 만나게 돼요.
1: 네.
2: 그 여성과 이제 공조를 통해서 이 자료를 이제 세상에 공개하고 인류가 모두 알아야 될 정보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인은 그래서 네. 이 자료를 공개를 하고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방송국에 가서 이 자료들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공개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1: 네.
2: 그 미션이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추격전도 벌이고 카체싱도 있고 액션도 있고 미스터리도 있고
3: 근데 모두 있고 모두 있고 이러면은
2: 네.
3: 그런데 좀 이럴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요.
1: 그런데 다음에 무엇이죠?
2: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디스클로저
2: 네.
1: 자체가 이 폭로라는 네. 뜻이잖아요.
2: 네. 네.
1: 그러니까 그 12명의 어떤 사명감을 가진 이 사람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폭로를 하는
2: 네.
1: 그 과정을 담은 건가요?
2: 그쵸.
1: 근데 이 12명이라고 그쵸. 하는 것도 벌써
2: 맞아요.
1: 12인
2: 네.
3: 근데 그게
1: 제자 약간 그 느낌도 나면서
2: 12사도를 네. 굉장히 네. 많이 떠올리게 만드죠.
3: 디스클로저 데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2: 네.
3: ET 때도
2: 네.
3: ET를 도왔던 그 아이들과 그 사람들 모아보면 12명 12제자 그러니까 스필버그에게는 지금 다루는 존재가 신과 같은 거예요.
1: 아 네. 그렇군요.
2: 그래서 영화 안에서 이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그런 좀 굉장히 종교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어요. 일단 영화 자체에서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1: 네.
2: 여주인공이 그러니까 켈러의 여자친구가 견습수녀 출신이기도 하고
1: 네.
2: 이들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숨는 곳이 이제 수녀원이기도 하고
1: 오.
2: 종교적인 상징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앞에서
1: 네.
2: 말한 뭐 12사도도 있겠지만
1: 네네.
2: 이 외계인 자체를 일종의 메시아로 두고 이 외계인과
1: 오.
2: 접속할 수 있는 그리고 외계인과 인간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인간이 또 그 사이에 놓인 사도처럼 그려지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지녔죠. 마치
1: 네.
2: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예수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그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행하는 뭐 기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초능력처럼 보이는 모종의 능력이 있기도 한데 이것들이 굉장히 가톨릭적인 창조론적인 세계관 안에 있어요.
1: 네.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인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실 때 조금 더 몰입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당연히 진화론이라고 생각을 한다.
1: 네.
2: 그러신 분들에게는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나 그 외계인의 존재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1: 네.
2: 그 80억 인류의 알 권리란 말이죠. 외계인이 네.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을 우리는 오랫동안 착취해왔다라는 그 진실인데 이 진실이 밝혀지면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이거예요. 아 사람들이 신앙을 잃게 된다. 신의 존재를 외계인이 대체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인류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가치와 수호해왔던 것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무너져서 인류는 큰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근데 진화론 입장에서는
1: 네.
2: 그렇지 않거든요.
1: 네.
2: 그렇게 크게 물론 충격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모든 신념 가치가 다 흔들릴 정도의 충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화 속의 그 소동이 그냥 호들갑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1: 네.
2: 아,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0: 문화로 느껴질 수 있고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1: 충격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시니까 처음에 충격 이러면은 그게 정말 충격적인데 여러 번 반복되니까 전혀 안 충격적인 것 같은데
2: 이렇게 무뎌지시면 안 된다고요. 허승혜님이 왠지 실제로도 미국은 그런 비밀 자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왜 그 미국에서 그런 사건들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0: 맞아요. 이 영화에 가장 큰 영감을 주게 된 사건도 실제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죠. 네. 사실 스필버그 감독의 우주와 외계인에 대한 관심은 뭐 미즈아이 조부터 시작해서 그의 영화에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네. 2017년에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기사의 영향이 이 영화를 만든 데 가장 컸어요. 네. 그 빛나는 아우라와 블랙머니 라는 기사인데 펜타곤에서 굉장히 미스터리한 UFO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국방부가 이 외계인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비밀 군사 정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라는 폭로가 터졌고 네. 이것 때문에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청문회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고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계인 관련 된 정보들을 숨겨왔다라는 음모론은 정말 많았었죠. 네. 대표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뭐 사건들이라고 하면 이제 47년도에 미국 로즈웰 지역에서 이제 정체불명의 어떤 잔해, 그러니까 UFO로 추정되는 잔해들이 발견이 돼서 아직까지도 로즈웰 사건에 대해서 외계인 얘기할 때 꼭 나오잖아요.
2: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 음모론자 아닌데 제가 한때 로즈웰 사건에 빠져가지고 그 관련 정보들 다 찾아보고 거기에서 왜 인터뷰를 실제로 외계인하고 했다는 간호사의 증언을 적은 어떤 책이 있어요. 막 그 책도 찾아보고 정말 한테 오 그런 것 같아. 막 제가
0: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 했던. 다 나옵니다.
1: 그래서 지금 디스클로저 데이 너무 보고 싶어하셔가지고 네. 근데 지금 너무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0: 영화에서 새롭게 주는 정보는 없어요. 이런 로즈의 사건이나 뭐 크롭서클 같이 뭐 그 작물들이 이제 옆으로 누워서 특이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현상 이런 것들이 되게 영화에 계속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UFO 외계인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음모론 같은 것들이 영화에서 진짜다. 스필버그 감독 이렇게 얘기해. 내가 말했지 옛날부터 진짜 외계인이 있다고. 봐라 정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오랫동안 네. 만들어왔던 그 SF 세계에 대한 일종의 집대성과 같은 영화라고 스스로도 말을 하거든요. 네. 본인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 밝혀졌을 때 인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라서 그렇게 집대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2: 작가님이 저한테 음모론자 같다고. 왜냐하면 제가 작가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제일 속닥속닥하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로즈웰 사건이었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1: 근데 여기에 막 그런 로즈웰 관련해 가지고 실제 네. 막 그 자료 화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니까 네. 아마 그 한 장면만으로도
0: 좋아하시니까
1: 그러니까 극장 가서 보셔야 해요.
2: 이런 얘기들이 재밌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외계 생명체, 뭐 정보 은폐, 사실 이런 내용은 많이 다루긴 한데 그렇지만 이 영화의 차별점이라고 하나? 그리고 진짜 이때 이르러서 그래 내가 맞았지? 막 이러면서 폭로를 결정할 정도로 네. 뭔가 그 이 영화만의 어떤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0: 일단은 영화 초반부는 사실 뭐 외계인 SF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여요. 일단 미스터리와 추격전이 굉장히 중심이 되고 영화 시작하고 나서 보통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는 친절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처음부터 이게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알고 네. 저 사람이 악인이고 저 사람이 선인이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를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쫓기는 사람 내 심리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도망가는지 한참 동안 알지 못하는 채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리둥절하면서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주요한 표현 연출이었던 거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외계인에 대한 폭로 이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조작된 정보에 관한 그런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조작된 정보를 권력자나 한 국가가 사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실제와 뭐 허구의 그

0: 경계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우리는 개인 1인으로서 어떻게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표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 방식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보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영화만의 어떤 새로운 부분, 좀 개성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제 외계인이라는 존재까지 밝혀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1: 네.
0: 거기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공감 능력이다. 전 인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계속해서 네. 주장해왔던 뭐 우주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네. 타인에 대한 공감과 따뜻한 마음. 이것이 디스클로저 데이에서도 이렇게 폭로가 주가 되는 영화에서도 여전하구나.
1: 그럼 이제 인류를 넘어서 우주에 뭐 이런 걸 가져야 하는 걸까요? 아, 그러면 뭔가 그 외계의 존재 자체에 대한 포커싱이라기보다
0: 네.
1: 그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인류의 반응,
0: 네.
1: 대처 뭐 이런 쪽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0: 그렇죠.
1: 드네요.
0: 그렇죠. 이 영화의 배경이 3차 세계대전이 지금 막 발발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거든요. 근데 이때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인류끼리 이제 사륙전을 벌일 텐데 이때 외계인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의구심이 먼저 들죠. 근데 스필버그 감독의 생각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현재 뭐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도 한데 그럴 때에 외부에서의 어떤 존재,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 경우에는 외부의 존재, 외계 생명체에서 늘 호의적이고 이들과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울 때에 외계의 존재로 인해서 지구가 우주적으로 원팀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2: 감독이에요. 스필버그가 예전에 우주전쟁 만들었잖아요.
0: 네.
2: 그들과 한 팀을 이룬다면...
1: 아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 팀을 이뤄야 한다.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어떤 분들이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까요?
0: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세계를 쭉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감독이 스스로 나의 SF 영화 만들기에 집대성이라고 말한 작품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 영화 안에서 이티적인 면모도, 미지어의 조우 같은 면모도, 더 나아가서는 더 포스터 같은 면모도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노래 듣고 허나몽 평론가님 소개작 만나볼게요. 태연의 숨겨진 세상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 주제가 들어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지혜 기자, 허나몽 평론가와 믿고 보는 영화 밑보영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 이지혜 기자님 오늘 어디 가시나요? 뮤희언님이 또 장수환님 재즈 아티스트 같아요.
1: 이지혜 기자님만 이런 거 소개해 주시고 제가 소개할 시간을 자꾸 뺏어가시잖아요.
0: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아, 네. 그만큼 상대적으로 네네네. 이렇게 멋짐을 또 담당하고 아, 계시는 그쵸. 분이시다라고 아, 소개하려고 맞아요, 했더니 맞아요. 그 네네. 타이밍을 아, 그걸 또 못 제가 참으시고 못 기다리고, 예. 그러니까요.
1: 그럼 제가 또 오늘 좀 훈훈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 기자님께서 네. 너무 스티븐 스필버그에 대한 네. 그 편식 소개를 지금 해주셔가지고
0: 편식이요?
1: 아니 왜냐 디스클로저 데이에 네. 너무나 뛰어난 배우들이 또 많이 나와요. 네. 에밀리 브런트
0: 네.
1: 한국말도 해요.
0: 어? 한국말을 한다고요?
1: 네. 거기 한국말도 해요.
0: 오.
1: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조시 오커너.
0: 아, 아까 네. 그 누구죠?
1: 폭로하려는 그, 이제 주인공.
0: 켈러? 켈러라고 네. 했던 켈러 그 주인공.
1: 아. 콜린 퍼스도 나오고.
0: 콜린 퍼스?
1: 네네네. 정말 아. 대단하죠.
0: 그러니까 지금 네. 영화 소개할 시간 아, 없다고 아니요, 하시더니 왜냐하면, 지금.
1: 아니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네. 오늘 소개할 저는 오늘 이제 그 사과 TV의 드라마 8부작 드라마를 준비했거든요.
0: 네.
1: 여기에 나오는 캐스팅도 정말 못지않아요.
0: 오, 어떤 배우들이 나오나요?
1: 그 제목 소개하기 전에 배우들 몇 명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0: 네.
1: 엘르 패닝.
0: 오.
1: 대단하죠.
0: 네. 요즘에 네. 뭐 핫하니까.
1: 그렇죠.
0: 네.
1: 미셸 파이퍼.
0: 아, 미셸 파이퍼 오랜만에.
1: 그렇죠. 네. 니콜 키드만.
0: 오.
1: 오. 그렉 키니어.
0: 오.
1: 오, 마샤 게이 허든.
0: 누군지 모르겠어요.
1: 아, 잠시만요.
0: 잠시만.
1: 이 대단한 배우들이 네. 한 작품에 나오는데요. 이 작품이 뭐냐. 마고가 돈 문제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0: 마고가 돈 문제에 대처하는 법?
1: 네네네.
0: 야, 뭔가 제목이 네. 굉장히 요즘스럽다.
1: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네. 동명소설인데 네. 국내에도 이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소개가 됐잖아요. 네, 소개에 맞춰서 원래 그 미국에서는 24년에 나왔더라고요.
0: 아, 정말 최근작이네요.
1: 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0: 소설도.
1: 네, 그리고 또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정말 이 대단한 배우들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냐? 엘르 패닝.
0: 네.
1: 네, 여기서 마고인 거죠.
0: 아.
1: 네. 근데 엘르 패닝이 연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작에도 참여하고 프로듀서로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 엘리 패닝이 네. 또 뭐 연기도 잘하지만 다코타 패닝과 자매로 또 유명하잖아요.
0: 네.
1: 다코타 패닝도 그렇게 제작에 참여를 한 거예요.
0: 아~
1: 뭐냐면 이제 여기서 엘르 패닝이 자신이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연기의 총합을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0: 오, 그렇다면. 그만큼 작품 자체도 굉장히 네. 매력을 느꼈나 보네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렇게 투자를 그러니까 하는
1: 제목에서부터
0: 거겠죠?
1: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요즘스러운 느낌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네. 그리고 또 자본주의에서 네네. 살아간 우리한테 필요한 거 네. 아닌가요? 돈 문제에 대처하는 법. 나도 좀 알려달라.
2: 돈 문제에 대처하면서 살고 있죠.
0: 그러니까 마고마가 네. 알고 있는 그렇구나. 그 방법. 나도 좀 알려달라라고 네. 하고 싶네요.
1: 제가 알려드릴까요?
0: 아, 네.
1: 네. 주세요. 알려드리기에는 좀 이게 오전 방송. 이게 또 말씀드리긴 좀 모호한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잘 그 축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0: 네.
1: 마고 대학생입니다.
0: 대학생.
1: 네. 그리고 글을 잘 써요.
0: 네.
1: 네. 그래서 교수님이 너 정말로 어떤 이제 글을 써서 보여줬는데 이거 베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황당하잖아요.
0: 네.
1: 그랬더니 이제 교수가 그런 거예요. 마고가 내가 썼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굳이 여기 다닐 필요 없이 하버드 대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넌 정말 프로처럼 잘 쓴다.

0: 네.
1: 라고 하면서 이제 미래가 굉장히 밝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 그 밝은 미래를 가졌지만 아이를 갖게 돼요.
0: 어머.
1: 예, 네, 아이를 갖게 되면서 그 아이를 이제 낳아서 키우기로
0: 혼자서? 결심한 돼요.
1: 네, 그렇죠.
0: 아, 그러다 보니까 싱글맘이 어린 나이에 되어버렸구나.
1: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 이제 글쓰기라는 굉장히 밝은 미래가 있었지만 이제 자기는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0: 네.
1: 근데 아이를 키우니까 돈은 있어야 되고 학교는 다닐 수 없고 엄마에게 가요. 엄마가 누구냐? 미셸 파이퍼예요.
0: 네.
1: 근데 이 미셸 파이퍼도 실은 거의 싱글맘처럼 아. 마고를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고가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 아이를 갖는다는 게 너무 기쁜데
0: 네.
1: 엄마가 너 세상 진짜 무섭다. 너 가다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0: 자신이 힘들게 살아왔겠죠.
1: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아 이게 아이를 또 갖다 보니까 엄마랑도 이제 이렇게 해서 통화를 하는데 아빠는 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0: 네.
1: 근데 아빠가 찾아와요. 아빠가 전직 굉장히 유명한 WWE 레슬링 오. 선수였던 거예요.
0: 네.
1: 근데 레슬링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서 그 고통의 약을 좀 과다 복용하면서 약물 치료를 받아가지고 딸과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0: 아.
1: 네. 그 아버지가 딸을 또 찾으러 옵니다.
0: 네.
1: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0: 파국이다.
1: 아, 돈은 벌어야 되는데
0: 네.
1: 계속 산더미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고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게 돼요.
0: 오, 어떤 것을 네. 하길래?
1: 그렇죠. 네. 네. 일종의 이 작품이 좀 19금 비슷한 게 있어요. 그 19금이라는 게 뭐냐면
0: 네.
1: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야한 건 아니고 이제 네.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0: 오, 네. 어떻게든 돈을 벌고 해야 그쵸. 하니까
1: 맞아요.
0: 다치게 되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1: 아이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엄마 문제도 있지 또 아빠도 찾아서 아빠 문제도 있지 라고 하니까 엘르 패닝은 정말 사면초가에 놓이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0: 어떻게
1: 그게 다 돈 문제와 연관이
0: 아,
1: 있는 겁니다.
0: 그래요? 네,
1: 그래서 이제 제목이 마고가 돈 문제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거죠.
0: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지가 중요한 초점인 건가요?
1: 네, 그렇기도 한데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이제 시즌 1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시즌 2가 있는데
0: 네.
1: 시즌 1의 이제 마지막 회를 보게 되면 뭐 자세히 그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정까지 이제 또 가게 돼요.
0: 아, 네, 근데 팍팍하다.
1: 근데 그 법정 씬 같은 경우가 사실 원작 소설과는 좀 다른
0: 네.
1: 부분이거든요.
0: 오.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작품이 반응이 좋아서 이제 시즌 2까지 가게 되는 예, 그런 네. 계기가 또 되기도 했거든요.
0: 오.
1: 네, 근데 이 작품은 그런 네. 내용도 이제 내용이지만 아 정말 배우들 보는 어떤 느낌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0: 오,
1: 네, 일단 뭐 엘르 패닝 같은 경우는 네.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말하자면 네. 뭐 엘르 패닝의 성인식 같은 느낌을 주는
0: 아.
1: 그런 이제 작품이고
0: 네.
1: 가장 눈에 띄고 여기서 호평을 받는 배우가 누구냐면 미셸 파이퍼예요.
0: 어, 그래요?
1: 그 엄마 역할인데 아기를
0: 네.
1: 이제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미셸 파이퍼한테만 가면 계속 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엘르 패닝이 어릴 때 이제 이 미셸 파이퍼 엄마 그 다니면서 사이가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0: 아~
1: 걸 예상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0: 네.
1: 근데 아빠는 이름이 징크스인데 레슬링 선수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0: 네.
1: 굉장히 우락부락해요.
0: 어.
1: 그래서 이제 아빠가 너 엘르 패닝 이제 일 나갈 동안 맡겨달라고 이렇게 맡겨두고 가면 좀 불안하잖아요. 내 아기가 아빠 품에선 전혀 안 울어요.
0: 저 지금 약간 말씀하시는 네. 게 코믹하거나
1: 맞아요.
0: 아주 유쾌한 부분들도 좀 많을
1: 맞아요.
0: 것 같고.
1: 그러니까 이게
0: 그렇네요.
1: 굉장히 지금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0: 네.
1: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이잖아요.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이잖아요. 그 추락한 상황을 어둡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동명소설이 이제 국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표지를 보게 되면 예전에 칭릭 소설이라고 하죠.
0: 아~
1: 네, 칭릭 소설 같이
0: 네.
1: 표지가 굉장히 막 분홍빛에 밝고 그런 느낌이에요.
0: 아주 유쾌하게 볼 수
1: 맞아요.
0: 있는.
1: 맞아요. 네,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0: 네.
1: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엘르 패닝이 이런 어려운 연기에 도전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밝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고
0: 네.
1: 이제 그렇게 엘르 패닝의 뛰어난 연기를 뭐 미셸 파이퍼라든지 그렉 키니어라든지 미셸 파이퍼는요.
0: 네.
1: 미셸 파이퍼도 예전에 WWE에서 활약했던 그런 인물로 나와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징크스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예전에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막 게임 같은 거 재미로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또 게임을 펼치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도 또 보는 재미가 있고 또 좀 코믹하기도 해요.
0: 네. 그럼 아까 지금 스포일이라고 말씀 못 하시겠다고 그렇기도 하고 막 꿈이 좀 나온다고 이런 말씀이 약간 그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일까요?
1: 호불호를 갈리는 지점은 아니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과 TV가 다른 OTT하고 다른 게 사과 TV는 막 자주 그 제작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신 굉장히 좀 뛰어난 작품들이라든지 그 뛰어난 스텝들이 나오는 작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어떤 분들이 마고가 돈 문제에 대처하는 법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요?
1: 여러 그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배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뛰어난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 배우들이 뛰어난 연기를 펼친다는 건 내가 너보다 더 연기 잘해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엘르 패닝이라는 인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잘 나갔던 이제 배우들이 그 뒤에서 조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연기들의 앙상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엘르 패닝의 가장 마운이 나오긴 하지만 훨씬 더 이제 그 호평을 많이 받는 것도 다른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배우들의 초점을 맞춰서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0: 네. 믿고 보는 영화 밑보영 이지혜 기자님이 디스클로저 데이 허남웅 평론가님이 드라마 마고가 돈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급할수록 방어 운전을 부탁드리는데요. 서울시내 일산초 강변북로 청담대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나 천호대교부터도 정체가 극심하고 이후 동호대교부터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 원효대교까지도 속도 뚝 떨어집니다. 잠실쪽 올림픽대로 월드컵 대교 부근으론 1시간 사이 벌써 두 번째 사고인데요. 지금은 3, 4차로가 모두 차단돼 행주대교부터 25분이 넘게 꽉 막혀 있고요. 더 가서도 여의 하류에서 동작, 한남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공항 쪽은 천호대교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쪽으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또 경부선 서울 쪽 서초 부근 5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나 차선 변경 많이 발생하는데요. 달래내 고개 지나면서부터 정체 극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나가는 일인데 괜히 건드려서 일을 크게 만들 때가 있죠. 아내의 잔소리 그냥 넘기면 되는데 괜히 받아쳤다가 말다툼이 되고요. 오늘따라 기분 안 좋은 사람,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잠시 모른 척 해주면 좋을 텐데 굳이 꼬치꼬치 캐묻다가 감정만 상할 때도 있어요. 복권은 긁어야 마시지만 사람 관계에선 괜히 긁었다가 부스럼만 생길 때도 많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간섭한다든지 근거 없이 자꾸 의심하는 건 오히려 없는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뭔가 가렵다 싶을 땐 무조건 긁지 말고요. 잠시 손을 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